성, 설경구 등이 출연했으며 다큐멘터리 감독이 해고 노동자 부부의 삶을 카메라로 담으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마이 엘투키 감독의 우먼 언노운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먼 언노운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군 병사와 연인관계였다는 과거를 숨긴 젊은 여성 마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약속을 깨고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다른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에 이어서 아시오광산과 조선인 1,000명가량이 건설에 동원된 구로베뎀 등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초기 단계인 세계유산 잠정 일람표 후보 자산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도치기현에 있는 아시오광산은 16세기부터 에도 막부 지경으로 구리를 캐던 광산으로 태평양 전쟁 당시에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조선인 2,416명이 강제로 동원됐던 곳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개국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자신도 푸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독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가야 한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각 12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해 불가능하다며 모스크바에서 그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비서방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회원국 정상들이 인도 뉴델리에서 현지 시각 12일 중동지역에서 분쟁 자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8.9도입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통일 사용 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최근에 서울이 그 글로벌 MG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됐습니다. 미국의 여행 전문 매체 트레지 트래블 지난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2026 더 트레지스에서 서울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서울이라는 도시가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한반도에 있는 북한의 수도 평양은 어떨까요? 최근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도시 풍경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통일사랑방에서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평양의 도시 모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남북한 사회문화 이야기 서울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북한이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죠.
1: 네네.
0: 그만큼 이제 평양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1: 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시대 평양은 이제 단순한 뭐 도시 정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양이 이제 북한 체제의 얼굴이자 김정은 시대의 성과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약간 전시.

0: 공간이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뭐 대규모 산림집과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이 주민들에게는 국가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외부에는 이 제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아. 경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종합적으로 보면은 체제 선전과 민심 관리,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업적 과시,
1: 네.
0: 이게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게 이제 평양 개발 사업이 갖는 의미
0: 네.
1: 전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렇죠.
1: 자, 세계적인 도시 건설이라고 이제 구호를 내세우고 여기저기 이제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있는데
0: 네.
1: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화성지구.
0: 네.
1: 어떤 곳입니까?
0: 네, 화성지구 이제 평양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주거 지역인데요.
1: 네.
0: 뭐 2023년부터인가 매년 이제 1만 세대씩 여기에 이제 집을 살림집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새로운 도시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평양도 다 잘 사는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약간 허허벌판 뭐 들판이 펼쳐져 있는 그런 뭐 공간에
1: 변두리도 있고 막
0: 그렇죠. 그래 이제 다시 도시 공간을 만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1: 네.
0: 북한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높은 아파트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화성지구의 대표적인 풍경이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 화성지구를 단순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동네라고 보면 조금 이 설명이 부족하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로도 있고 상점도 있고 각종 편의시설이 있고 교육 행정 시설까지 함께 배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새로운 하나의 도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새로운 도시 하나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 평양에서도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도시 또 네. 만약에 뭐 서울 시내 같으면 어디 단지 뭐 이런 거군요.
0: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다면은 언제부터 건설이 시작됐습니까?
0: 이게 가장 큰 계기는요. 8차 당대회. 그러니까 2021년에 있었죠.
1: 네.
0: 그때 이후부터였습니다. 당시로 좀 돌아가 보자면 북한은 평양에 매년 1만 세대씩 그 이제 9차 당대회까지 이제 5년 동안
1: 네.
0: 모두 5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겠다.
1: 네, 그랬었죠.
0: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포부를 밝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 보면은 막 송신 송화지구라고 해서 최대 80층 그 네. 아파트를 건설했고 그 중심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성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지구는 이 한 번에 건설하고 끝내는 방식이 아닌데요. 뭐 갑자기 1단계가 있고 뭐 네. 2단계 있고 3단계 있고 4단계. 그래서 이제 4단계 건설 그리고 세별거리 건설이 이어졌고요. 네. 지금은 이제 5단계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네.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평양의 주택난이 심했나요?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를 계속 짓는 이유는 뭐 가장 직접적인 게 주택난 해소 아니겠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
1: 네.
0: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그 평양에도 잘 사는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땅집이라고 하잖아요. 막 1, 2층. 이런 집,
1: 네.
0: 이런 집도 엄청 많았습니다. 거기서도 낙후되고, 그러니까 평양의 중심구만 잘 사는 지역이냐라고 하는 불만들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생활 개선,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그런 관심을 끌 목적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새로운 아파트, 거리를 만드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통치 성과를 이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0: 그러니까 공장 생산량이나 경제 성장률보다 이 주민들이 딱 눈에 보이는 거.
1: 네.
0: 아, 새로운 그 건설이 정말 우리에서 꽝꽝 올려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좀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1: 그 얼마나 규모가 큰가요? 대규모 단지인데?
0: 그렇죠. 하는데. 이 정확한 크기를 숫자 하나로 설명하기보다는 개발 방식을 보는 것이 어찌 됐든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1만 세대 규모의 살림집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4단계까지 했으면 4만 세대를 건설한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리고 또 주변 공항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0: 그러니까 한두 개의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상당히 넓은 새로운 생활권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뭐 새별동이라든지 뭐 청계 1, 2, 3동 새로운 행정구역도 설치가 되고 있고요.
1: 네.
0: 사람이 들어와 살고 행정기관 그리고 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기존 평양의 외곽 지역이 그러니까 좀 약간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지역 같은 그 구역이 네. 하나의 새로운 도시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1: 그런데 이 화성 지구라고 명칭을 주는 하는 네. 부르는데 과거에는 무슨 거리 뭐 과학적 거리, 리어면 거리 뭐 이랬잖아요.
0: 그쵸.
1: 그 과거 평양의 건설 방식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0: 그 약간의 거리가 진짜 많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2017년에 여명 거리를 이제 지어놓고
1: 네.
0: 정말 많은 그 외신 기자를 이렇게
1: 초청해서
0: 네. 막 선전을 많이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거리를 만드는 방식이 그때는 당시 눈에 띄었습니다.
1: 네.
0: 고층 아파트, 독특한 건축물을 세워서 새로운 도시 경관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비중을 뒀다. 라고 하는 건데
1: 네, 창전거리 뭐 미래 과학자거리
0: 그렇죠.
1: 그런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0: 맞습니다. 그런데 네. 화성지구에서는 범위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주택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업, 문화, 교육, 행정시설까지 묶어서 조성하는 거죠.
1: 네.
0: 과거가 새로운 거리 하나를 만드는 방식 우린 쭉 여기 하나의 거리가 있다 네.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생활권 하나를 만드는 방식으로 좀 더 발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네. 우리로 말하면 신도시.
0: 네.
1: 우린 몇 기 신도시 뭐 이러지 않습니까? 1기, 네. 2기, 3기 이제 뭐 나오고 그런. 그런데 그러면 그거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아주 옛날에 잠실 대단지,
0: 네.
1: 상계 대단지 뭐 이랬잖아요. 어떤 거하고 비슷한 겁니까?
0: 저도 이제 신도시에 살고
1: 네.
0: 있는데
1: 네.
0: 좀 신도시와 좀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도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뭐 도로나 학교, 상가. 저희 도 학교가 엄청 생겼거든요. 이제 네. 초등학교 있고 옆에 중학교 생기고 또 이제 고등학교를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을 복합적인 도시 개발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약간 비슷한데
1: 네.
0: 북한과 남한의 경제 체제나 주택 공급 방식 요거는 네.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남한 신도시와 똑같다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다만 북한에서도 이제 아파트 몇 동을 짓는 수준을 넘어서 아까 벌써 4만 세대를 건설했다고 하는 거니까
1: 네.
0: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전체를 계획한다는 점에서는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네. 우리가 훨씬 쉽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1: 조금씩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아파트 말고 들어서는 시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상업 봉사 시설이라고
1: 봉사 네. 서비스 시설
0: 그렇죠. 서비스 네.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건데 네. 뭐 식당이나 상점 각종 편의 시설을 봉사 시설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 시설과 교육 시설
1: 네.
0: 이것도 함께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행정 기능인데요.
1: 네.
0: 그러니까 중앙 간부학교가 화성 구역으로 이전을 했고
1: 네.
0: 이 다른 국가기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내각이라든지 그러니까 북한을 이제 체제를 이끌어가는 여러 기관이 있을 텐데
1: 네.
0: 그 기관들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화성지구는 단순한 주택지역보다
1: 네.
0: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를 그 지휘하는
1: 네.
0: 그런 중요한 국가 시설이 모인 공간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다.
1: 네.
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곳에 이제 입주해서 사는 분들은 뭐 이렇게 어떤 계층이나 직업이나 뭐 그런 것들이 특정이 됩니까? 아니면 자유 경쟁으로 뭐 아니면 추첨으로 뭐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0: 이게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돼서
1: 네.
0: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료만 가지고 화성지구 주민 전체가 어떤 계층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는데요. 다만 일부 주민용 대규모 살림집과 함께 간부들의 거주 공간
1: 네.
0: 그리고 아까 국가기관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국가기관 이전하면 거기에 관련된 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거주할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라는
1: 네.
0: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성지구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주민과 시설이 함께
1: 네.
0: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아까 이제 뭐 과학자 거리는 과학자 중심으로 이렇게
1: 네.
0: 이렇게 했는데
1: 뭐 새별 거리인가요?
0: 그렇죠.
1: 거기는 뭐 우크라이나 참전 군인들 뭐
0: 그렇죠.
1: 보상용으로
0: 네, 많이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이 지역을 단순히 잠자는 주거 지역이 아니라
1: 네.
0: 뭐 약간 우리는 베드타운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생활과 행정 교육 기능을 함께 갖춘 네. 새로운 중심구로 만들려 한다는 점이 좀 특징이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1: 제가 그 지도를 네. 화성지구를 찾아보니까 어렴풋이 그 북동쪽이고 그렇죠. 평양에서는
0: 네.
1: 그다음에 그 대성산이라고 있죠. 이제 거기 근처고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북한산 근처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서울로 말하면 거기 어쨌든 금수산 태양공전이 있잖아요. 그 근처에. 네. 그러면은 뭐 아주 뭐 버려진 땅이라거나 그 아주 변두리는 아닌데
0: 네.
1: 어쨌든 이 중심부를 벗어나서 이런 외곽을 점점 더 개발해가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뭐 주택난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과시 선전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어찌됐든 건설을 계속해야 이 네. 뭐 경제가 활성화야 될 수 있고
1: 돌아간다 경제가
0: 그런 네. 것도 있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1: 그 지역에 낙후된
0: 그렇죠.
1: 지역. 네.
0: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구역이라든지 이제 그 중심구역이 다 따로 있거든요.
1: 네.
0: 거기에선 이미 건설이 많이 되어 있고 고층 아파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는 뭐 재건설을 한다든지 이렇지 않은 이상 더욱더 발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 아.
0: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동산 이런 데는 좀 그 건설을 할 만한 지역이 되게 많거든요. 금산 태양궁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이제 금산 태양궁전만 거기 있었습니다. 거의.
1: 예, 네, 그렇죠.
0: 왜냐하면 예. 거기
1: 성지인데.
0: 예. 예, 다른 데를 맞아 성지니까 다른 예. 곳을 이렇게 건설할 수가 없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는 여기도 주민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1: 네.
0: 하는 그런 식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행보다라고 네.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북한 언론들은 매체들은 화성지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0: 그렇죠. 화성지구 매일 이제 불빛이 화려한 그런 공간으로 이제 변모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노동신문을 통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높은 아파트, 넓은 거리, 새로운 생활 시설 네. 이거로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평양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1: 네.
0: 그러니까 새로 만든 거리는 신문이나 방송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북한 달력에도
1: 아 그래요?
0: 네. 네, 등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새로운 평양의 모습을 네. 접하도록 하는 구도를 만들었다라고
1: 네.
0: 봐야 되는 거죠.
1: 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지구 앞으로 어떻게 그 개발이 완료되고 또 주민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0: 그렇죠. 화성지구를 보면 이제 김정은 시대 북한이 도시를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1: 네.
0: 그리고 과거처럼 상징적인 건물 하나를 세운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정말 주거나 소비, 교육, 행정 이런 기능까지 하나의 공간으로 담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또한 이제 평양에서 먼저 시도한 방식이 또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 건지도
1: 네.
0: 우리가 지켜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식의 뭐 이제 도시 건설,
1: 네.
0: 주민들의 마음 사는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내밀하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이제 이 기자 설명을 좀 종합을 해보면 김정은 시대의 평양을 보여주는 새로운 신도시가 이제 화성지구고
0: 네.
1: 그 주민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하고 생활시설이 있는 공간 또 북한 당국에는 자신들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공간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 상점이라든가 교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보면 그 화성지구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앞날이
0: 네.
1: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1: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자, 북한이 최근에 기후 위기 또 환경 변화 이런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0: 물 위기를 다룬 영상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기후 위기나 환경 변화가 물 관련된 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죠. 굉장히 그렇죠. 밀접한 관련이 네.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0: 협유를 하는 그런 네. 형태의 그런 영상물인데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네, 대담 형식의 영상이다.
0: 네.
1: 자, 그럼 우선 영상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0: 네, 조금 이제 길어질 수 있는데요.
1: 네네.
0: 차분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중앙TV의 이제 날로 심각해지는 물 위기라는 이 영상은 먼저 이제 한 여성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1: 네.
0: 물은 생명의 원천이요. 물 자원은 인간 생존과 발전의 존재에 필요한 어떤 가장 기운한 기중한 자원입니다라는 그런 멘트가 나오고요.
1: 네.
0: 나레이션에 이제 이런 물 자원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지구상의 심각한 물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구의 그런 영상에 날로 심각해지는 물 위기라는 영상 제목이 뜨게 되죠. 그러고 이제 스튜디오로 장면이 옮겨가서 왼쪽에 그 아나운서로 보이는 한 여성과 오른쪽에 전문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는데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그 뭔가가 많거나 아니면 헤플 때 물처럼 흔하다, 뭐 물 쓰듯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1: 네.
0: 지금은 지구상의 물 자원이 이제 그만큼 지구상의 물 자원이 이제 풍부했다는 뜻인데 지금은 물 위기가 심각해져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다라는 아나운서의 언급으로 이 대담이 시작이 됩니다.
1: 네.
0: 네, 지금 세계적으로 물 위기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이 남성은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 김철훈 부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1: 네.
0: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물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생태 파괴,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원인들이 있는데, 가물어져서 이제 여러 지역들에서 많은 나라와 여러 지역들에서 장마철에 강수량이 적어지고 가물어져서 저수지 물량이 그리고 강하천의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든다는 결국 가뭄의 현상인 거죠.
1: 네.
0: 그러면서 또 민물이 주요 원천이며 세계 민물량의 68.7%를 차지하고 있는 빙하가 급격히 녹아내리고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세계 민물량의 68.7%가 빙한데 이것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구의 전체적인 물 순환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지구의 한쪽에서 심각한 물 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큰 물 피해, 그러니까 한쪽에서 물이 부족해서 문제고 한쪽에서는 이제 홍수나 장마가 심각해서 문제다라는 그런 이제 언급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물어서 바닥이 갈라진 모습과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는 이제 장마와 홍수에 집들이 잠겨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지구 온난화가 가져다 준 결과다. 모든 것이 이제 그런 결과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원인으로 이런 언급을 합니다. 도시의 생활 어수와 그리고 공업 폐수 그리고 농약, 화학 비료 등에 의한 환경 오염 그리고 산림 파괴, 자연재해와 같은 생태 환경의 파괴가 결국에는 이 물 자원을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줄여지는 그런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일부 나라에서는 그 약 90%의 오수와 70%의 공업 폐수가 이 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강으로 흘러든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먹는 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결국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수인성 질병 이런 것들까지 초래를 하죠. 그리고 공업이 비교적 발전했다라는 유럽 나라들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물 그 오용으로 인해서 먹는 물 부족에 이제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2050년이 되면 물 부족을 겪는 사람의 수가 5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가의 언급으로 얼마나 물 위기가 심각한지를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북한이 이제 이런 환경이나 기후 위기, 물 위기에 대한 보도를 할 때 북한의 위기를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상황과 또 해외 전문가들의 언급 그리고 주요 기관들의 보고서의 어떤 언급들을 수치 이런 것들을 주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때쯤에 이제 여자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가 이 자연 자원을 과도하게 개발해서 그런 건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이용이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무질서하고 무차별적인 개발 활동과 그리고 기초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것도 역시 주요 영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계의 어떤 물 자원 자체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언급을 하고

0: 하고요. 또 이제 재미있는 용어가 나오는데 물파산이라는 말이 좀 생겼다고 해요.
1: 물파산이요?
0: 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세계 인구의 어떤 그 세계 인구가 물파산에 그 직면했다라는 이제 언급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유엔을 비롯한 국제 기구들이 어떤 물 자원이 부족하거나 네. 고갈이 됐을 때 예를 들어 뭐 물 스트레스, 물 위기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이런 개념을 많이 썼는데 물파산이라는 개념을 쓴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 자원이 이제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아마도 한국어로, 그러니까 북한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물파산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물 위기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제 도둠을 했고 이제 이 문제가 결국에는 이 그 다시 한번 제기가 되면서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는 가을철에 100년 만에 처음으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심한 가뭄을 겪었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동부나 중부 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수천만 명이 이제 식량난을 비롯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물 부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튀르키예, 이탈리아 같은 여러 나라들에서는 강, 호수의 수위가 너무 낮아져서 혹은 뭐 저수지 물도 고갈이 되고요. 이러면서 물 공급이 제한되고 차단되는 사태도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라는 것을 곳곳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수인성 질병, 콜레라 같은 그런 질병들도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1: 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 위기를 겪고 있는 건 맞고요.
0: 네.
1: 물뿐이 아니라 뭐 화재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로 또 비가 오는 데는 또 홍수가 나서 또 문제이기도 하고요. 물파산은 아마 그 만성적인 물 부족 뭐 이런 걸 물 이제 견딜 수 없는 정도다. 그래서 물파산이라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한데
0: 네.
1: 다른 나라들의 그 물 위기에 대한 대응 이것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0: 네 맞습니다. 사실상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 물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네. 있죠.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북한 내부의 어떤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세계 물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날에 이제 물과 관련된 각종 형태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세계 물의 날에 날을 제정을 하면서 물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다라는 언급도 하고 있고요. 근데 물의 날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대응 중에 하나인데 올해는 물의 날 주제가 물과 남녀 평등이었다고 해요.
1: 물과 남녀 평등.
0: 네, 맞습니다. 좀 재밌죠. 그래서 안전한 물과 위생환경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권리이자 또 성별에서의 네. 평등을 실현하는 주요 인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구분된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 물과 남녀 평등을 좀 연결한 그런 주제였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그 물 부족이 일종의 남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층의 평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책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나라들이 물 부족에 대한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니까 네.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이산화탄소 방출량인데 이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나 협정이 지금 채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네. 측면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구온난화가 이제 결국에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각국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또 산림 보전, 보호 사업에 이제 힘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어떤 그 노력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바닷물 담수화 기술, 그리고 오수 정화 기술, 그리고 지하 저수지 건설, 물 절약형 농법 도입 등과 같은 여러 이제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 낭비를 하지 않고 물 절약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물이 이제 결국에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긴 하지만 그 재생에 대한 자기 제한량을 갖고 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을 과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 쓰듯 쓴다 뭐 이렇게

0: 무제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적극 보호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영상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의 노력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래야 한다, 각국도 이래야 한다라는 측면은 결국에는 북한 사회, 우리도 이래야 한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게 바로 북한이 최근 그 기후위기, 환경변화에 관심을 자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북한 나름대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0: 네, 북한이 이제 결국에는 그 물 위기뿐만 아니라 북한 역시도 뭐 물 부족, 풍수 피해, 그리고 뭐 기후 변화에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상황인데
1: 네.
0: 조금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정상 국가화, 그러니까 대외 이미지로서는 정상 국가화를 하기 위해서
1: 네.
0: 국제적인 그런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그리고 5년, 그러니까 2005년에 있었던 교토의정서, 2015년에 파리협약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기후변화 국가보고서나 아니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유엔에 제출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SDG라고 하는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나 이런 것들의 이제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담긴 그 VNR이라는 그러니까 자발적 네. 국가 리뷰를 작성해서 유엔에 제출을 하기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상 국가의 이미지로서는 참여도 하고 뭐 제출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1: 네.
0: 북한이 기후 변화나 자연 재해를 어떤 체제 위협 요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대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결국에는 정책뿐만 아니라 재원이 필요해요.
1: 네.
0: 그런데 그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노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는 뭐 예를 들어 그 산림 복구,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제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산림 건설 총 계획 이게 2015년에서 2044년까지인데 이 산림 녹화 사업과 숲 회복 캠페인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 141만 헥타르 조림 그리고 매년 온실가스 1000만 톤 이상 감축을 목표로 설정을 했으나 사실 그 목표에 도달했다고 보기 조금 어렵고요.
1: 네.
0: 그 2044년까지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어떤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추진을 하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VNR 있지 않습니까? 그 자발적 네. 국가 리뷰라는 그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는 배출 전망치 대비 5.63%를 자체 감축하겠다. 그리고 국제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50.34%까지 감축하겠다라는 등의 어떤 목표를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 문제도 충분히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물 부족뿐만 아니라 가뭄 집중 호 그다음에 홍수 수자원 악화 수질 오염 식수 공급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위생적 식수 및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자원 협력을 어떤 북한의 주요 과제 정책 과제 중에 하나로도 자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정책이 실현될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1: 네. 북한 대중문화탐구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보도한 날로 심각해지는 물위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후변화와 또 수자원 부족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또 대처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 사용 설명서 이번 순서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남북한의 사회문화 이야기 서울일기입니다. 설송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자, 이제 계속해서 애완동물 관련 북한의 그 애완동물 관련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점은 애완동물에 저먼 셰퍼드 독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도 독일 세파트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예. 뭐 셰퍼드인데 발음은 그냥 옛날부터 세파트 세파트 그러긴
1: 예.
0: 했는데.
1: 예, 북한에서는 세파토 세파토 합니다.
0: 예, 근데 이 독일산 셰퍼드가 굉장히 크고 사납고 무서운 개인데 이걸 여성들이 주로 기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 이게 계속 제가 방송마다 언급하지만 네. 북한의 시장의 주류가 여성 아닙니까?
0: 네네.
1: 남성은 국영공장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0: 네, 월급장이고.
1: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북한 시장이 확산됐다는 거는 여성들 속에서 사기업을 운영하는 주체도 증가했다는 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런데 이 사기업가가 증가하면 이 어떤 제도적 보호권을 해서 이거를 지켜주는 기능이 없어요. 말하자면 도둑이 너무 많아졌죠.
0: 도둑 강도 뭐.
1: 예. 아우 예 정말 말할 거 없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물류기지라든가 내가 예. 식당을 운영한다 하게 되면 식당에 어떤 고기도 쌓아놔야 되고
0: 자꾸.
1: 쌀도
0: 예.
1: 쌓아놔야
0: 예.
1: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막 담벽을 까고 들어와서 자꾸 훔쳐가서 쇠밭돌을 가지고 사유가 되는 거 필수죠. 그래서 필수였습니다.
0: 네.
1: 그래서 물론 비쌌죠. 예, 비쌌는데 그래서 여기 공간의 특징이 지금까지 우리가 애완견과 식용 일반 토종개를 이야기한 거는 이들의 사육 공간은 살림집 마당과 살림집 안. 이
0: 네.
1: 개인 사적 공간이었다면 세파토는 네. 살림집 마당을 벗어난 그 범위였다. 이런 특징이 네. 갈라볼 수 있는 겁니다.
0: 그 이제 아까 잠깐 나왔는데 말씀 중에 여성 돈주들이
1: 예.
0: 이제 시장에서 돈 번 그 이제 자본가들이 애완견이 아니라 경비견을 먼저 필요로 했던 이유가 이제 그 물건 도둑 맞을까 봐 그랬다는 거라는
1: 예, 예.
0: 소리죠. 그러니까.
1: 원래는 생경 도둑도 많았는데
0: 네.
1: 예. 제가 이렇게 좀 말을 좀 심하게 조금 더 드린다면요.
0: 예.
1: 이 국가 도둑 우리가 흔히 말했어요. 존 내난 도둑놈들 안전원들 경찰 보고 말을 하죠.
0: 아.
1: 예, 이 사람들이 명칭은 좋습니다. 숲밥 검열한다고 들어오거든요.
0: 네.
1: 막 수시로 막 문 열고 들어와요. 그러고는 막 가택수색을 해서 쇠밭도가 전실에 딱 넣으면은 개가 사납지 않습니까? 개가
0: 네.
1: 뭐아 얘 사람이 들어오면은 길길이 막 얼리 뛰면 짓거든요. 못 들어와요. 대문 밖에서 이 경찰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사법기관들이 무차별한 단속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고대한 범집이 사나운 세파토가 곧 나의 위신이다.
0: 네.
1: 예, 무작위로 들어오는 사법경찰도 주춤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북한 네. 여성의 위상과 연관된 개사육의 문화가 아닐까.
0: 네.
1: 예.
0: 자, 이 경비견인데요. 말하자면은 이 독일산 셰퍼트 뭐 국산은 없으니까 우리 한국에도 이제
1: 예, 국산 없습니다.
0: 없는 거니까.
1: 예.
0: 그럼 어떤 경로로 수입이 돼서 왔고 가격은 얼마나 하고 또 어디서 이걸 살 수 있는 겁니까?
1: 예, 그 참 그 질문이 아주 정확히 북한 사이를 예리하게 짚어주셨는데요.
0: 네.
1: 일반 토종이나 식용입니다. 뭐 북한어 말하면 풍산개라고 하죠.
0: 네.
1: 이런 개나 푸들과 같은 애완견은 그 중국을 통해서 국산개는 농촌에서 그 사육을 해서 장마당에다 팔고 애완견은 밀수든 합법적이든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요 군견은 독일 산 아닙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기본 들어옵니다.
0: 아.
1: 그런데 일반 사람은 요거 손을 못 대죠.
0: 네.
1: 네, 왜 그러냐면요. 아무래도 남북은 분단 국가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함부로 애완견을 밀수하는 사람과 세파토를 밀수하다가 똑같이 적발됐다 하게 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너 군견은 꼭 군부대에서만 수입을 해야 되는데 네가 감히 여기에다 손을 대? 손가락을 얹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군부 시장이 자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는 거죠.
0: 별도로 있군요.
1: 예, 그래서 군과 민이 연결된 북한의 아주 특징적인 시장이 바로 요 세파토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군부대 간부와 연결된 북한의 행정 간부. 왜 군 간부가
0: 네.
1: 일반 장사꾼은 대상을 안 하니까
0: 네.
1: 서로 연결된 제가 살던 제가 평안남도 순천에서 오지 않았나요?
0: 네.
1: 순천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세파토 새끼를 내어서 팔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 경로를 좀 알아봤더니 그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여기로 보면 도지사입니다.
0: 네.
1: 그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자기하고 알고 있는 저희가 순천에 공군 비행장이 있어요.
0: 네.
1: 거기에 그 세파토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새끼를 가져다가 교부시켜서 새끼를 내어가지고 한 마리에 100달러씩 팔은. 예.
0: 네.
1: 그래서 참 그때 그 세파토와 연결된 저도 한 마리 가져와서 그 외화벌이 기지에서 또 석탄 물류 기지에서 참 유용하게 썼던. 근데 이게 세파또가요. 그 애완견만큼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0: 충성심이 대단하죠.
1: 예, 말도 알아듣고 네. 그리고 앉아 아무 안고 네. 정말 그 키워보신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애완견 못지않게 주인에게 기쁨도 주고 충성도 하는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고 네. 저희 경험은 참 제가 세파또 자랑을 다 해보네요.
0: 자, 이제 아, 예. 북한에서 사업하시다가 세파또를 경비견으로 키워보셨다니까 참 새롭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그러면 기르는 견종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 소득 수준, 이 정서적인 어떤 부분까지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1: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서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개사육 공간이 오디냐. 참 다 아. 모든 사람이 개는 필수 아닙니까?
0: 네.
1: 쌀을 사기 위해서 기르는 사람도 개를 키우고 이런 사람들은 살림집 마당에서 키우고 밤에는 도둑질이 갈까 봐 집 안으로 두려웁니다.
0: 네.
1: 그래서 공간의 이온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중간 개충이죠.
0: 아, 식용개도 도둑질에 갈까 봐 잡아갈까 봐.
1: 식용개 기본 도둑질에 가죠.
0: 아, 마을에 이제 앞마당에 매놓고 가면
1: 예,
0: 밤에.
1: 빵에다가 쌓이나 요가지고 딱 던지거든요. 그럼 예. 개가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걸 개가 딱 기절했을 때 옷고 가요. 참 웃기는 현상 하나 제가 설명드리면 하도 식용개를 훔쳐가는 일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경찰들이 지나가다 애기를 옷고 가는 여자들을 소대가지고 단속합니다.
0: 아, 이 혹시 개인가 죽은 개인가 해서.
1: 이렇게 해서 한번 단속됐는데 개를 옷고 가다가 그래서 참 이렇게 옷게 보면은 왜 그렇게 생기용 더둑이 개를 타깃으로 하냐 좀 슬픈 현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개 사육을 하는 개충에 따라서 빈부가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식용 개는 키우는 사람들이 낮에는 마당에서 네. 밤에는 도둑을 피해서 집 안으로 들여오고요. 여기 일반 소민입니다. 두 번째는 애완견이죠. 네. 애완견은 그냥 같이 자지 않습니까?
0: 그럼 뭐 침실에도 같이 있는
1: 네. 거니까. 그래서 아예 침실 공간으로 들어온 여기 좀 부유층이고 그다음 세파또는 이 모든 걸 다 아우르죠. 침대에서부터 마당에서부터 이걸 사적인 공간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공적인 공간 외화벌이 회사도 내가 세파또 한 마리만 있으면 취직이 바로 가능하거든요.
0: 네.
1: 예, 참 이런 예, 북한 사회가 단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뿐만이 아니고 개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사육하냐 네, 이런 부분도 북한 사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지금 발전도상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보편적 현상이 아닐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셰퍼드 같은 거는 아파트에서 못 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개인주택이라야 뭐 이렇게.
1: 아 그게요. 네. 아파트에서도 반드시 키우는 게 왜 그러냐면
0: 네.
1: 아파트 요즘엔 북한 사람들의 살림집 공간이 주거 공간이 아니고 이게 네. 다 사업 공간이거든요.
0: 네.
1: 예를 들면 내가 경대나 TV를 전문 판다 하게 되면은 여기처럼 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어떤 상업 공간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안에서 쌓아놓고 옷방에다가 이거를 네. 상점으로 운영하는 게 아주 보편적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 아파트는 베란다를 타고 더덕이 오지 않습니까?
0: 아.
1: 예.
0: 그러면 그 셰파트를 그럼 저 설 작가님도.
1: 네.
0: 그때 북한에서 그 사업하실 때 사업장이 따로 안 있고 집에서.
1: 그럼요. 집 마당을 아예 그 하나의 제거업장으로 꾸리고 다른 사업장 북한의 모든 토지는 국가 건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0: 그래서 세파트를 키우실 수
1: 그렇죠.
0: 있어요.
1: 그렇죠. 예.
0: 그런데 네. 이제 아파트에서 세파트 키운다 그러면 끔찍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냄새도 그렇고 이제 뭐 그냥 일반 주택이래야 그나마 마당 창고 뭐 이럴 수 있는 거. 자 북한에서 이제. 뭐 이런 얘기는 뭡니까? 국가에서 직업을 배치하는데 군견이 있으면 취업이 빨리 된다. 이건 무슨
1: 예, 제가
0: 말씀?
1: 그 이제 앞서 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내가 군견만 가지고 있다.
0: 네.
1: 그런데 아무것도 장사하는 재간이 없어.
0: 네.
1: 네. 그래도 외화벌이 기지가 예를 들면 석탄의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 가운데 생산과 수출을 중개하는 물류기지가 있다는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이 물류기지에 제대군인 경비를 아무리 세워도 더더욱 못 막아요. 그래서 세파또만 한 마리만 있으면
0: 경비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 경비원으로?
1: 그냥 모셔가죠.
0: 아.
1: 예, 그래서 사례를 들면은 올해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최고위문회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탄강에 가서 천손 탄강에 가서 했는데요.
0: 네.
1: 그 탄강에서 석탄을 수출하는데 물류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개가 없어서 마침 그 군대 나가서 그 군견을 키우는 그 군사복무하던 그 훈련수가 폭발하면서 다리를 절 그 장애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특류 상위 군인으로 제대가 됐는데 그래서 그 구 부대에서 배려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국가에서 줄 게 없으니까 그럼 너 쇠밭도 가지고 와라. 왜? 그거로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쇠밭도 가지고 제대로를 된 덕분에 경비 대장으로 모셔간 예, 이런 이야기 예,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0: 참 처음.

0: 얘기에서 얘기를 해서 놀랍기도 하고요. 실감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아 북한 주민의 개 사육이 아주 다양하네요. 그러니까 방법과 목적과 뭐 형태가.
1: 예, 그래서 제가 그 지금까지는 그 일반적인 그 생활적인 보물을 조건해서 말씀드렸다면 좀 정책적으로 조건하면 더 흥미있어요.
0: 네.
1: 원래 농경사회에서 시작된 게 개사육 문화 아닙니까? 네. 개를 풀어서 키웠고 그래서 북한에도 해방 후에 그냥 개를 다 풀어서 키웠어요. 그러면 동네에서 그냥 뛰어놀면서
0: 황구들. 네.
1: 그렇죠. 저녁에는 자기 집으로 들어오고 네. 예, 이런 개사육 문화였다가 58년도 농업협동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0: 네.
1: 농업협동화라는 건 개인의 토지를 공동 네. 터지러 만들고
0: 공동 경작하고
1: 소 네. 모든 가축도 공동 축산을 한 게 너무 협동하죠. 이렇게 되면서 개인이 키운 개를 이제는 꼭 국가 수매 기관에 수매해야 됩니다. 예, 개인이 그 식용을 마음대로 못 하죠. 물론 원래 잡아먹는 게 그렇게 뭐 초보는 안 받았지만 아무튼 개라는 이성 기능이 달라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다가 70년대 김종일 위원장 김종일 당시 후계자가 얼마나 그때 김평일이랑 좀 후계보다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러면서 선물 정치를 내왔고 여기에 해당한 자금이 필요해서 39호실을 했단 말이죠.
0: 네.
1: 이 39호실 재원으로 설치된 것이 전국의 5호 관례소입니다. 5호 관례소에서는 개가죽을 수매했는데요.
0: 개가죽이요?
1: 예, 예. 네. 그래서 개가죽을 수매하게 되면 그전에는 내각경제에 수매했는데 이제는 당경제에 수매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벌 수 없었던 설탕을 줬어요. 북한은 설탕 네. 좀 못 먹어봤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때라고 생각하고 처음엔 개를 그냥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말을 좀 가공하지 못해서 미안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개를 잡아서 그다음부터는 개가죽을 담벽에 딱 말리워서 거기 오호갈리스에 수매하게 되면 설탕하고 네. 코튼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그 내각경제와 당경제가 이연화되었던 것이
0: 네.
1: 북한 주민의 개 사육을 통한 네, 이런 거였고 90년대는 식량 배급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중단되면서
0: 네.
1: 정부가 너네 알아서 살라 하니까 엄청나게 개가 오게 식당이 증가했는데 이게 왜 증가했냐면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식량 배급 제도로 인해서 용량이 호약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마당에서 내가 장사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이걸 보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 게 개고기였죠.
0: 예.
1: 그리고 보건의료 제도가 무너진 상황에서 결핵이 또 많았습니다. 이런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개고기 수요가 가장 많아지면서 북한의 개사육은 지금까지도 살림집 경비용, 식량 해결 생계용, 그리고 경비용, 조금 더 나가서 애완 그 정서적 관, 그 어떤 관계형
0: 네.
1: 참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0: 네, 북한의 식용 개사육 또 애완견 경비견까지 다양한 그 문화에 대해서 설성화 작가님께 잘 들었습니다. 설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일사용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또 한민족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끝으로 사람과 나무의 미완성의 동화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훈이었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과 함께합니다. 본격적 갈등은 전교생이 동의하는 일에 주인이 홀로 완강히 거부하면서 불거집니다. 같은 반 수호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동네로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모두가 동의한 가운데 주인이만 수호가 쓴 일부 문장을 문제 삼으며 대치 중입니다. 평생 씻지 못할 깊은 상처,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파괴하는 같은 표현이 틀렸다는 게 요지입니다. 둘 사이의 갈등이 점차 고조될 무렵 교실 한가운데에서 주인이 우렁차게 소리칩니다. 그래, 나도 피해자다.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아? 당황한 수호와 아이들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흐를 때 주인은 농담이었다며 평소처럼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며 교실 안의 일부는 탄식하고 또 다른 일부는 거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후 주인에게는 그의 행동을 지탄하는 익명의 쪽지가 날아듭니다. 이 주인,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너 그 정도로 멍청했냐? 아니면 그렇게 관심 받고 싶었어? 어느 날은 쪽지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뭐가 진짜 너야? 그간 어린이들의 생태계를 주목한 윤가은 감독의 영화를 향한 오해는 짐짓 그것이 작고 말랑말랑하며 어여쁜 모양일 것이라는 섣부른 착각입니다. 그 안의 갈등과 반목은 결코 그리 간단하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이들의 심리 관찰은 미스터리를 추적해가는 문법을 슬그머니 닮아있기도 하죠. 세계의 주인은 미스터리를 한층 더 적극적인 동력으로 삼습니다. 주인의 아빠가 집안에 부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엄마 태선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이자 주인이와 같은 반 학생인 수호의 어린 여동생 누리의 몸에 난 상처는 주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주인은 왜 그토록 완강하게 서명을 거부하는 걸까? 쪽지를 보내는 이는 누구이며 그 의도는 무엇인가? 관객은 영화가 만들어둔 틀 안에서 의심과 지레짐작을 반복하며 이야기의 퍼즐을 맞춰나가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내리쬐면서 남부지방은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요. 중부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며 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걷히면서 구름 사이로 볕이 드러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이 18.5도, 대전 16.8도, 대구 17.6도, 광주 19도로 평년 이맘때처럼 선선하게 시작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 25도, 춘천 24도, 대전 28도로 중부지방은 평년 이맘때 기온이 조금 밑돌며 낮 동안에도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30도, 광양과 경주, 양산과 김해 31도로 평년 기온의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에도 전국에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현재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라며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법관까지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사법부 장악 야욕을 당장 거두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이 사람을 제청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헌법 어디에 있냐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도 정규장이 끝난 뒤 밤 8시까지 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일부터 오후 4시에서 밤 8시까지 4시간 동안 시간 외 시장인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 관리 종목과 투자 경고, 위험 종목, 당일 정규장에서 거래가 없었던 종목 등은 제외됩니다. 상장 지수 펀드인 ETF와 상장 지수 증권이 ETN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인천 서해구 경서삼거리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11톤 덤프트럭이 신호대기를 하던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덤프트럭과 차량이 부딪힌 충격으로 차들이 연속으로 밀리면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 모두 10대가 부딪히는 연쇄 추돌로 이어져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북 부안군 부안읍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숨지고 함께 있던 7살 남자 어린이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서방 기업의 정보기술 인력을 위장 취업시키는데 외국인을 내세워 면접을 대신 보게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고 미국 MBC 뉴스가 현지 시각 11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수법은 이란과 시리아, 레바논, 남아공 등 제3국 인력을 구직자로 내세워 화상 면접을 대신 보게 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북한 IT 인력이 업무를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미국 당국자와 사이버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북한의 위장 취업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황을 전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AI 기업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무데이 최고 경영자가 AI의 오용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모디 CEO는 현지 시각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AI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지난 몇 달간 저는 위험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개입 없이도 AI 모델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AI의 발전 속도가 인간의 이해와 통제 능력을 압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미국사 박물관 입구에 국부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밤 트루스 소셜에 현재 인피니티 조각상이 서 있는 자리에 30피트 9미터 높이의 워싱턴 거상을 설치하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조지 워싱턴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와 우리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미군이 이들을 호위하는 시간대를 하루 두 번으로 줄였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지 시각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미군이 허가한 호르무즈 통행 시간대는 하루 두 번 특정 시간대로 제한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충돌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선박 호위 비용의 효율성을 따져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제주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5도, 부산 29, 광주 3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박사임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1: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변희웅입니다. 책 구입할 때 주로 어디서 사시나요? 온라인 서점? 아니면 오프라인 서점으로 직접 가시나요? 온라인 서점과 전자책이 등장하면서 한때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미국의 대형 서점이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최대 오프라인 서점 체인인 반즈앤노블의 얘긴데요. 한때 아마존에 밀려서 매장도 줄이고 결국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처지까지 몰렸지만 최근에는 해마다 수십 개의 새로운 매장을 열면서 빠르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온라인 서점을 따라가는 대신에 우리는 그냥 다시 서점다운 서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오늘 세계의상에서는 몰락 직전까지 갔던 반즈앤노블이 다시 살아난 과정 그리고 오프라인 서점의 새로운 생존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코노미 조선 이용성 국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네. 반즈앤노블 미국의 대형 체인 서점인데 뭐 사실 미국 가면은 그 지역이 어디든 간에 이 반즈앤노블 서점을 안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2: 맞습니다.
1: 많이 예. 있잖아요. 예, 역사도 오래됐다고요.
2: 네, 반즈앤노블의 모태가 1873년 찰스 반스가 일리노이주 휘턴에 시작한 서점입니다. 교과서와 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작은 서점이었는데요.
1: 네.
2: 이후에 1917년에 아들 윌리엄 반스와 그의 동료 클리포드 노블이 뉴욕에서 지금 이름으로 서점을 열었고 1932년부터 지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반즈앤노블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것은 제2의 창업자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리지오입니다. 리지오는 경영난에 빠졌던 반즈앤노블을 1971년에 인수했고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1990년대 말에는 뉴욕에만 25개, 미국 전역에는 천여 개에 달하는 지점망을 거느린 세계 최대 서점 체인망으로 성장했습니다.
1: 네.
2: 당시 미국 내에서 팔리는 서적 8권 중에 한 권이 반스앤노블에서 팔린 만큼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1: 그럼 이렇게 급성장했던 뭐 요인이 있을 텐데요. 그 비결이 어떤 걸까요?
2: 네, 리지오가 인수한 뒤에 1970년대 미국 서점 최초로 TV 광고를 도입하는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브랜드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1: 네.
2: 또 반스앤노블의 당시

0: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영어 슬로건 중에 하나가 If you paid full price, full price you didn't get it at Barnes & Noble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가를 주고 구입했다면 Barnes & Noble에 산 게 아니다.
1: 아,
0: 이런 뜻이죠.
1: 네네. 네, 이를 통해서, 할인을 많이 한다는
0: 맞습니다.
1: 거군요.
0: 예,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중에 신간에는 무려 40%의 할인을 적용했고요. 또 관련 북리뷰를 무료로 제공하는가 하면 절판된 책을 복간해서 통신 판매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과감한 할인과 프로모션 행사로 차별화를 이끌었습니다.
1: 네.
0: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는 스토리 아워 행사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뭐 많이 볼 수 있지만 대형 서점 안에 커피숍도 있고 뭐 문구류도 팔고 그러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예. 이게 이제 한참 전부터 반세노브에서는 이런 걸 했던 거잖아요.
0: 네. 커피와 또 편안한 의자 또 테이블을 갖춘 그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 컨셉을 잡은 것이 이제 반세노브의 초기 네. 성장의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1: 예.
0: 특히 1993년에 당시로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던 스타벅스를 매장 내부에 들여놓으면서 강력한 동반 상승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 그랬군요.
0: 공교롭게도 스타벅스도 경영난에 빠진 회사를 인수한 제2의 창업자 하워드
1: 그랬죠.
0: 슐츠가
1: 예, 예.
0: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서 잠재력과 기회를 포착하는 안목이 남달랐고요. 또 그래서 또 서로 코드가 맞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 고객들은 책을 고르다가 커피를 마시고 또 커피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됐고요. 또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소비로 이어지고 반스앤노블의 매출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좀 전에 이름이 나왔었죠? 네. 하워드 슐츠. 이 사람에 비하면 반스앤노블의 성장을 이끈 레오나드 리지오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덜 알려졌단 말이에요.
0: 네.
1: 어떤 사람이었어요?
0: 1941년에 뉴욕 브롱크스의 가난한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이후에 뉴욕대 NYU의 금속공학 야간 과정에 다니면서 교내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1: 네.
0: 1965년에 대학을 중퇴하고 그때까지 모아둔 5천 달러, 뭐 우리도 600, 700만 원을 가지고 학생 도서 교환소의 약자인 SBX라는 이름의 첫 번째 서점을 열었습니다.
1: 아, 시작은 아주 작았군요.
0: 예, 예. Student Book Exchange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BX 는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재와 도서를 판매했는데 이후에 뉴욕에 추가로 4개 지점을 오픈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마침내 1971년에 반스앤노블을 인수했습니다.
1: 예.
0: 당시 반스앤노블은 무리한 확장 후유증으로 맨하탄 5번가에 있는 그 플래그십스토어 하나만 가지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리지오는 그 2년 전에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생전에 그는 탁월한 그 사업수완 말고도 사회공헌 활동을 폭넓게 펼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1: 네.
0: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을 때
1: 예.
0: 101채의 집을 지어서 기부하는 그 비영리 단체인 프로젝트 홈어게인을 설립하기도 했고요. 또 뉴욕주 비컨시에 위치한 현대미술관 디아 비컨도 그가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1: 네.
0: 또한 1993년에 반스앤노블 뉴욕거래소 상장 당시에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등 사업 성공이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를 행동으로 표현한 겸손하고 따뜻한 리더십이 돋보이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뭐 이런 스토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반스앤노블처럼 큰 대형 서점들이 등장하면서 네. 또 지역에 조그맣게 하는 소규모 독립서점들은 그것 때문에 또 피해를 입고 줄줄이 문을 닫고 뭐 그런 부작용도 있었잖아요.
0: 네. 자본력을 앞세운 반스앤노블이 그 마케팅 전략을 펼치면서 동네 책방들이 사실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서 2000년 5년 동안에 미국의 독립서점 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 당시 상황을 핵심 모토로 삼은 헐리우드 영화가 있는데요. 1998년 개봉해서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 톰 행크스와 맥라이언 주연의 로맨틱
1: 맞아요.
0: 코미디 You've Got Mail입니다.
1: 네.
0: 네, 맥라이언이 연기한 캐슬린 켈리가 그 동네에서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아동 그 서점을 운영하는데 주변에 대형 체인 서점이 들어오면서 그녀의 서점이 이제 존폐 기로에 서게 됩니다.
1: 토메크스가 이제 부자 오빠로 나오죠.
0: 예예. 절박한 심정을 털어놓은 대상으로 당시에는 그 최첨단 통신 기술이었던 이메일로
1: 네.
0: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호감을 키우던 말씀하신 토메크스가 그 연기한 남성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1: 네.
0: 뭐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도 있고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영화에 등장하는 그 대형 체인 서점 폭스북스의 실제 모델이 바로 반스앤노블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뭐 잘 나갔는데 왜 반스앤노블이 추락하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온라인 서점 때문이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예. 한때 서점과 혁신을 주도하며 급성장했던 반스앤노블이지만 세월이 지난 뒤에 또 다른 거대한 혁신 기업인 아마존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1: 네.
0: 1990년대부터 거세게 일기 시작한 서점 대형화 최인화 바람을 타고 반세노블이 점포수를 늘려왔지만 2000년대 들어서 아마존을 비롯해서 온라인 서점들이 싼 가격에 다양한 또 재고, 편리한 주문 방식 등을 앞세워서 반세노블과 보더스 등 오프라인 서점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빼앗아왔습니다. 참고로 그 반세노블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미국 2위의 서점 체인이었던 보더스는 이후에 미국 전역에 위치한 서점의 3분의 1을 폐쇄하고 직원 수천 명을 해고하는 등 각국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2011년에 결국 파산했습니다.
1: 네.
0: 반스앤노블은 이후에 아마존에 맞서서 전자책 누크를 출시했지만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요. 또 무엇보다 대응 속도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마존이 온라인으로 첫 책을 판매한 지 약 2년이 지나서야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출범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결국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반스앤노블은 2019년에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매각됐습니다.
1: 사실 온라인 서점이 밀려서 이제 사라질 위기까지 몰리는 대형 서점 얘기는 미국뿐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0: 네.
1: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보다 했던 반스앤노블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 점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0: 네, 반스앤노블을 인수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영국 출신의 구조조정 전문가 제임스 던트를 수장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던트에게는 구조조정 전문가로서는 다소 독특한 이력이 있었는데요.
1: 네.
0: 바로 서점 운영 경험입니다. 2000년대에 던트 책방. 그러니까 던트북스라는 동네 서점을 창업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예.
0: 또 반스앤노블 대표 취임 전에 2011년대 그 초에 적자늪에 빠졌던 영국의 대형 서점 체인 워터스톤의 그 최고 경영자를 맡아 흑자 전환을 이끈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 못지않게 서점 운영에도 일가견이 있었다는
1: 얘기입니다.
0: 그러니까
1: 적임자였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워터스톤즈 역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인수해서 소유주로 지금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던트는 또 워터스톤즈 최고 경영자까지 지금 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스앤노블 그 이전의 던트는 워터스톤즈를 살릴 때도 지금과 그 반스앤노블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부활을 이끌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반스앤노블을 살리기 위해서 제임스 던트가 이제 등장합니다. 어떤 네. 변화를 제일 먼저 시도했을까요?
0: 예, 우선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책하고 크게 관련 없는 상품은 좀 비중을 줄였고요.
1: 예.
0: 그래서 다시 서점을 사람들과 가까운 곳으로 또 독자들이 책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대형 서점에서 매대 문구류와 왕구, 뭐 헤드폰이나 음향기기 등 도서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제품 비중을 늘리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1: 네.
0: 책보다 수익성이 좋다는 인식
1: 그렇죠.
0: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던트는 우리는 유통기업이 아니라 서점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책을 읽고 구입하는 즐거움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개별 매장과 그 매장을 이끈 점장의 자율 권한을 대폭 늘렸습니다. 구조조정 전문가답게 대표 취임 이후에 본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긴 했지만 대신에 전국 각 매장 점장들에게 조서 발주와 진열, 행사 운영 등에 대한 정권을 부여했고요. 어떤 책을 들여올지, 어떻게 진열할지, 또 어떤 이벤트를 열지 현장에서 직접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1: 네.
0: 던트 취임 이전에는 반스앤노블이 본사에서 결정한 베스트셀러를 전국 매장에 뭐 획일적으로 진열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눈에 잘 띄는 매대에는 출판사에서 광고비를 받은 책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표준화 전략으로 물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1: 네.
0: 매장마다 개성이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천편일률적인 오프라인 서점의 진열 방식에 실증이 난 독자들이 아마존을 비롯해서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서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 미국은 뭐 땅덩어리가 너무 넓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각각의 주마다 사람들의 취향이랄까 선호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성을 강조한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인 미국 독자를 상정해서 뭐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을
1: 네네.
0: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프라인 서점의 매장 디자인은 온라인 서점이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인
1: 그렇죠.
0: 만큼 데이터 분석에 의존해서 획일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스스로 장점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노력의 결과로 고객 경험이 다채로워지면서 방문율이 크게 늘었고요. 반스앤노블은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몸집을 키우면서 2024년에 58개, 2025년에 67개 서점을 오픈했습니다. 지난 9월 초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720개 서점을 운영 중인데 빠른 속도로 과거의 영화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1: 이야, 대단하네요. 네. 그렇다고 이제 온라인을 전혀 활용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물론입니다. 특히 그 짧은 영상 위주의 소셜미디어 틱톡이라고 있는데 틱톡을 활용해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예, 반스앤노블 매장에는 틱톡에서 화제가 된 책을 따로 모아놓은 북톡이라는 그 이름의 진열대가 있습니다.
1: 네네.
0: 예, 그래서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을 틱톡 영상으로 공유하는 젊은

0: 있는데 반스앤노블이 이를 잘 포착해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간을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홍보하는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통해서 개별 개개 지점이 독서 커뮤니티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1: 네.
0: 북톡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얘기가 있는데 2016년에 출간돼서 미국 작가 그 콜린 후버라는 사람이 쓴 It Ends With Us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우리가 끝이야 이런 제목으로 출간됐는데
1: 네.
0: 출간 이후에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북톡에서 화제가 되면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1: 예.
0: 출간 10주년을 맞은 올해에 미국에서 전자책을 포함해서 누적 판매량이 1,000만 부를 넘어섰습니다.
1: 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떤 노래가 다시 유행하는 것처럼
0: 맞습니다.
1: 네, 책도 예. 그런 영향을 좀 받았군요. 자, 그렇다면 반스앤노블 미국의 대형 체인 서점 부활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끝이 아니니까 네. 앞으로 놓인 변수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0: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최대 주주가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펀드라는 점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린 반스앤노블과 영국의 워터스톤즈가 내년 중에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상장 후에 엘리엇이 지분을 팔고 나갈 경우에 또 후임 경영진이 다시 이전에 또 수익만 쫓는 중앙 집권형 모델로 단기적인 수익만 쫓아서 그렇게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부활에 성공한 반스앤노블이지만 아직 진행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0: 그렇습니다.
1: 이용성 국제전문기자는 이렇게 해외의 뭐 서점 같은 것들도 취재를 많이 했을 텐데 이런 부분 우리나라가 어떤 점을 좀 벤치마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0: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사실 또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1: 네.
0: 책의 서점의 본질이 무엇인가. 좋은 카페들도 많고 너무 좋은 공간들이 많은데
1: 그렇죠.
0: 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책을 즐겁게 볼 수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또 이렇게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는 그 공간에 대한 철학도 우리가 좀 배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예. 저는 온라인 서점을 따라가는 대신에 우리는 그냥 우리답게 예. 다시 서점다운 서점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점도 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1: 자, 오늘 세계의 창에서는 온라인 서점에 밀려서 한때 위기를 겪었던 미국 최대 오프라인 서점 체인인 반스앤노블이 어떻게 다시 성장세를 되찾았는지 살펴봤습니다. 시대 변화 속에서 한때 경쟁력을 잃었던 기업이 다시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부활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 조선의 이용성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12월 13일 일요일 KBS 뉴스 월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주간 키워드입니다. 전주연 외신 캐스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밤사이 들어온 소식부터 살펴보죠.
1: 네. 이창동 감독의 신작인 가능한 사랑이요. 현지 시간으로 12일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인 은사자상을 받았습니다.
0: 네.
1: 한국 영화가 이 영화제의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건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창동 감독이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던 건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 은사자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입니다. 이 감독은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가는 시대에 영화로 뭘 할 수 있는지, 영화가 뭘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이 상을 주신 건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0: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감독이 버닝 이후 8년 만에 내놓은 신작인데요. 배우 전도연 씨,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부유한 남편을 둔 다큐멘터리 감독이 해고 노동자 부부의 삶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계급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삶과 욕망을 마주하는 내용의 영화인데요. 한편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마이 엘투키 감독의 워먼 언노운에 돌아갔습니다. 이 영화는 2차 대전 직후의 덴마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0: 네.
1: 독일군 병사와 연인관계였다는 과거를 숨긴 젊은 여성 마리의 얘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맡았던 마틸데 아르셀이 여우주연상도 받았습니다. 감독상은 일리아 흐르자놉스키 감독의 다우가 받았습니다.

0: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1: 그렇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관련 질문을 받은 다음에 물론이다, 우리는 가야 한다, 만나서 얘기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무엇을 말할지, 그가 내게 무엇을 말할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결과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2019년 이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1: 한편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자, 지금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인도에 가 있는데요. 이 외무장관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만나고 싶다면 모스크바로 오라,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상 기간에 특별 군사작전, 이게 러시아가 부르는 우크라이나 전쟁명인데요. 이것을 중단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동안 푸틴 대통령에게 여러 번이나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이 러시아에서 만나는 데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항상 러시아가 모스크바로 오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3국에서 만나고 싶어하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로 오라는 얘기네요.
1: 그렇습니다. 이 큰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0: 예. 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제외한 뒤에 두 달 동안 이란을 드나들던 상선 100척의 진입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1: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에 대한 강철 장벽 봉쇄 작전을 재개한 이후에 지난 60일간 중부사령부의 병력이 상선 100척의 항로를 변경시켰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미군의 허가 없이 이 봉쇄선을 통과한 선박은 한 척도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 예.
1: 미국이 2월에 전쟁이 시작된 직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니까 맞서서 해상 봉쇄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140척 넘는 선박들의 이동을 가로막았었는데요. 이후 6월에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에 이 봉쇄를 해제했지만 양측 간의 후속 협상이 결렬되고요.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니까 7월 13일자로 봉쇄를 재개한 상황입니다.
0: 네.
1: 그래서 미국이 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을 중동 아라비아해로 이동 배치한 상황인데요. 이 조지 워싱턴함은 약 9개월에 걸친 장기 해상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핵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대신해서 배치가 됐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함에 한 5천 명의 병력, 전투기, 탄약이 있는데요. 델레오 함장은 최근 이란의 미 해군 함정 공격 시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함정을 공격적으로나 방어적으로 보호할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것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키워드인데요. 먼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1: 네.
0: 무슨 얘기입니까?
1: 기후변화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산불과 폭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지역에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구촌의 공기질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곳은 유엔 세계기상기구인데요. 기후변화와 공기오염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경우는 관련 규제로 산업과 교통부 분야의 초미세먼지는 줄었지만 화재로 발생한 초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산불 때문에 식물이 불타면서 나오는 미세 입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보다도 독성이 더 강하다. 산불로 발생한 미세 입자는 바람을 타고 산불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과 야생 생물에게도 해를 끼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1: 실제로 수치를 보니까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이래로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매년 10만 명이 추가 사망했을 걸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세계기상기구는 이외에도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지표면 오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고요.
0: 네.
1: 공기 중에 입자인 에어로졸 성분 가운데 블랙카본이 눈과 얼음 위에 쌓이면 햇빛의 반사량을 줄여서 눈과 얼음이 녹는 걸 가속화하게 되고, 또 플라스틱

0: 쓰레기 햇빛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분해될 때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도 위험하다라고 예. 함께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가 플라스틱 생산 또 부실하게 관리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을 운반하는 공기 중의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1: 네. 주간 키워드 두 번째 동성 커플.
0: 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동성이 아니고요. 성이 다른 성씨가 같은 그런 커플입니다.
1: 네네.
0: 일본에서는 지금 매칭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이 좀 활발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같은 성씨를 쓰는 사람들만 연결을 해주는 이른바 동성혼 중매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일본은 결혼을 할 때 부부 중에 한쪽의 성을 따르도록 규정한 부부 동성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성을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 부담을 느껴서 청년층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그런 일부 층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부부 동성제를 개선하자라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긴 한데 보수 진영이 반대하니까 이게 번번이 통과되질 못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중매업체가 아예 결혼 후에도 성을 바꿀 필요가 없는 남녀를 그냥 짝지어주게 된 겁니다. 한 업체가 사토 씨, 스즈키 씨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개팅을 주선을 했는데요. 이런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니까 스즈키 커피, 사토 주조 같은 이런 성씨를 사명으로 쓰는 기업들이 또 후원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해봤더니 그 결혼할 경우 누구의 성으로 바꿀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허물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냥 우리가 성씨가 같네요 이러면서 뭔가 얘기를 꺼내기가 좋다라고 참석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부부의 한 95%가 부부 동성제 때문에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돼 있거든요.
1: 네.
0: 뭐 신분증을 갱신한다거나 은행 계좌 명의 변경 등 같은 행정적인 수고가 여성에게만 편중이 된다. 이혼을 하면 두 번이나 성씨를 바꿔야 돼서 이게 경력 단절로도 이어진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유엔도 일본 정부에 벌써 네 번이나 민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1: 이런 이유만으로도
0: 네, 20대에서 60대 독신 여성의 약 32%가 성을 바꾸는 게 번거롭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한 적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부부가 원하면 각자의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찬성하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에서 옛 성씨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대책만 제시할 뿐이지 사실상은 부부 동성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제도가 계속되면 2531년이 되면 모든 일본인의 성씨가 사토씨로 통일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1: 아니,
0: 했거든요.
1: 우리나라도 왜 그래서 엄마
0: 네.
1: 아빠의
0: 네,
1: 성을
0: 네.
1: 함께 쓰는 네. 경우도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업체들은 부부가 각자의 성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사회가 온다면 우리가 이런 중매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실적인 장벽도 허물고 제도 변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주간 키워드 세 번째 전기포트는 알고 있다.
0: 네. 일본에서요. 혼자 사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안보 확인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물건들이 전구, 전기포트, 문 열림 센서 같이 일상에서 좀 흔하게 사용하는 기기들이에요.
1: 네.
0: 이 기기들이 과연 작동이 되느냐 이 여부를 확인해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마토 운수라는 곳은 고령자 주택의 조명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헬로 라이트 방문 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달 이용료가 우리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1: 네.
0: 가족이 이상 징후를 확인을 해서 연락을 하면 지역 영업소 배송 직원이 직접 고령자의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폰을 눌러서 응답을 하는지 우편물이 쌓여 있는지 이런 걸 살핀 뒤에 다시 가족에게 상황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1: 사실 현대사회에서 고독사에 대한
0: 네.
1: 위험도
0: 네.
1: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0: 우리도
1: 거잖아요.
0: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예. 문제고요. 그래서 만약 24시간 이상 전등에 점등과 소등 기록이 없으면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전기포트 사용이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고 평소와 다른 시간대에 포트를 사용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생활 패턴에 이상이 발생했다라면서 역시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또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요. 지자체도 그래서 고령자에게 월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지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 고령자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일본의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약 672만 2만 명이었습니다. 15년 전에 비해서 1.7배가 많아졌는데요. 네. 2040년이 되면 이 숫자가 1천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만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누가 실제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을 하는지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이게 여전히 과제로 지금 남아있는 네.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전문 경비회사를 사용하면 좋긴 한데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만 저소득층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 고령자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국이 나서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 자, 한 주간에 일어난 국제 뉴스를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0: AI kill the ghostwriter라는 그런 네? 제가 키워드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AI가 대필 작가를 죽였다. 뭐 이런 제목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해외 대학생들의 에세이를 대신 써주면서 생계를 꾸리던 고학력 케냐인들이 이제 AI가 등장하니까 일감이 끊기게 됐습니다. 이 영어를 공용어 중에 하나로 쓰는 곳이 케냐인데요. 이 수도 나이로비에서 한대 최대 4만 명이 에세이 대필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12년 동안 2,500편이 넘는 에세이를 대필해 주면서 높은 소득을 올렸는데요. 네. 그 이분이 다 자기가 공중보건을 학위를 마쳤는데 관련 업계에서 버는 돈보다 최소 5배나 많은 돈을 대피를 해서 벌었다고 합니다.
1: 저는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게 실제 네, 있는
0: 시장이
1: 일이군요.
0: 형성이 된 거였죠. 물론 뭐 합법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네. 이제 2022년에 오픈 AI가 챗GPT를 출시한 뒤에 일감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 대필 단가도 급락을 했고요. 결국 지금 케냐의 에세이 대필 업계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필업에 종사했던 이분은 AI가 이런 일을 해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한동안 대필로 생계를 잇다 보니까 노동시장에 다른 일로 다시 진입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케냐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이 배출되는데요. 정규직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일자리의 약 80%는 비정규직 일자리고요. 청년 실업률이 25%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 정부가 사실 그동안 이 에세이 대필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노동을 사실상 그래서 묵인을 해왔거든요. 근데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런 온라인 프리랜서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1: AI가 또 한 직업군을 대체하고 네, 있군요.
0: 세상을 네. 또 바꿨습니다. 네. 네.
1: 다음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0: 없어야 산다라는 키워드인데요. 미국에서 대학 졸업장이 안전적인 전문직 취업을 보장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숙련 기술과 현장직은 인력이 지금 부족한데요. 반면에 여기도 역시 AI가 영향을 미쳐서 AI가 신입 사무직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대졸 청년들이 지금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22세에서 34세의 실업률이 최근 20여 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 가깝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반면에 같은 연령대의 대졸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기를 제외하면 같은 기간 가장 취업하기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지금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대졸 신입 채용을 줄이는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들이 기존의 직원을 해고하기보다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지금 그 AI에 대한 영향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대학 졸업장의 경제적 가치가 그렇다고 사라진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집단의 과거와 비교해서 비대졸자의 취업 여건이 좋아지고 대졸자의 여건은 나빠졌다는 거지 무조건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이건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그렇죠. 영국, 뭐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 이번 한 주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전지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KBS 뉴스월드.
1: 네, 10시 38분이 됐고요. 이제 음악을 통해서 세계의 사람과 문화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꾸며가겠습니다.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음악 들을 준비가 저는 되어 있습니다.
2: 아, 예.
1: 시작할까요?
2: 좋습니다. 이제 정말 가을 냄새가 나는.

0: 선선하죠.
1: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약간 낮에 그 남은 여름의 잔향을 좀 잘 보내주고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계절이 교차할 때쯤에 어울릴 음악 여행으로 오늘은 아시아의 팝 중에서 타이완의 진한 성향이 떠오르는 밴드 선셋 롤러코스터라는 밴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0: 오, 이 진짜 계절이 바뀌는 시절에 떠나보내는 계절도 있고 새로 맞이하는 계절도 있고 이 두 계절을 위한 타이완의 음악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 타이완 그룹 선셋 롤러코스터의 음악 두 곡인 거죠?
1: 네, 두 곡 다 선셋 롤러코스터의 음악이고요. 네. 먼저 들어볼 음악의 제목은 버건디 레드라는 곡이고요.
0: 올가을에 유행 컬러가 버건디래요. 맞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자줏빛 같은 거.
1: 진홍빛.
0: 네.
1: 그 색깔로 물든 그 도시의 하늘, 저녁 하늘이 떠오르는 아주 시원하고 경쾌한 곡이고요.
0: 네.
1: 상하이, 뭐 홍콩, 타이베이 이런 곳에 여행자가 돼서 그곳의 저녁이 떠오르는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고요. 시끌벅적한 그 인파로 가득한 곳에서 벗어나서 탁 트인 공간에서 한숨 돌리면서 잠시 바라보는 그 석양을 음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0: 이야, 뭔가 신비한 느낌이 드는데 밴드 명도 그렇습니다. 버건디 레드를 준비한 선셋 롤러코스터. 이 밴드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선셋 롤러코스터는 2009년에 결성된 대만의 타이완의 6인조 밴드고요.
0: 네.
1: 이름을 선셋 롤러코스터 한자로 하면 낙일 비차 이렇게 짓게 된 사연이 있는데
0: 예, 예.
1: 멤버들이 모여서 그 마이스페이스 프로필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뒤로 이렇게 해가 지면서 또 롤러코스터가 있었대요.
0: 아.
1: 같이 찍힌 거죠. 그래서 그거에서 착안을 해서 그냥 선셋 롤러코스터 이렇게 지었다 그러고요.
0: 너무 낭만적인데요.
1: 네. 즉흥적인 게 원래 결과가 좋죠.
0: 예.
1: 그리고 이제 자신들은 트로피컬 록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 자기들의 음악의 색깔을 오후의 바람과 따뜻한 햇살 간간이 내리는 소나기 같은 낭만적인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는 밴드다. 이렇게 예. 소개했고요. 또는 뭐 타이완의 변화무쌍한 날씨 같은 그 연인들의 사랑을 표현한다.
0: 그 트로피컬 록이라는 건 뭡니까?
1: 뭐 자기들이 만든 조어예요.
0: 아,
1: 대만이 아무래도 좀
0: 아열대
1: 기후가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리고 이 변화무쌍한 어떤 사물과 마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용어인 거고요.
0: 네.
1: 주로 영어 가사로 노래를 합니다. 보컬은. 그래서 해외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올해에만 우리나라에서 3월과 8월 두 번이나 단독 대한 공연을 가졌어요.
0: 그랬군요.
1: 네. 데뷔 앨범 2011년에 냈고 잠깐 흩어졌다가 2015년에 다시 뭉쳐서 2018년에 2집 앨범을 냈고요. 2020년에 한국 밴드 혁오 있죠? 혁오와 콜라보한 곡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0: 네네.
1: 그 곡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긴 하죠. 이제 우리가 들어볼 첫 곡인 버건디 레드라는 곡은 2016년에 발표한 곡이 되겠습니다.
0: 아니 본인의 음악을 트로피컬 록이라고 표현했고 또 오후의 바람과 따뜻한 햇살 간간이 내리는 소나기 같은 낭만적인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는 밴드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이 음악 버건디 레드는 또 어떤 질감의 음악일지 밴드 이름과 곡목에서 느껴지는 그대로일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대로입니다.
0: 아,
1: 그리고
0: 네네.
1: 뭐 굳이 장르를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즈와 시티팝 그 사이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부담스럽지 않게 경쾌한 중간 정도 비트에 적당히 잔향이 이어지는 일렉트릭 기타 그리고 키보드 소리가 저 석양처럼 담백하고 아름답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빨갛게 타오르다가 짙게 꺼져가는 석양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황혼의 시간에 잘 어울릴 것 같네요.
0: 역시 이 음악도 영어로 노래했나요?
1: 네, 영어로 노래를 했고요. 제가 가사를 조금 번역을 해봤습니다.
0: 네.
1: 이거 혹시 아나운서님께서 짧으니까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0: 네.
1: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하고요.
0: 아니, 직접 해주세요.
1: 그럴까요?
0: 네. 네.
1: 해보겠습니다. 버건디 레드, 진홍색. 예치간들이 지나가듯 흘러가는 물결의 색깔. 달콤한 기억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빛을 비춰주네. 버건디 레드, 너의 우울한 눈동자처럼. 어두운 밤의 색깔, 파도가 운에 맞춰 반복될 때 이건 신호가 틀림없어. 좋아, 이 시간에 서핑을 하자. 우리만이 오늘 밤

0: 파도를 탈 수 있고 어쩌면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진홍색으로 물든 하늘의 비밀을. 이런 가사입니다.
1: 선샌 롤러코스터의 버건디 레드입니다.

0: 네, 강민석의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오늘은 선셋 롤러코스터의 음악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들으신 곡 제목이 버건디 레드였습니다. 뭐랄까요? 그 해질녘에 도심 뒷골목이어야 돼요. 뭐 하여튼 그런 장면들이 제 머릿속을 막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나요?
1: 여행자의 배가 이제 고파질 즈음에 예. 뒷골목에 예쁜 불빛이 있는 식당,
0: 포장마차 같은 것도 있고
1: 술집 이런 데를 찾아서 좀 낭만적인 시간을 갖고 싶어지는 예. 그런 충동질을 했죠, 음악이?
0: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타이완으로 음악 여행 떠나고 있는데 한 곡 더 소개해 주시죠.
1: 네, 선셋 롤러코스터 음악. 아, 두 번째 음악은 뭐 역시 이 곡 듣기 편안한 곡인데요. 제목이 I'm a fish.
0: 네?
1: 나는 물고기. What she is. 아, 좀 전에 들었던 첫 곡 버건디 레드는 영어 가사로 되는데 네. 요 I'm a fish는 중국어로 불러요. 네. 노래를.
0: 왜 나는 한 마리 물고기라고 했을까요?
1: 글쎄요.
0: 아마도 그 어쨌든 앞에 그 음악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일 것 같은데 이 음악 만나기 전에 우리 선셋 롤러코스터 2009년에 데뷔해서 꾸준한 활동으로 사랑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팬들이 네, 꽤 있다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예, 밴드 편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1: 네, 6명의 멤버로 남성 멤버로 돼 있고 네. 보컬과 기타를 담당하는 고홍챙, 또 베이스 기타를 치는 홍리챈, 또 키보드를 담당하는 샤오션 왕, 드럼을 치는 찬롱로, 퍼커션을 담당하는 시웨이 황, 네. 색소폰을 연주하는 하우팅 황, 이렇게 6명의 멤버로 되어 있고요. 골고루 아주 그 배분을 잘 하는 그런 아주 평등한 밴드입니다.
0: 예. BTS의 멤버인 RM이 이 밴드 좋아한다, 본인이 이 음악 사랑한다, 그런 이제 인터뷰가 있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죠.
1: 맞습니다. 언젠가 그 RM군이 선셋 롤러코스터의 음악 중에서 마이 진지라는 네. 곡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BTS 팬들 중심으로 이 밴드 인기가 더 상승했죠.
0: 예. 자, 선셋 롤러코스터의 두 번째 음악이 I'm a Fish라고 하셨어요. 어떤 점이 감상 포인트가 될까요?
1: 네, 상당수 뭐 대부분 밴드들이 그렇듯이 선셋 롤러코스터의 음악 역시 전체 연주 앙상블의 안정감과 편안함이 매력이거든요. 예. 뭐 보컬만 듣고 있다기보다는 이곳 바로 I'm a Fish는 만화경 속 풍경같이 귀엽고 몽롱한 키보드 연주 그리고 색소폰 연주가 매력이고요. 전형 노을처럼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선율과 편안한 비트가 듣기 좋고 예, 내용은 그리운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나를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에 비유한 그런 이야기예요.
0: 그렇군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느끼는 심정은 어떤 걸지 궁금한데 그 전에 그 저희가 오늘 이 두 곡을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선셋 롤러코스터의 버건디 레드하고 I'm a Fish. 이 외에도 또 추천해주고 싶은 곡들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 네, 있습니다.
0: 어떤 곡?
1: 바로 아까 RM군이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예. My 진지라는 곡인데 이 곡은 첫 곡으로 들었던 버건디 레드와 같은 앨범에 네. 들어있는 곡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두 곡 다 감상하면 좋을 것 같고
0: 이 곡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1: My 진지는 네. 우리가 듣고 있는 지금 이 무드에서 네. 조금 더 강렬한 연주, 강렬한 기타, 예. 솔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매니악한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두 곡은 좀 대중적인 감성이라면
0: 네, 네.
1: RM이 좋아한다니 마이 진지는 역시 음악가가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매니악적이고 연주가 강렬한 아 이런 면도 있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한번 같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0: 네.
1: 같습니다.
0: 하나 더 추천해 주세요.
1: 하나 더요?
0: 네.
1: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요 마이 버건디 레드와 마이 진지가 들어있는 진지 킹코라는 제목의 앨범이 있어요.
0: 네.
1: 그 앨범 트랙들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아주 필청 트랙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앨범 한번 찾아와 보시면
0: 타이완 음악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분위기인지
1: 우리 기억 속에 사실은 저장되어 있는 타이완 음악은 등려군 노래인데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데 이게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런 신스팝까지 왔죠.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I'm a Fish를 들어봐야 될 텐데 번역된 가사 갖고 계시죠?
1: 네. 예. 한번 읽어볼까요?
0: 네.
1: 그대 생각을 안 할 순 없을까요? 정신을 차려야겠네요. 7, 8, 9월의 날씨처럼 우리에게는 비가 필요해요. 그대가 필요합니다. 나는 물고기. 그대의 소심함은 물 속의 공기 같아요. 그대 없는 나는 물밖에 물고기. 숨 쉴 수 없을 거고 다시는 함께 헤엄칠 수 없겠죠. 그대에게 사랑은 즐거운 일이라는 걸 알려줄 방법은 없을까요? 내게는 진심뿐. 세상이 끝난다 해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대가 필요합니다. 나는 물고기. 땅 위에 물고기가 되어버렸네요. 우리 함께 바닷속에 살던 시절을 잊을 수 있을까요? 나는 물고기. 그대 없는 나는 물밖에 물고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함께 할 수 없는 걸까요? 이런 가사입니다.
0: 낙엽지는 가을에 들으면 더 쓸쓸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나를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에 비유했군요. 자, 그러면 이 곡 들으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석 음악 칼럼 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타이완 그룹이죠. 선셋 롤러코스터의 I'm a Fish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월드 지금까지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가영이는 격투기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꿈 많은 소녀입니다. 하지만 가영이 가족에게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사고로 지체장애를 갖게 된 후 매일 좁은 구두수선방에서 일해온 아빠. 낮은 의자에 앉아 온종일 신발을 고치며 가족을 지켜왔지만 오랜 목발 사용으로 어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엄마마저 손목 이상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가족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는데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훈련을 이어가는 게 부담스러운 가영이. 하지만 가영이에게 운동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금메달을 꿈꾸며 오늘도 연습장으로 향하는 가영이. 가영이가 마음 놓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에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시면 초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좋겠는데요. 다만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빗방울이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산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서 바깥 활동하기에 무리 없겠습니다.

0: 한낮에 중부지방은 서울이 25도, 춘천 24도에 머물며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그리 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위가 남아있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8.5도, 대구 17.6도 등 평년 이맘때처럼 선선하게 시작했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 25도, 춘천 24도, 대전 28도로 중부지방은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양과 경주, 양산과 김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며 어제만큼 덥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가벼운 겉옷 한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 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을 마냥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당내 여러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도부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원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하길래 이런 뻔뻔한 오만을 서슴없이 드러낼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20여일 만인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지만 북한 관영 매체들은 오늘 오전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오늘 오전 현재까지 어제 발사한 미사일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12일, 20일에 이어 어제까지 최근 한 달여 동안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모두 4차례 발사하고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이고 올해 들어서는 13번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인 99절에 축전을 보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내 북중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시 주석에게 보낸 답전에서 시 주석의 축전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전통적인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여정에서 언제나 중국 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젯밤 10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고 영동대교에서 청담동 방향으로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시민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이 여성의 혈중을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대행 업체 UA 어플라이 시스템 장애 원인과 당시 조치 등 원서 접수 시스템 전반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원서 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시스템 장애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오늘 안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UA 어플라이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서버 오류가 발생해 일부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와 결제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와 지방 국립대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최근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학들의 지원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의 수시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5.2%, 지방 국립대 12곳은 12.6% 증가했습니다. 평균 경쟁률도 거점 국립대는 8.96대 1, 지방 국립대는 7.16대 1.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국립대 등록금 영원 정책의 영향이 일부 있었지만 거점 국립대로 지원자가 급격히 쏠리는 현상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현지시각 12일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2등상인 심사위원 대상 은사자상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배우 전도연, 조인성, 설경구 등이 출연했으며 다큐멘터리 감독이 해고 노동자 부부의 삶을 카메라로 담으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마이 엘투키 감독의 우먼 언노운에 돌아갔습니다. 우먼 언노운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군 병사와 연인 관계였다는 과거를 숨긴 젊은 여성 마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제주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5도, 부산 29, 광주 3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작은 서점.
1: 만약 대기가 수십억 년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쓰게 된다면 인류는 아마 작은 각주 정도로만 등장할 것입니다. 대기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자, 오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사이먼 클라크의 책 하늘 읽기의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저자는 기후위기는 대기과학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대기라는 시스템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 창밖은 우주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계절학기 김정아 박사의 도스토옙스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이번만큼은 꼭 도스토옙스키의 고전을 완독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서점 계절학기 김정아 박사의 도스토옙스키.

0: 네, 여섯 번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백치에 대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김정하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네. 도서님 전도사 김박입니다. 네.
0: 도스토옙스키도 가장 사랑한 그리고 또 우리 김정하 박사님도 가장 애정하는 작품 백치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얘기 나눠볼 텐데요. 그 많은 또 이제 등장인물 중에서 유도 나스타샤 필리보브나에 대한 연민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이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그렇죠?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끓고 있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게 정말 아름다운 어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청년이 와서 청혼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1: 이미 네. 부서져버린 사람인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명명일 파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에서는 태어난 생일이 있고 명명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성인의 이름을 따서 지어요. 네. 그런데 그 성인의 그 순교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자신의 명명일이 되는 거예요.
0: 아, 생일보다 그게 더 중요한.
1: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명명일 파티에 어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25살이 되는 그 명명일 파티에서 이제 답을 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냐랑 결혼을 할 건지 네. 토츠키한테 네 돈 7만 5천을 받고 내가 가냐를 결혼을 할 건지 아니면은 안 할 건지.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무시키한테 물어봐요. 네. 나 얘가 결혼하라는데 7만 5천 주고 결혼하라는데 결혼해야 돼?
0: 백치 공작한테 굳이 네. 왜 물어보죠? 네.
1: 그러니까 네, 네. 당신이 나한테 얘기해 준 대로 그대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유일하게 나를 경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0: 아, 지금 그 주변에서 둘러싸서 지금 나스타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돈의 가치로 지금 평가하고 그렇죠. 있어요. 얼마를 줘서 얘한테 네. 팔고 네. 내가 얼마를 주면 내가 다시 가져올 수 있고 맞네요.
1: 네. 네. 처음부터 토스키는 7만 5천을 가냐한테 줄 테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로고진이 또 등장을 하죠. 돈 많은 로고진이.
0: 네, 돈 싸들고
1: 네, 돈 싸들고 오죠. 10만 루블을 싸들고 와요. 그다음에 또 예빠진 장군은 어떻게 진주 목걸이를 가져와서 또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0: 아우 정말 남자들이라.
1: 그러니까 네. 이런 모든 네. 것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경매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네. 명명일 장면은 그 경매의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을 번역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너무 가슴이 아팠었는데 이제 거기서 무시킨 공작이 나스타샤한테 청혼을 해요.
0: 갑자기 느닷 없이 청혼을 하더라고요. 네. 네.
1: 그런데 네. 이제 무시킨 공작은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으로 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기뻐하죠. 왜냐면 사랑하니까. 나를 사람으로 봐준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무시킨 공작.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가가지고 뭐 마루를 닦아도 되고 막 이래요. 그렇게 살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무시킨 공작이 아 우리 그렇게 가난하게 안 살아도 될지도 몰라요. 네. 내가 엄청난 양의 유산을 네. 먼 친척으로부터 상속받았어요.
0: 이 장면이 저는 엄청난 반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이 청년 거의
1: 엄청난
0: 백만장자의 공작이었네. 네.
1: 네. 그런데 그때 완전히 도는 거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다시 또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맨 처음에는 그래 나 이제 진짜 공작 부인이네 막 이러다가 네. 결국은 그 제안을 뿌리치고 로고진과 달아나요.
0: 그게 네. 이제 그 유시킨의 어떤 그 유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확 떠나버린 거군요. 거기서 약간 화가 났던 거였군요.
1: 떠났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잡한 거죠. 지금 그렇구나. 돈이 이제 또 얽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제가 번역할 때 굉장히 제일 힘들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킨이랑 어떻게 결혼을 하냐. 왜냐하면 무시킨은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다. 아까 이제 그 벌거벗은 임금 위에 어린아이 네. 같다고 했잖아요. 이런 세속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고 그 사회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한테 내가 결혼을 한다는 거는 토츠키가 나한테 한 짓과 다를 게 뭐가 있어.
0: 어린 나를 농락했던 거랑 뭐가 다를 게 있어.
1: 그런 이제 마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공장님, 당신이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세요. 당신의 약혼녀는 이렇게 남의 남자의 돈을 받았어요. 너무도 방탕한 여자여서요. 그런데도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려 하시다니요. 아니 어째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대체 뭐가 슬프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웃어보세요. 나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말하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양볼에 두 줄기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공장님, 이렇게 되는 편이 차라리 좋을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당신은 날 경멸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란 있을 수 없을 테니까요. 맹세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니 차라리 이렇게 좋게 헤어지는 편이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당신을 놓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당신 말씀이 옳아요. 내가 전에 저 사람의 영지에서 5년이란 세월을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을 때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을 꿈꿔보곤 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상상 저런 상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신처럼 선하고 정직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약간은 어리석은 것 같은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당신 같은 그런 분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서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당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상이요.

0: 나는 너무도 그런 상상에 시달려 거의 미쳐버릴 정도였어요. 그러다 저 사람이 찾아와서는 두 달씩 머물면서 온갖 더럽고 음탕한 짓으로 내게 수치와 모욕을 주고 떠나가곤 했지요. 연못에 몸을 던질까 하는 생각을 수천 번도 넘게 했지만 용기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젠 점점점이죠. 이 점점점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젠 그 용기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당신에겐 아무런 죄도 없어요. 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1: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0: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1부인데 1부의 마지막인데 네. 1부의 마지막에서 이미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죽음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1: 아, 본인의 죽음을 예고를 했네요.
0: 예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예고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로고진한테 갔다가 네. 다시 무식인한테 도망왔다가 네. 로고진한테 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네. 우리가 토츠키 같은 사람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같은 사람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두 선생님이 19세기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뿐만이 아니라 20세기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네. 21세기에 지금 현재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그 다음에 25세기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게도 네. 하는 말이에요. 네. 당신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당신은 존경받을 수 있는 존재고 완전 무결합니다. 네. 바로 그 소리예요. 그게 도 선생님의 메시지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결코 옛날 이야기에서 그치는 고전이 아니라 네. 지금의 우리의 인간군상도 닿고 미래에도 맞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굉장히 아름답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고 네. 이 장면이 지난 다음에 로고진과 로고진 가요. 로고진한테로 가요. 네. 그러면서
1: 네. 이해가 안 갔어요. 거기서 왜 로고진한테 그죠? 달려가는지
0: 이해가 안 가죠. 네. 그러면 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나중에 로고진한테 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돈 때문인가? 로고진 부자니까 아니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돈과 돈에 일절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10만 루블을 가져왔잖아 로고진이. 그러니까 로고진한테 물어봐요. 이거 내 거지? 아 당신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벽난로 속에 집어넣어요.
1: 저거 그 장면에서 너무 놀랬잖아요. 네. 어떻게 그 돈 하면서.
0: 그게 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네. 그리고 막 사람들이 거기서 기어다니면서 제발 내가 내 생 이로 네. 뭐 그걸 끄집어내겠다.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딱 하나 조건이 있었죠. 가냐한테.
1: 가냐가 맨손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0: 그러면 네. 다 네 거야.
1: 박사님 그 뭐 딴 얘기긴 하지만 그 10만 루블가 어느 정도 되는 액수예요?
0: 한 10억 정도 되는
1: 그러니까
0: 밸류죠. 그런데 그거를 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던지죠.
1: 야,
0: 그러니까 이게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 시그너처 장면인데요. 네. 각각의 큰 대장마다 이렇게 스캔들 장면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간 본성, 모든 인간 본성이 다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1: 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이렇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거기 왜 죄아벌에서는 그런 장면 아닌가요? 소냐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저 그 장면은 굉장히 명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비슷한
0: 스캔들 장면이에요.
1: 네. 구도에서
0: 네. 다 있어요. 그게 얘기를 모든 네. 큰 대작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되게 잘 읽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장면이 끝나면서 네. 가냐 너만 가져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때 바로 이 돈에 초연한 사람들은 네. 누구예요? 무이시킨, 로고진, 네. 그다음에 아글라야. 네. 그리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비범한 사람들인 거죠.
1: 그 비범한 사람들이 다 전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비극으로 치닫는 그렇죠. 인물들이네요.
0: 그러니까 이것은 그녀가 이렇게 돈을 벽난로 속에다 그 10억 정도 되는 돈을 집어 던지는 것은
1: 기계보소 저는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0: 그거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나를 흥정의 대상으로 그러니까요. 본 물질 만능주의가 다스리고 있는 이러한 네. 사회 전체에 대한 복수를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 돈은 챙기고 좀 꾸짖어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0: 전혀 돈에 초연한 사람이에요. 와,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바닥을 닦겠다. 네. 바닥을 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거기서 무식인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그러니까, 거를 알고 나서 이제 완전히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1: 혼란에 다시 좀 빠지게 되는군요. 네. 아니 이제 도스토옙스키 작가는 이제 백지를 통해서 완전

0: 완전한 아름다운 인간을 그리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뮤시킨이에요. 어떤 그 주인공의 모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1: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여기서 백치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두 개가 나와요. 네. 근데 이 두 개가 제가 옛날에 읽을 때는 이 두 개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일맥상통하고 같은 거예요. 네. 뭐냐면 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0: 미요.
1: 미.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여기에도 나와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도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긍정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연민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실천적인 사랑.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죄인이잖아요. 근데 네.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근데 이런 죄인들을 이렇게 연민하는 마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신의 아들이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도 선생님이 보는 거는 연민입니다. 도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밖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겠다. 근데 우리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뭐 신자는 딱이 아니지만
0: 네, 찬송가 중에 말씀이세요?
1: 네. 네. 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뭐 하느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도 뭐 네. 이제 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네. 사랑의 가장 숭고한 형태가 연민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연민과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연민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예요.
0: 미가 연민이랑 네. 같은 얘기로 해석을 하면 모든 게 좀 이해가 되는군요.
1: 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또 하나의 굉장히 거대 명제가 뭐냐면 네. 인류의 유일한 존재 법칙은 연민이다.
0: 네네.
1: 그러면 그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연민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라는 것과 인류의 유일한 존재 법칙이 연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연민이 없으면 인류는 필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층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연민이 네. 러시아어로는 사스트라단이에요. 네. 어떤 뜻이냐면 싸는 이제 함께 하다는 뜻이에요. 스트라다츠는 고통받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민이 한 발짝 이렇게 러시아 어원으로는 한 발짝 떨어져서 아 그래 쟤 불쌍하지 이게 연민이 아니에요.
0: 아니고.
1: 그러니까 정말로 네.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게 그게 연민인 그쵸. 거예요. 실천적인 사랑. 근데 이제 이 연민은 여기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결국은 자기가 죽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것은 로고진의 칼날 그 죽임을 당하는 걸로 사례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자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살을 가장한 자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네. 그 잘 나와 있어요.
0: 그러니까 아까 벌써 그 초반에 죽을 각오를
1: 하고 있다는
0: 얘기에서 네. 아, 그 마지막에 그 죽음이 타살이라기보다는 진짜 본인이 그 저희 로고진으로 찾아가서 그 죽음을 맞이했다고 봐야 되는 네. 지점이군요. 그 부분을 지금 낭독을 해주신다면.
1: 그러니까 무의식인과 로고진이 대화를 나누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서 대체 그 무의식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당신한테 왜 갔을까?
0: 그치.
1: 다른 후보도 결혼하려면 많았을 텐데 왜 당신한테 갔을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네와 결혼하는 게 곧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칼 밑에다 목을 들이미는 것과 같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누가 일부러 물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겠어? 어떤 사람이 일부러 칼 밑에 목을 들이밀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로버진이 물속에 뛰어들거나 칼 밑에 목을 들이미는 거라고? 마침내 로버진이 입을 열었다. 하! 바로 그 때문에 그 여자가 나와 결혼하려는 거네. 내 뒤에 칼날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거라고. 공작, 자넨 아직도 문제의 핵심이 어딘지 모르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 내가 없었더라면 그 여자는 옛날에 몸을 던져 물에 빠져 죽었을 거야. 내가 장담하네. 그 여자가 물에 몸을 던지지 않은 것은 아마 내가 물보다 훨씬 더 무섭기 때문일 걸세. 만약 나한테 시집을 온다면 그건 틀림없이 악의로 그러는 거야. 어떤 악의일까요?
0: 복수하는 거죠.
1: 누구한테?
0: 스스로에게.
1: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경매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매 장면

0: 면에서 실은 가냐도 용서를 해요.
1: 네.
0: 예, 네, 그 돈을 가냐가 기절을 한 다음에 그 돈을 꺼낸 다음에 이거 다 가냐 거야. 가냐한테 줘. 용서해요.
1: 다행히 그 돈

0: 그 위안을 주는 작은 마을에 있을 네. 때는 그건 내 잘못이 아닌 거 나도 조금은 알겠어. 그런데 나는 지금 베체르부르크에서 다 큰 네. 내가 네. 20살부터 25세까지 토츠키한테 아무 짓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으면서 토츠키의 돈을 받아서 썼단 말이죠. 그러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리로.
1: 네, 네.
0: 그러니까 그거는 내 잘못이야 라는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네. 나는 나를 벌을 줘야 돼.
1: 저는 그래서 사실 다 부의형아 다 누렸잖아요. 어찌됐든.
0: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1: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상처를 운운하고 이렇게까지 본인을 괴롭힐 이유가 있나. 조금 마음을 달리 잡아면 충분히 자기와 화해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0: 완전히 부서져버린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완전히 부서뜨린 거예요.
1: 너무 딱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네. 너무 아프다. 예.
0: 그러니까 나중에 그 네. 여기서 이제 무의식인이랑 결혼을 못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악을 무의식인에 맞는 짝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아글라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하고 네. 모든 게 완전한 그런 아글라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아글라야한테 자꾸 저기
0: 결혼하라고
1: 결혼하라고 무의식인 공작이랑 결혼하라고 편지 보내잖아요.
0: 네, 당신은 완벽하기 때문에.
1: 저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본인도 좋아하면서 왜 다른 여자한테 결혼하라고?
0: 본인은 그 혹시 그 포레스트 검프 보셨어요?
1: 아, 네, 아, 네, 네.
0: 저의 인생 영화인데요. 네.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제니가 나오죠. 네. 근데 제니가 어렸을 때 상처가 있죠. 나스타샤 같은 그렇죠. 네, 그거는 더 심하죠. 네. 아버지한테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네. 폭행을 당하죠.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삐뚤어져 나가고 굉장히 난잡한 생활을 하죠. 근데 돌아와서 포레스트 검프랑 사랑에 빠지죠.
1: 네.
0: 포레스트 검프가 결혼을 하자고 하죠.
1: 결혼을 안 네. 받아주죠. 네. 청혼을. 아,
0: 그리고 네, 네. 달아나요. 포레스트 검프로부터. 왜? 자기는 너한테 안 맞는 사람이야. 너한테는 더 착하고 더 깨끗하고 이런 사람이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글라야한테 결혼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아글라야랑 만나서 아글라야가 자기를 모욕하죠. 그래서 와장창 깨지죠. 아글라야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무의식인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네. 로고진이 픽업을 해서 다시 로고진이랑 또 달아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분이 이제 이상하니까 무의식인은 이제 진실을 보고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다 직감하는 사람이잖아요.
1: 직감을 했어요.
0: 그게 네. 이제 네. 러시아의 유로지비 전통이랑도 또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모든 걸 직감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죠. 그래서 쫓아가서 로고진의 집으로 가니까 로고진이 지금 집에 있어. 우리 집에 있어. 들어와. 라고 해서 이제 그 새벽이에요. 뿌연 네, 새벽. 네. 그 장면도 제가 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장면이고 실제로 명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 백치의 마지막 장면은 백치를 닫고 나서도 우리가 눈앞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 나스타샤의 최후를 그린 맞습니다. 장면이죠. 네.
0: 공작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점점 더 가까이 가다가 우뚝 멈춰섰다. 그는 꼼짝 않고 선 채 1, 2분 동안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이미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은 침대 전체를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침대 위에는 누군가가 아무런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었다. 아주 작은 바스락 소리도 심지어 작은 숨결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다. 잠자는 사람은 머리에서부터 하얀 시트로 덮여 있었는데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침대 위에 누군가가 몸을 쭉 뻗고 누워있다는 것을 실루엣으로 알 수 있을 뿐이었다. 침대 위에도 발치에도 침대 바로 옆에 있는 안락의자에도 그리고 방바닥에도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옷들과 풍성한 흰 비단 드레스며 꽃이며 리본 등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머리맡에 놓인 조그만 탁자 위에는 벗어던진 보석들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발치에는 구겨진 레이스 같은 것들이 마구 접혀 있었으며 그 하얀 레이스 위에는 시트 밑으로 드러난 맨발의 발톱 부분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대리석으로 깎아놓은 것처럼 보였고 끔찍하리만치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바라보면 볼수록 점점 더 심한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방 안에 감돌고 있음을 공작은 보고 느끼고 있었다. 갑자기 잠에서 깬 파리 한 마리가 침대 위를 윙윙거리며 날더니 머리맡에 가서 잠자코 앉았다. 공작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0: 하얀색이죠. 다 하얀색이에요.
1: 그렇네요.
0: 백야고요. 백야여서 네. 뿌연 빛이 들어오고 있고 하얀 침대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네. 결혼 정말 순결함과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 결혼식 이제 예복과 레이스가 이렇게 다 깔려 있고 그 네. 다음에 발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덮었다는 소리죠.
2: 심지어 칼로 살해를 했는데 피는 한 스푼
0: 정도 나왔다고
2: 밖에 안 나온 거죠. 왜요?
0: 그러면서 이거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장면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원했던 그 순결의 색깔인 거예요.
2: 아, 그래서 그걸 하얀색으로 지금 네. 다 포장을 해줬군요.
0: 네, 그러니까 죽음의 신과의 결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웨딩드레스가.
2: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까만 파리 한 마리가.
2: 걔는 왜 등장하는 거예요?
0: 그것이 바로
2: 네.
0: 도축인 거죠. 그것이 바로 그 하얀 정말 우리는 다 하얘요. 근데 여기에 파리 한 마리가 있음으로써 우리의 순결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2: 끝까지 토츠키를 그렇게 등장시킨다고요?
0: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인 거죠.
2: 와, 네.
0: 그러니까 내가 순결한 하얀 대로 네. 있는데 머리 부분에 파리가 한 마리 와서 딱 앉는 거죠.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보세요. 토츠키. 야 19세기의 토츠키. 20세기의 토츠키. 21세기의 토츠키야. 봐라.
2: 네가
0: 한 짓을 봐. 네가 작은 그 위안, 너의 즐거운 위안이라는 그걸로 너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시켰어. 그리고 여기에서 미라는, 그러니까 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했을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무의식인이 있죠.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람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예요. 그 둘은 어떻게 보면 데칼코마니 같아요. 왜냐하면 한스 홀바인의 그 그림에 대해서도 그 여기 이제 그림이 죽은 예수 네.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둘이 한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로고진이 너희 둘은 쌍둥이 같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말해? 라고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은 연민 덩어리. 한 사람은 다 말라버린 심장을 갖고 있고 세계에 대해서 증오. 근데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처음에 그 사진을 보고
2: 네.
0: 이 정도의 미모라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겠다. 세상을 구할 수도 있고 파멸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2: 경국지색이구나.
0: 네. 네.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닮은 꼴이에요. 실은 둘 다 공작.
2: 네.
0: 공작에 맞먹는 굉장히 높은 그런 거고
2: 네, 대귀족 출신들이고
0: 맞습니다.
2: 근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의 순수함 가장 아름다운 그 연민으로 세상을 구원을 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있었으면 조금 더 아름다운 결말로 모두가 구원받게 하면 어땠을까요? 왜 이렇게 다 그 사실 지금 그 또 다른 그 저기 부인이 될 뻔한 아글라야도
0: 네, 부서지죠. 네.
2: 거기도 부서지고 본인도 정말 완전한 백치로 몰락해버리고 나스타샤는 죽고 로고진은 어떻게 됐죠?
0: 로고진도 완전히
2: 이렇게 정신이
0: 이상하게 됐죠.
2: 왜 이렇게 비극으로 다
0: 왜 그럴까요?
2: 종결을.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0: 아까 이 네. 우리가 청정수에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은 물이 혼탁해지면 다 죽죠.
2: 이 아름다운 타락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0: 그러면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물 잘못이에요? 물고기 잘못이에요?
2: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우리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토츠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게 엄청 행복하게 끝났다고
2: 네.
0: 보면은 그때의 도 선생님의 그 메시지보다
2: 네.
0: 이렇게 모든 것이 부서졌을 때 부서진 것을 보여주는 도 선생님의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2: 이 백치들의 이런 메시지가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0: 어떻게 풀이되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어떤 그 도스토옙스키와 항상 그 탯줄 영혼의 탯줄이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1: 이제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맨 마지막 장면은 이제 현대의 토츠키들에게 던지는 그런 시사성이 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선한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죠. 실제로는 그 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선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어린아이의 그 세계 같은 거죠. 다 암묵적인 세계, 다 거짓이 이제 거짓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 그런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는 무의식인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한테 있는 거죠. 우리를 정말로 돌아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진짜 뭐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는 법은 배우지만 타인의 고통을 함께 하는 법은 배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밟고 올라가는 거는 배우지만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거는 못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효율과 성공, 성과는 중시하지만 연민과 용서, 희생은 때로는 어리석음으로 비치는 거고 백치 같은 짓으로 비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백치는 무의식인일까요? 아니면은 그 순수한 선과 사랑과 연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일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0: 네, 이 책이 그래도 굉장히 쑥쑥 읽히는 게 단연 우리 김정아 박사님의 그 정말 이 번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언어로 그 풀이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소유수 읽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재미있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형태의 사랑들이 나와요. 삼각관계에 뭐 이렇게도 연애하고 저렇게, 그게 또 너무너무 재밌는데 그 궁극에는 이런 종교적 성찰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겉핥기로 그렇죠. 그 정말 그 진내 그 진술을 맛보지 못하고 끝나는 거였는데 오늘 이렇게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와 내가 이런 대작을 다 읽었구나.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다 읽고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0: 아, 작은 사전 계절학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스토옙스키의 백치 오늘 살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0: 상상이 현실이 되는 책.
3: 현실이 미래가 되는 책.
0: 한 권의 책을 펼치면 마주하는 세계.
3: 창밖은 우주.
0: 밖은 우주 문경수 과학 탐험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대장님 또 오늘은 어디로 우리가 또 탐험을 떠나게 되나요?
3: 네.
0: 항상 긴장되면서도 즐거워요. 네,
3: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그 영국의 대기 물리학자이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사이먼 클라크가 쓴 하늘 읽기라는 책인데요. 사실 우리가 매일 숨쉬고 올려다보는 대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날씨와 기후를 만들어내는지 아주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영국 워터스톤스 가장 큰 서점 체인인데 여기에서 올해의 과학책에 선정되게 됐습니다.
0: 이게 꽤 오래된 책이네요.
3: 그렇죠. 코로나 그 팬데믹 기간에 출간된 책이죠.
0: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인데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직종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아닌가 봐요?
3: 맞습니다.
0: 전 세계적인 건가 봐요.
3: 그렇죠.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그 호칭 자체가 거의 뭐 그 유럽 사회에서는 100년 전에
0: 아 그래요? 네. 그 우리한테 좀 늦게 소개된 게
3: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한 10년, 15년 전쯤에 이제 정착이 돼서 지금 많은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0: 우리 대장님도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터.
3: 네, 저도 과학계에서는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0: 네.
3: 자, 일단 이 저자가 그 본업은 이제 대기과학자인데요.
0: 대기과학자.
3: 네, 그 일반 대기과학자들하고 좀 이렇게 그 루트가 좀 다릅니다. 네, 학부에서는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이나 또 박사과정에 가서 대기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북극권의 성층권과 이 대륙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호칭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70만 유튜버입니다.
0: 아, 약간 이제 좀 대중과 소통하는 과학자들을 일컫는 말로 봐야 될까요?
3: 그렇죠. 과학 맞습니다. 커뮤니케이터. 네. 그래도 실제로 이제 유튜브를 가서 보시면은 뭐 복잡한 대기과학이라든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을

0: 실제 본인의 뭐 연구 내용들 네. 그리고 최신 그 분야 전문 과학자들을 직접 섭외를 해서 뭐 인터뷰하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 그래도 저도 이제 이 책을 처음에 보면서 네. 이 아무래도 대기 과학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어렵습니다. 네 수치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약간 포기할까 싶었는데 이분 채널에 가보니까 예. 그 챕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너무나 이렇게 이미지나 그래픽으로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아마 여러분도 처음에 그냥 용어 어려우니까 덮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마다 이 채널을 활용하시면은 쉽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대기과학이라는 학문은 천문학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0: 그렇죠. 맞습니다.
1: 우리가 기상학이라고 하는 것과 좀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0: 기상학에 포함되어 있는 게 대기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기상의 여러 그 어떤 이 기상을 만드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네. 여러 세부 분야가 있는데 예. 그중에서는 아무래도 대기과학은 날씨, 네. 네, 기후에 좀 더 포커스된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죠.
1: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워낙 이쪽으로 제가 좀 문외한이라서 말이죠. 네. 질문이 좀 많습니다. 제목이 이제 하늘 읽기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보통 하늘을 우러러본다, 쳐다본다, 본다라는 그렇죠. 동사를 쓰는데 여기는 읽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좀 인상적이네요.
0: 네, 사실 이 제목만 보면 예. 이거 뭐 하늘이랑 자연에 대한 에세이 아닌가?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초반에 네. 그 책에서 저자가 이런 은유를 합니다. 이 대기를 한 명의 거대한 거인으로 은유를 해요.
1: 거인이요?
0: 네, 거인이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뭐 기온, 압력, 습도 같은 것들을 거인의 발자국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느끼는 뭐 바람이라든지 비, 이 계절의 변화는 이 거대한 대기라는 거인이 지구 곳곳으로 열과 수분을 옮기는 과정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하늘을 본다라는 게 풍경을 감상하는 일이라면 네. 하늘을 읽는다는 거는 그 안의 변화를 해석하는 일이 아닐까. 네. 아마 이런 맥락에서 좀 이런 제목을 달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1: 맞아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게 과학이라는 영역이 없었을 때는 진짜 하늘을 읽어야지 날씨를 예상할
0: 그렇죠.
1: 수 있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책 초반에는 이제 인류가 그래서 직접 하늘로 올라가서 대기를 확인했던 모험담 이런 것도 나온다면서요.
0: 네. 사실 이 부분이 없었다면 저도 이 책을 읽기를 포기했을 것 같아요.
1: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초입에 네. 호기심을 자극하는
0: 맞습니다.
1: 부분인가
0: 보죠. 네. 자, 일단 그 18세기에 네. 그 영국의 대표적인 기상학자인 제임스 글레이셔하고 네. 열기구 조종사였던 헨리 콕스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 열기구요?
0: 네. 열기구. 자, 그런데 그 놀란 게 이 네. 이야기가 실제 에어로너츠라는 영화로 소개가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네, 소개가 됐는데요. 자, 1862년도에 그 영국의 기상학자인 이 제임스 글레이셔와 이 열기구 조종사인 헨리 콕스웰이 온도계와 기압계 같은 장비를 싣고서 하늘로 올라가는 네. 네, 이런 탐험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1: 열기구 타고
0: 그쵸?
1: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0: 그렇죠.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우리 날씨를 느끼는 그냥 이 대륙권 정도 네. 거기에만 이제 올라갔던 게 최고 기록이었는데 무려 성층권 높이인 11km 고도까지 이제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1: 가능해요.
0: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네. 이 에어로노츠 영화를 보시면 더 생생하게 묘사가 되는데 네. 아무래도 높이 고도가 올라가니까 산소가 부족하겠죠.
1: 그렇겠죠.
0: 네. 그래서 이제 글레이셔는 의식을 잃고 또 이 콕스웰도 어쨌든 조종사니까 살아 내려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배출해야지만 네. 이 열기구가 하강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뜨거운 열을 배출하는 그 밸브가 얼어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1: 아, 성층권은 기온이 낮아지니까.
0: 그러니까,
1: 아.
0: 네. 그래서 이 콕스웰이 정말 이빨로 밸브줄을 겨우 당겨서 네. 네, 하강을 시키게 되는데요. 정말 그냥 단순히 처음에는 아, 이런 뭐 과거에 과학자들이 이런 노력을 했구나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와. 이 대기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했던 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초반에 강렬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1: 네.
0: 네, 아마 여러분들 요 내용도 읽어보시고 아마 그 에어로노츠 영화도 같이 보시면은 네. 아마 금방 이 책에 몰입을 할 수 있을
1: 그렇군요.
0: 것 같습니다.
1: 어쩌면 좀 무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대한 도전.
0: 아, 그럼요.
1: 네, 네. 하지만 정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그렇죠. 하늘로 올라간 건데 그렇게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서 무엇을 알아낸 건가요?
0: 네. 그게 네. 중요하겠죠. 자, 일단 그 공기는 위로 갈수록 희박해지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온도와 기압도 일정한 경향을 보인다. 네. 이런 게 이제 사실인데 사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름과 비가 만들어지는 가장 아래층이 대류권이고요.
1: 네.
0: 그 대류권 위에 성층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날씨 날씨라는 게 대류권 안에서의 어떤 그 변화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성층권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보고 싶었던 거죠. 네네. 자, 근데 지금은

0: 사실 뭐 이제 그뭐 여러 가지 미성이라든지 관측 장비가 좋으니까 뭐그 위에 층까지 다볼 수가 있겠지만 이 당시는 정말 무식하지만 수직으로 그냥 대기열을
1: 네.
0: 올라가서 측정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1: 네.
0: 어쨌든 성공을 했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이만큼 뭐 대기 공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지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영화에 보시면은 비둘기를 5마리를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1: 네.
0: 한 층을 올라갈 때마다 비둘기에다가 그 대기층의 어떤 상태, 수치들을
1: 네.
0: 관측한 값을 지상으로 전달하는 또
1: 아.
0: 그런 대목도 등장하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0: 그렇죠.
1: 책입니다. 네. 이 책에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대기겠죠. 아무래도 이제 대기와 관련된 얘기니까. 대기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힘은 뭔가요?
0: 네. 자, 근데 여기부터 되게 이제 잘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대기가 움직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바람이 아니까
1: 그렇죠. 기압의
0: 그렇죠.
1: 차이로 바람이
0: 그렇죠.
1: 생기고 이게 다 대기의 영역이잖아요.
0: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일단 대기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단은 태양이 지구 표면을 고르게 데우지 않기 때문인데요.
1: 네.
0: 자, 일단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적도는 많은 열을 받고 극지방은 태양빛을 적게 받겠죠.
1: 네.
0: 자, 그래서 이 온도 차이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1: 네.
0: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이런 공기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1: 네.
0: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대기는 지구 전체를 둘러싼 공기 전체의 양을 말하는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이 공기가 이동하는 흐름이 바로 바람입니다. 자, 근데 이 바람의 영향만으로 대기의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지구의 자전의 어떤 그런 힘들이 더해지면서 바람의 이동 경로가 휘고 또 무효풍, 편서풍, 제트의 그리고 같은
1: 네.
0: 이런 거대한 바람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1: 네.
0: 태양은 대기로 움직이는 에너지의 근원이고요. 그리고 바람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공기의 흐름이다. 좀 어렵지만 요 대목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1: 네.
0: 들어가야지만 책의 후반부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1: 아까 그 전체 지구를 이제 거인이라고 표현하셨다면 대기는 거인의 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0: 그렇죠. 네, 숨이죠.
1: 네, 네. 그렇게 조금 쉽게 좀 한번
0: 네.
1: 이해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예보는 이제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근데 이제 예보가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정말 수많은
0: 그렇죠.
1: 전 어플을 깔고
0: 네.
1: 중요한 어떤 야외 행사 때 이제
0: 네.
1: 막 며칠 단위로 이제 막 보는데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0: 그렇죠.
1: 그 예보가 이렇게 빗나가는 과학적인 이유도 있나요? 여기서
0: 네.
1: 좀 그런 설명도 있을까요?
0: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1: 네.
0: 아주 친절하게 네,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데
1: 네.
0: 자, 일단 그 대기는 수많은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1: 네.
0: 네, 그런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원천적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처음 측정한 온도와 습도, 바람값이 조금만 달라져도 예측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를
1: 네.
0: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개념도 바로 이 대기과학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 미래의 특정 지역의 날씨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여전히 한계가 있는데요.
1: 네.
0: 자, 하지만 요즘에는 뭐 위성들이 많이 있고
1: 네.
0: 그 위성 데이터를 또 슈퍼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그나마 그 예보의 오류를 조금 줄여가는 과정인데요. 자, 근데 책에 보면은 사실 과거에는 예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1: 그쵸.
0: 자, 그 당시에 영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1: 네.
0: 매일 아침 9시에
1: 네.
0: 모두 눈에 보이는 네, 그런 기상값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전시를 이용해서 런던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에 보내서 그거를 토대로
1: 사람의 감각에 완전 의존한
0: 그렇죠.
1: 거거든요. 어머.
0: 그래서 이게 일기 예보라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는 게
1: 그쵸.
0: 더 지배적이었죠. 네.
1: 너무 재밌다. 네. 아니 지금도 보면 그 일기예보라는 게 이제 그 과학이 굉장히 발전된 날 우리나라도 사실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0: 그럼요, 네.
1: 좀 예보의 정확성을 좀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저기 어디 노르웨이 기상청 예보자라고 그러죠.
0: 나사 일기예보.
1: 네. 그 정도로 하여튼간 이게 이제 일기예보 자체도 기상 예보라는 자체도 이제 좀 돈이 되는 시대라서
0: 그럼요,
1: 그 정보가
0: 맞습니다.
1: 더 엄청 중요해지는
0: 네.
1: 것 같습니다. 또 저자의 전공과 연결된 북극 소용돌이 이야기도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데 요 부분도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1: 네.
0: 자, 일단 그 여기서 이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그 우리가 지상에서 겪는 한파가 때로는 대륙권 위에 있는 그러니까
1: 네.
0: 고도 30km 이상에 있는 성층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라는 게 이 저자가 주로 연구하는
1: 네.
0: 네, 북극 소용돌이 이야기인데요.
1: 네.
0: 자, 북극 소용돌이는 일단 겨울철 북극 상공을 빠르게 돌면서 이 찬 공기를 북극 주변에 가둬두는 이런 거대한 바람의 흐름인데요. 제트기류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다른데 자, 근데 북극 상공의 온도가 갑자기 오르게 되면 이 바람의 흐름이 약해지면서 바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0: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찬 공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까지 내려와서 우리 중위도가 이런 한파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보이지 않는 북극 상공의 변화가 우리가 사는 중위도의 날씨까지 바꾼다라는 거를 아주 이 책에서 또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요즘에 또 그런 사례들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겨울이 정말 추워지고 네, 그런 부분을 좀 과학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요 저자의 연구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문 대장님도 이제 탐험 현장에서 그 대기의 위력을 좀 체험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기억나시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0: 그렇죠. 너무나 많은데요.
1: 너무나 많아요.
0: 네. 한 10년 전쯤에 나사랑 이제 그 호주 서부 북쪽에 있는 마블바라는 지역에 탐험을 갔는데 네. 여기가 관측기로 60년 동안 수온주가 40도를 내려간 적이 없어요. 네, 그 정도로 덥고 건조한 네. 지역인데요. 근데 하루 동안 2년째 비가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방이 마을이 다 그냥 물에 둘러싸여서 제가 3일 동안 여기 갇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사막에 우리가 있는 지역이랑 바다의 위치가 거의 1000km 네. 뭐 정말 그 안에 바다까지 생각을 해보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 그 수천 킬로밖에 바다의 수증기가 이 메마른 사막까지 이동한다라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이 대기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죠.
1: 글쎄요. 요즘 뭐 그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처럼 네. 또 바다에서 시작된 변화들이 정말 세계 날씨로 정말 완전히 그 판도를 다 바꾸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그 부분 진짜 대기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졌다는 게 좀 느껴져요.
0: 그렇죠. 네. 사실 이 대기라는 거는 정말 많은 것들에 이제 네.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지질학적인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네. 또 지질학 중에 하나가 또 그 바다이기도 한데요. 자, 일단 대기와 바다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적도 태평양의 무역풍이 약해지면 따뜻한 바닷물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네. 엘니뇨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반대로 무역풍이 강해지면은 라니냐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대 태평양에서 시작된 변화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 비와 가뭄, 기온까지의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한 지역의 날씨가 사실은 지구 반대편의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네, 이런 점들도 이 책에도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또 우주에서 보면 지구의 대기층이 생각보다 굉장히 얇다면서요?
0: 그렇죠. 우리도 이제 우주비행사들이 찍은 네. 사진을 보면은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많이들 보셨을 텐데 네. 일단 정말 지상에서 올려다 보면 하늘은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 우주에서 보면은 지구 표면을 감싼 아주 얇은 푸른 띠처럼 보이는데요. 보통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날씨가 만들어지는 대륙권은 이 지표에서 약 10km 정도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10km 안에 대기 질량의 대부분도 여기에 이제 집중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는 뭐 산소도 여기서 모두 제공이 되고 이 안에서 모든 적정한 온도도 유지가 되고 네. 또 우주 방사선과 운석 까지 우리한테서 보호를 해준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도 어찌 보면은 이 얇은 푸른 띠 덕분에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지금까지 두 발로 살아가고 있다.
1: 그쵸.
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아니 이제 뭐 기후변화를 다룬 책들이 뭐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 특별히 이 하늘 읽기를 가져오신 점은 이 책이 뭔가 그런 다른 책들과는 뭐 구분지어지는 좀 특별한 점이 있어서일까요?
0: 네. 왜죠? 네. 보통 요즘에 그 기후변화 책들을 보면은 예. 좀 이렇게 강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 책은 처음부터 뭐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지 않고요.
1: 네.
0: 이 대기라는 존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그 대기과학과 학부 1학년생한테 교수님이 소바듯이
1: 네,
0: 차근차근 그렇게
1: 입문서 교양서군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것들이 네. 어떻게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과 관측으로 확인했는지
1: 네.
0: 일반인을 위한 어떤 대기과학 입문서 같은 느낌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날씨는 원래 하루하루 변하고 뭐 기후도 물론 자연적으로 변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지금 현재 우리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대기 조성도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이 기후 위기라는 믿음이 아니라
1: 네.
0: 이 기후 위기는 측정과 데이터의 문제라는 거를 또 아주 팩트를 중심으로 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 또 막판에는 이제 지구 대기를 막 설명하다가 다른 행성 대기 이야기도 이제 나오잖아요.
0: 네네.
1: 이유가 뭐죠?
0: 대기를 움직이는 이 물리 법칙이
1: 네.
0: 지구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1: 네.
0: 물론 뭐 대기가 아예 없는 달도 있지만 대부분 행성들이 대기층이 얇지만
1: 네.
0: 존재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구의 대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행성의 대기를 이해한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 우주뿐만 아니라
1: 네.
0: 우리 지구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네, 그런 물리 법칙이다라는 뜻에서
1: 네.
0: 이렇게 이제 지구의 대기를 설명하면서 또 다른 행성의 대기 이야기도 같이

0: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보통 이 뭐 날씨, 뭐 하늘 이쪽은 다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직도 그런 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날씨가 뭐 어디 나갔는데 좋으면 나 날씨 요정이 있나봐.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확실히 대기 하늘의 영역은 데이터와 과학의 세계라는 네, 것을 깨닫게 맞습니다. 해주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자, 오늘 이 책과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을 가져오셨을까요?
0: 네, 오늘 선곡은 캐나다 출신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네. 네, 조니 미첼의 보스 사이드 나우라는 노래를 골라왔는데요. 네? 구름을 바라보는 서로다른 시선을 노래한 곡인데 저는 모르긴 몰라도 네. 이 사이먼 클라크가 네. 이 책을 쓰기 전에 이 노래를 많이 즐겨 들었던 것 같아요. 노래 가사 이렇게 채널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 번역된 것들이 있는데 네? 그 가사를 보시면은 네. 아니 이 책의 내용의 거의 핵심을 맡아가고 있습니다.
1: 책의 주제곡처럼.
0: 네. 자, 그래서 이 하늘읽기 네. 역시 무심코 바라보던 구름과 바람을 네.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드는 책이니까 네. 함께 들어보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창밖은 우주, 오늘은 사이먼 클라크의 책 하늘읽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독이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경수 탐험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연정이었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내륙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까지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가끔 구름이 많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까지 수도권과 충남 북서부 또 늦은 오후까지는 강원과 제주 산지 중심으로 곳에 따라 0.1mm 미만의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분포입니다. 전국이 23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면서 어제보다는 살짝 높을 수도 있겠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낮 최고 기온이 24도에 그치면서 아주 선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오늘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세종이 27도, 또 대전은 28도로 예상되는데요. 남부지방은 대구와 광주가 30도까지 오르는 등 아직도 앞자리 수가 3으로 좀 더운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분포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이제 낮 기온이 27, 8도 안팎을 유지하는 곳이 많을 전망이고요. 오늘 자외선 지수는 주로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 중심으로 높

0: 있거나 매우 높겠고요. 일부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으로 오존 농도도 아직까지는 낮에 좀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2.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내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도 주식을 밤 8시까지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대부분이 해당돼 퇴근 후 주식거래 선택지가 좀 더 넓어집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한국거래소가 내일부터 정주장이 끝난 뒤에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시작합니다. 거래 시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로 기존보다 2시간 더 늘어나며 실시간 거래로 운영됩니다. 기존 10분 단위 시간외 단일가 매매는 폐지됩니다. 정주장보다 유동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호가 주문 방식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시장가 주문은 불가능하고 지정가와 최우선 지정가, 최유리 지정가 호가 주문만 가능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은 훨씬 늘어납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을 운영 중인 대체거래소 넥스트트레이드가 대형주 위주인데 비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대부분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 종목과 투자 경고, 위험 종목, 당일 정규장에서 거래가 없었던 종목 등은 제외됩니다. 상장 지수 펀드인 ETF와 상장 지수 증권인 ETN도 거래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상품들의 경우 시간의 거래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가격 제한폭은 정규장과 같은 위아래 30%로 가격 급변동을 막는 변동성 완화 장치도 적용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국내외 주요 정보의 가격 반영이 빨라지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앞으로 단계적인 거래 시간 연장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2: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세계 3대 영화제로 손꼽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베네치아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 한국 영화의 거장 이창동 감독이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오아시스로 베네치아에서 감독상 트로피를 들어올린 지 24년 만입니다. 이 감독은 노동과 인간관계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영화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려 만든 작품이라며 이 상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버닝 이후 8년 만에 내놓은 이번 작품은 대기업 해고 노동자와 주변 인물들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배우 설경구와 전도연이 총파업과 강제 진압의 후유증을 겪는 해고 노동자 부부를 연기했습니다. 조효정은 이들을 취재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조인성은 감독의 부유한 남편으로 출연합니다. 박하사탕과 오아시스 같은 전작처럼 한국 사회의 폐부를 통찰력 있게 그려낸 작품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2007년작 밀양 이후 다시 호흡을 맞춘 전도연 씨의 열연을 두고는 100년에 한 번 나오는 명연기라며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달 말 개봉하며 내년 3월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도 한국 대표로 출품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2: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와 지방 국립대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최근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학들의 지원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의 수시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5.2%, 지방 국립대 12곳은 12.6% 증가했습니다. 평균 경쟁률도 거점 국립대는 8.96 대 1, 지방 국립대는 7.16 대 1로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대행업체 UAApply의 시스템 장애 원인과 당시 조치 등 원서 접수 시스템 전반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원서 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시스템 장애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오늘 안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약속을 깨고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루어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루어진 다른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에 이어 아시오광산과 조선인 1,000명가량이 건설에 동원된 그로베넴 등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초기 단계인 세계유산 잠정 일람표 후보 자산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도치기 현에 있는 아시오 광산은 16세기부터 에도 막부 지경으로 구리를 캐던 광산으로 태평양 전쟁 당시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조선인 2,416명이 강제로 동원됐던 곳입니다. 미국 인공지능 AI 기업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가 AI의 오용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모데이 CEO는 현재 시각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AI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지난 몇 달간 저는 위험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개입 없이도 AI 모델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AI의 발전 속도가 인간의 이해와 통제 능력을 압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 아주 가까운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아마 중간선거 직후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유가는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협의 선박 통행 등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이 홍해 모캉구 일대에서 친이란 후티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예멘 정부군은 현지 시간 12일 모캉구 인근에서 반군 후티의 차량과 무기를 파괴하고 조직원들을 사살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후티반군은 현재 주요 원유 수송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핵심 거점인 페림섬까지 점령해 사우디의 해상 원유 수송로를 동서양쪽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미 서방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회원국 정상들이 중동 지역에서 분쟁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현재 시각 12일 뉴델리에서 열린 제18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중동 지역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최대한으로 자제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100조 원대 규모의 자금 공급에 나섭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3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보증을 공급합니다. 은행권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79조 6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을 공급하며 전통시장상에는 오는 23일까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전선 낙동강역에서 화물차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복구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경전선 일부 열차의 운행이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북 부안군 부안읍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숨지고 함께 있던 7살 남자 어린이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젯밤 10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고 영동대교에서 청담동 방향으로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이 여성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인천 서해구 경서 삼거리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11톤 덤프트럭이 신호대기를 하던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 강원과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4도, 광주와 부산 30도로 평년 수준의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KBS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장관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에 휩싸였던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바로 직전인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용 후보자를 지명한 지 14일 만인데요. 용 후보자는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죠. 앞서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보수 야권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죠. 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관용 시사본부 9월 13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요란의 시사포커스입니다. KBS의 요란 기자,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오늘은 어떤 걸 들여다보나요?
3: 네, 이달 초부터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통화 내용과 심각한 의혹을 자신의 SNS에 연일 올리고 있죠.
2: 네.
3: 이 통화 내용의 사실 여부와 의혹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밝혀지고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근데 저는 오늘 그 내용 말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한 정치인이 출처불명, 진위불명의 폭로를 국회도 아닌 개인 SNS에서 던졌습니다. 언론과 주권자인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야 하나?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2: 네. 먼저 한동훈 의원이 SNS에 올린 자료는 통화 녹취록이죠, 주로?
3: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와 제약회사 측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의 통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2: 예.
3: 브로커 양 씨가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승인을 도와달라고 재촉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게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올린 건 음성 파일이 아닙니다. 앞뒤 맥락 없이 어떤 내용만 잘라서 특정 양식 없이 적은 그냥 글입니다.
2: 네.
3: 그런 것들을 몇 차례 나눠서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죠.
2: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올린 게 아니라 여기저기 짧게 나눠서 공개하니까 논란이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3: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한동훈 의원은 그 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출처는 증거의 기본 중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문제의 녹취록이라며 한 의원이 글을 올렸을 그 당시에는 그런 통화가 실제로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2: 그리고 검찰 내부의 그 기소계획서라는 문건도 공개했었죠?
3: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재판부에 제출되는 자료도 아니거든요.
2: 아니죠.
3: 순수 검찰 내부 자료입니다. 검찰에서 사건 처리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법원에 넘어가는 자료도 아니어서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문서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런 지적에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났을까요? 반면 김승원 후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앞뒤 맥락이

0: 달린 채 통화 내용이 흘려지고 있다면서 본인 스스로 바로 이것이 전체 통화 내용입니다. 라면서 스스로 전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진위는 결국 기다리면 가려지는 거죠.
0: 기다려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하. KBS가 폭로 이후에 한동훈 의원의 폭로 이후에 문제의 통화 녹취록 5건을 모두 확보해서 앞뒤를 맞춰보고 검증 보도를 하기까지 엿새 걸렸습니다. 지난 8일 단독 보도가 나왔죠. 반면 한동훈 의원이 처음에 올린 그런 자극적인 폭로는 올라오는 순간 거의 모두가 알게 됩니다. 요즘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의 확산과 파급력은 무서울 정도잖아요. 네.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이요.
1: 네.
0: 출처조차 모르는 입에 착 감기는 단어와 내용 몇 가지로 여론 재판이 벌써 시작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비로소 검증된 보도가 보도되기까지의 그 공백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 네, 이번 그 공백기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0: 일단 사람들 머릿속에 먼저 그림이 그려졌죠. 그리고 결론이 어느 정도 났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오빠들, 오빠 카르텔, 독약 로비 같은 이름을 붙였고 그대로 기사 제목과 헤드라인으로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대량 유통이 됐죠. 어느새 사람들 뇌리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박혀버린 겁니다. 제가 이번 취재 때문에 만난 언론법을 전공한 현직 대학 교수는 이 구조를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공표에 빗대 설명을 하더군요.
1: 네.
0: 이 검찰과 경찰에서 알리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흘리고 실제 재판은 시작하기도 전에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는 방식과 매우 닮았다는 겁니다.
1: 이런 방식이 뭐 수시로 있었잖아요, 사실.
0: 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노웅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당시에는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
1: 맞아요.
0: 본인이 20여 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요. 사실 그 녹음이요. 실제로 국민들에게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묘사와 말만 있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온 언론과 인터넷이 그 돈봉투 부스럭으로 뒤덮이다시피 했습니다.
1: 네, 이 사건은 근데 무죄로 확정됐죠?
0: 네, 맞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은 1심에 이어서 지난달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말한 그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담겼다는 녹음은 위법하게 확보된 것이라서 법적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네, 이 무죄가 난 다음에도 또 논란이 이어졌었죠?
0: 네, 그 사이에 국회의원이 된 한동훈 전 장관이 이렇게 무죄가 나자 이번에는 우리 국회에서 그 녹음을 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같은 보수 진영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달 본인 SNS에 이렇게 썼더군요. 이미 위법한 수집 증거로 배제된 증거인 녹취록을 다시 까보자고 주장하는 건 형사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다.
1: 네. 근데 과거에 민주당 쪽도 녹취 공개한 적이 있었죠?
0: 있습니다. 올해 초죠. 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이 담겼다는 음성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 건은 해당 녹취에 등장하는 통화 당사자인 서민석 변호사가 본인의 실명으로 직접 폭로를 했고 원본 파일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동훈 의원의 폭로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1: 아하.
0: 또 당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공개했다는 점도 큰 차이점입니다.
1: 이번에 한동훈 의원의 공개는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나요?
0: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해서요. 찾아봤는데 어디에서도 이 부분을 다룬 기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KBS 자문 변호사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예상보다 굉장히 단호해서 제가 조금 놀랐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라는 공간이나 의회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 개인 SNS에 올린 것이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은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1: 당연하죠.
0: 둘째, 그럼 막거나 처벌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하네요.
1: 아.
0: 제3자에게 받은 자료를 이렇게 부분 부분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현행 형사법에서는 찾기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1: 그럼 어떻게 대처하죠?
0: 남는 건 민사소송인데 뭐 아시다시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명예훼손행위 인정하는 배상액이 뭐 그 피해를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건 뭐 다들 대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당하는 쪽만 속수무책인 셈이죠. 오죽하면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대응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요.
1: 네.
0: 법을 다루는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만약 일반인 우리가 당한다? 그럼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와 나눈 아주 사적인 통화가 상관도 없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앞뒤는 다 잘린 채 맥락 없이 해체돼서 조각조각 인터넷에 뿌려진다면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다가 수년 뒤에 그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뭐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든들 그때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3자의 사적인 대화가 담긴 자료를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행위에는 형사처벌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KBS 자문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런 공개가들이 이루어졌을 때 언론이 이걸 다 받았으니까 문제인데 그럼 언론은 이런 자료를 아예 다루지 말아야 되나요?
0: 그건 아닙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언론은 문제를 제기해야죠.
1: 그렇죠.
0: 특히 장관 후보자 검증은 분명한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제가 우리 자문 변호사에게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아니냐.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폭로를 그대로 받아 쓰는 언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자 답이 아주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아주 문제가 있죠. 그 이유는 제가 취재한 언론법 교수의 의견과 같았습니다. 아예 보도하지 않을 순 없겠지만 지금의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건 한쪽의 주장이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밝히면서 같이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흘린 내용은 그대로 받아서 줄줄이 옮길 게 아니라 요약해서 핵심만 전하고 진짜 그게 맞는지 취재하고 추적해서 보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다른 언론사들이 막 다 쓰는데 이걸 제대로 안 쓴다? 그게 참 쉽지 않은 일 아니에요?
0: 쉽지 않죠. 저도 현장에 있어 봐서 아주 잘 압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언론의 격과 어떤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국제통신사 로이터가 지난달 28일 자사의 검증 절차를 공개했습니다. 기사로.
1: 예.
0: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기사로 소화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먼저 그걸 처음 올린 본인을 찾아내서 직접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직접 찍어서 올린 건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엔 화면 속의 건물의 그림자 방향까지 그 시각 위성 사진과 당일 날씨 기록까지 대조한다고 해요.
1: 어허.
0: 요즘은 또 워낙 AI로 만들어낸 가짜가 많아서
1: 그러니까요.
0: 그걸 판별하는 별도의 도구까지 마련해 쓰고 있다고 합니다.
1: 사진 한 장에 그렇게까지 한다 이거죠?
0: 네. 그렇게 하루에 수백 건을 검증해서 실제로 내보내는 건 완벽하게 확인된 12건 정도라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그렇게 확인한다면 녹취도 아니고 녹취를 글로 옮겨서 적은 녹취록은 확인할 게 훨씬 더 많겠죠. 실제 하는 녹취는 맞는지 원본은 맞는지 또 전체인지 부분인지 누가 옮겨 적었는지 가공되진 않았는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누가, 왜, 하필 지금 이때 어떤 이유로 이것을 폭로한 그 사람에게 주었을까?
1: 네. 이번 사안에서도 그런 꼼꼼한 검증까지 나아간 보도가 있었죠?
0: 있습니다. 네, KBS는 환동훈 의원이 공개한 일부가 아니라 두 사람이 엿새 동안 5차례 9분 17초 동안 나눈 통화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보해서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1: 네.
0: 이게 서두에서 말씀드린 KBS 단독 보도인데요. 특히 브로커의 입에서 나온 청와대라는 말은 정작 김승원 후보자와의 통화에선 언급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 사실은 MBC도 자체 확인을 거쳐서 다시 한번 시청자들에게 알렸습니다.
1: 결국 좀 공백이 있긴 하지만 사실들이 속속 확인되고 이게 진짜 언론의 몫이다 이 얘기죠.
0: 그런데 언론만의 몫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 예전에 큰 참사가 나오던 뉴스 화면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유족들이 비통함에 무너져 내려서 오열하는 모습을 얼마나 더 생생히 가까이 담느냐를 두고 언론사들이 경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0: 이 있었습니다.
1: 맞아요.
0: 그런데 국민들이 먼저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게까지 거르지 않고 생으로 다 보여주지 않아도 그 고통은 충분히 전해진다.

0: 보도 지향인데요.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의 보도는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도 자제한다.
1: 네, 그랬었군요, 그때.
0: 네, 보는 분들이 원하지 않으니 언론도 자성을 하면서 성장한 겁니다.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출처도 맥락도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속 시원하고 클릭수가 잘 나온다는 이유로 되풀이해서 기사화하고 있는데 그걸 통쾌하다면서 반복해서 소비하는 대신 그래서 확인된 사실이 뭐냐? 진짜 문제는 어떤 거냐? 이렇게 시청자와 청취자들이 묻기 시작하면 언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1: 네.
0: 결국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느냐? 그것이 우리가 보고 듣게 될 뉴스의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1: 맞습니다. 네, KBS의 유란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6분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훈 씨.
2: 네, 특보란이 깨끗한 9월의 13번째 날이자 일요일 오후 날씨 전해드립니다.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가량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거나 매우 높겠고 오존 농도는 충남, 전남, 경남이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분포를 보니까요. 서울이 24도로 아주 선선하겠습니다. 강릉은 25도, 세종, 대전, 제주는 각각 27, 28, 29도, 광주, 대구, 제주 30도로 역시 오늘도 남부와 제주 쪽으로는 앞자리수가 3으로 더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도 주로 중부지방은 큰 더위가 없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낮에도 기온이 좀 높아서 약간 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은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까지 수도권과 충남 북서부, 늦은 오후까지는 강원 과 제주 산지에 빗방울이 곳곳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9도입니다. 날씨 정보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주요도로 올림픽대로 잠실 쪽 수산시장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반대 공항 방면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선 변경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종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13km 구간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먼저 신탄진에서 속도가 내려갑니다. 이후 옥산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15km 구간 밀리고요. 더 가서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쪽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요. 뒤로 북진천부터 5km 구간 사고 여파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김만음의 시사만평 시간입니다.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먼저 김민석 당대표 몇 가지 발언들을 평가해 주신다고요?
3: 네, 김민석 당대표가 지난달 8월 17일에 그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면서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오늘 13일 한 4주쯤 좀 된 거죠.
2: 예.
3: 여러 가지 행보가 있었는데요. 되게 언론들이 주목했었지만 그중에 조금 색다른 걸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지난 7일에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정치 개혁을 하지 않고라도 바로 간단한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에 지금 여야당별로 나눠져 앉아 있는 정당별로 앉아 있는 그 좌석 배치를
2: 네.
3: 그렇게 하지 말고 섞어 앉읍시다.
2: 그러게요.
3: 예, 가나다라 뭐 이렇게 해서 섞든가 그렇게 합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회

0: 본회의장 자리는 지금 전면에가 의장단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부채꼴로 나머지 좌석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나라에 따라서 의사당 모습이 좀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원형으로 돼 있다거나 원형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중앙회가 연설대 같은 게 있겠죠.
1: 네.
0: 사각형인 경우도 있고요. 또 나라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당의 다선이라든가 지도부는 전면 앞쪽에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 우리는 뒤죠.
0: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회 본회의장 나오는 데 보면은 당의 대표, 원내대표, 지도부들이 뒤에 앉아서 전략 짜듯이 수근거리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만
1: 예.
0: 어쨌든 간에 섞고 앉아서 너무 진영으로 갈라진 이런 모습을 국회에서도 보여주지 말고 뭔가 우리 제대로 해보자.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물론 이게 이행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게 나오니까 저는 이게 떠올랐습니다. 전에 KBS에서 아나운서 실장도 했던 이계진 전 의원.
1: 네.
0: 이 양반이 이제 재선까지 했었죠. 초선할 때도 당 대변인 했었고요. 그러면서 대변인들이 너무 싸운다. 웃는 또 작은 소변인으로 부르자 뭐 이런 말까지 했던 분인데요. 어느 날 본인이 초선이기 때문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연설을 들으면서 색연필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선이 맨 앞에 앉은 사람 초선은 뭐 하는 자리냐. 앞에서 발언하는 사람들의 침 튀기는 것을 막고 있는 자리다. 두 번째는 약간 침은 조금 덜 맞지만 그래도 아직은 뭔가 불안하다 하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우월감과 이런 걸 느낀다는 모습을 한 적이 있었어요.
1: 맞아요.
0: 예, 실제로 좀 그런 양상이 있긴 합니다.
1: 맞아요.
0: 과거에 몸싸움할 때 보면은 그 전면에 있는 사람이 많이 나서고
1: 초선들이 뛰어나오죠.
0: 예,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조금 중진들은 약간 거드름 피우는 그 자세로 이제 한마디씩 종종 던지고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뭔가 하여튼 이거 새로운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영국의 경우에는 사각형으로 앉아가지고 양쪽에
1: 여야가 마주보죠.
0: 여야가 마주보고 그 또 의원 내각제니까 겸하고 있는 내각들이 같이 앞쪽에 앉아가지고 막 토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옛날에는 칼까지 들고 싸우는 장면도 예상이 돼가지고
1: 네.
0: 3m 거리를 만들어 놓기는 양상이
1: 칼이 있었는데. 안 닿게 하려고.
0: 예, 그랬는데요. 우리 경우는 그런 점에서 한번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느냐 문제지만은
1: 예.
0: 여야가 진영으로 갈려서 싸우는 모습에 대한 자각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걸 들어봤습니다.
1: 네. 또 그다음에 어떤
0: 또 하나 교섭단 전설에서 네.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격차 사회라는 것이다. 승자 독식이 만들고 있는 격차 사회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는 중요한 지적인데요. 승자 독식의 격차 사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승자 독식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치에서의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1: 양당, 거대
0: 예,
1: 양당 구조.
0: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 구조고 이 예.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지면 안 되니까 극단로 싸우다 보니까 진영 정치에서 격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저는 김민석 당 대표가 이런 격차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있다면은 먼저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승자 독식 구조에 대한 선행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1: 네.
0: 제가 이 시기는 평상시도 하는데요. 정치권에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한단 말이죠. 대표적인 얘기로 경제 민주화의 사례로 대기업들의 독과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정치권의 독과점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정치 민주화는 이루었느냐. 그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1: 그렇죠.
0: 그런 점에서 저는 김민석 대표가 얘기했던 민주화 이후에 예, 과제가 격차 사회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과제 자체가 지금 현재 진영을 만들고 있는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1: 네.
0: 이것을 추가로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예, 김민석 대표의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요.
1: 네.
0: 앞서서 지금 오늘 한 시간 전쯤에 용혜인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1: 했죠.
0: 예. 예, 나머지 또 주목받는 사람이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데 며칠 전에 김민석 대표가 김승원 후보자는 지키겠다. 지킬 것이다. 그리고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다.
1: 그렇게 발언했죠.
0: 예. 그런데 과연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할 경우는 과거에 뭐 짚어보니까 아, 이 사람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 이런 사람이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을 두고는 이 사람은 흠이 없는 게 흠이다. 이럴 정도의 이제 지명 이후에 불거졌다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하겠지만은 김승원 후보자는 지금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뭔가 조금 그동안에 불거지지 않았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사퇴한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은

0: 김승원 후보자는 보통 그동안에 우리가 후보자 지명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불거지는 그런 문제들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검증을 잘해야겠다 이런 정도 얘기는 가능하겠지만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 이것은 여론조사의 결과들이라든가 최근에 일반의 반응들을 완전히 배치된 발언을 했다.
1: 민심하고 좀 다르죠.
0: 예. 예. 그런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김인석 대표가 특히 여당의 대표로서 뭔가 대통령 청와대의 조치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 지원하고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1: 그렇죠.
0: 그런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일반 국민을 본다면 그런 발언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과연 김민석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이후의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행보로 갈 것인가 계속 이재명 대표라든가 청와대 쪽에서 결정하는 쪽만 따라가는 쪽으로 갈 것인가
1: 네.
0: 아니면 뭔가 다른 대안적인 건설적인 할 것인가 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라는 점에서 제가 오늘 세 가지 들었는데 그중에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1: 네. 다음 국민의힘 또 한동훈 의원의 역할 한번또 정리해 보면요.
0: 네, 좀뭐 제가 이제 한동훈 의원 1인 요새 최근에 주목받고 있고 조금 전에 유란 기자가 한동훈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 좀 해줬는데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 평가를 떠나서 108명이 있는 국민의힘의 활동보다도 1인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죠.
1: 맞아요.
0: 결정적으로 지난번에 8일 날 교섭단체 대표 야당 전날 7일 날 여당 이제 김민석 대표의 연설이 있었고 그다음에 야당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했었는데
1: 예.
0: 그 시간에 올림픽공원 이른바 올공으로 갔어요. 물론 당대표 얘기는 갑자기 지금 경찰이 진입한다는 얘기가 들려봐서 자기가 가서 막아줘야겠다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1: 장동혁 대표가 갔죠.
0: 예. 예.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그렇게 움직일 정도면 당 지도부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끌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뭐 지하라든가 이런 쪽에 본인 역할을 해야지 계속 당대표 직함은 가지고 당의 전체 분위기는 못 끌어간 상태로 그렇게 하는 게 온당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저는 아까 그 유런 기자가 앞서서 한동훈 대표의 한동훈 의원의 역할이 과연 뭔가 적절한가 또 검찰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렇게 유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등 의혹까지 제기하셨는데요.
1: 예.
0: 저는 그 문제 관련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겠지만은 현재는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더구나 우리가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지만은 야당들의 역할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정보를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질 문제는 별도로 질 상황이라면 책임을 지는 거고 최근에서는 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정치인으로서 그게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인가 이것은 사람들마다 좀 다를 겁니다.
1: 다르죠.
0: 예, 네. 다르게 뭐 조금 뭐 과잉쇼하는 거 아니냐 뭐 등등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적어도 지금 청문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전국에서 야당들은 뭔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 제기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당 108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을 정도로 역할을 네. 잘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1: 주목을 받죠.
0: 네. 네. 그러면서 당대표가 올림픽공원에 가는 것을 떠올리면서 전에 제가 다른 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는요. 1987년에 있었던 구로구청 점거했던 사건을 얘기하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은 조금 시대가 너무 많이 흘러서 87년이니까 뭐 시간이 많이 지났죠.
1: 대선 이후에 그 투표한 문제였었죠.
0: 예, 예 민주화 직후에 바로 대선이었었죠. 13대 대선 당시에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런 사람이 나왔던 대선이었는데
1: 네.
0: 당시에 이제 이른바 민주화 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한 공정선거 감시단 같은 걸 만들어서 혹시 예전처럼 부정선거가 나올까 봐서요. 최근에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부정으로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행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 네.
0: 우리가 90년 이후에 넘어가면서 이제 부정선거라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지만은 당시 그런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느닷없이 트럭에가 부재자 투표함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있는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그래서 수천 명과 또 당 지도부들이 당시에 거기 가서 참여해서 그걸 구로구청에서 전부가 그걸 반출을 못하겠었죠.
1: 농성을 벌였죠.
0: 예. 예. 그랬는데 하루 밤 만에 16일 날 낮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18일

0: 날 밤에 경찰들이 대거 진입해가지고 이제 강제 진압을 했었죠.
1: 그렇죠.
0: 일부에는 심지어는 정확하게 확인된 거 아닙니다만은 경찰들이 밀어넣어가지고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떨어져서 지금 척추가 다쳐서 사고를 당했던 사람도 있고 뭐 그랬었죠.
1: 네, 네.
0: 상당한 중상자가 나오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었는데 당시 결국은 그대로 선관위는 당시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1: 예.
0: 대신에 그 반출하려고 했던 그 부지자 투표함을 계속 개봉하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그게 4천 몇백 표가 되는 정도의 분량이었는데요. 아마 당시 대선 국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개봉을 하지 않고 좀 그냥 갔단 말이죠.
1: 예.
0: 그냥 가서 지금 보면은 결국은 그걸 또 개봉을 해야 개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인데 그걸 그대로 두는 게 좋을까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의 투표수로 봤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보관했었는데
1: 네.
0: 그로부터 29년이 지난 2016년에 이것을 개봉을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1987년 13대 대선 때 있었던 걸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을 해서 조금 더 객관화시키자 해가지고 한국 정치학회 지도부들이 같이 참여해서 당시 개표를 했어요.
1: 예.
0: 까보니까 어떤 결과였느냐. 까보니까는 뭐 그대로 군 부지자 투표했던 양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원래 87년에 대선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36.6%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단 말이죠.
1: 네.
0: 그때 이른바 그 삼김이 있어가지고 표를 전부 나눠가졌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민주화 이후에 당선자 중에서 가장 저조한 36.1%로 당선이 된 케이스입니다.
1: 네.
0: 그런데 군 부지자 투표를 까보니까 그 정도 비율이 아니라 73%가량이
1: 그랬죠.
0: 노태우 후보를 지지한 거였어요.
1: 예.
0: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 정치학회에서도 아 역시 당시에는 뭐 군 투표라는 것이 그런 편향성을 충분히 만들었던 것이다.
1: 네네.
0: 당시 이미 그 군 부지자 투표에서 문제가 있다고 양심 선언 같은 거 이제 고르지 않았습니까?
1: 그런 게 이제 드러난 거죠.
0: 예, 그런 예. 상황이었는데 그런 정도의 양상을 확인했을 뿐이지 전체의 부정선거를 좀 다른 측면이었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1: 네.
0: 제가 그래서 올림픽원 이것을 비교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야당 대표가 꾸준히 해야 될 정도 상황이라면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공감을 받는 상태에 움직여야 된다. 비교적 구로구청 사태에는 그것에는 의혹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올림픽공원 관련 문제에는 투표 용지 자체가 부족했던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지 그 당대표가 계속 당 지도부로서 당 전체의 의사를 끌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어떤 면에서는 당의 그 뭔가 리더십이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점에서 좀 검토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리고 별로 주목도인지 받질 못해요.
0: 그러니까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1: 예.
0: 자기 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데 급하다고 당대표가 뛰어가버린 이런 국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나 저는 최근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고 하는데 이랬을 때 독려해 주고 또 뭔가 밀어내는 힘이라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데 야당 지도부가 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상황의 면과 변화의 촉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고맙습니다.
0: 네. 예.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 종료 다음 날인 바로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이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네, 어제 있었던 탄도미사일 발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3: 지금 그러니까 한미 혹은 한미일의 군사 동향, 군사 연습 이런 게 있으면 북한은 이제 탄도미사일 중심의 발사체로 대응을 한다.
2: 네.
3: 이게 이제 뉴노말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이제 상대방이 군사 연습, 군사 훈련을 하면 나머지 상대방도 해야 됩니다.
2: 맞대응 차원에서.
3: 예. 그렇죠. 왜냐면 한반도는 전장 중심이 짧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투기 같은 경우는 서울 평양 간에 한 5분 10분이면 오거든요.
2: 네네.
3: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규모

0: 공기가 뜨면 저쪽도 떠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북한은 그 이 재력, 돈, 자원 이것 때문에 이걸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이 뭐 대규모 훈련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대응 훈련하는데 북한은 그 대응 체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동안 군사 훈련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 성사시킨 것도 군사 연습을 전격 중단시켰기 때문이거든요.
1: 네.
0: 이번에도 좀 그런 의미가 있었죠.
1: 우리가 훈련하면 맞대응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미사일 발사로 대응한다. 예. 쉽게 말하면
0: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성비 있게 그러니까는 대응을 하는 거고 이거는 과거에는 한미가 연습을 하면 북한이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발적 충돌 때문에 오히려 북한군이 조심을 하는 뭐 탈북한 군인들 증언 들어보면 뭐 팀스피릿 훈련이나 키리졸브나 이런 훈련을 할 때 오히려 전방에 있는 북한군들 총기를 회수하거나 아니면 탄약을 회수할 정도로 더 조심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김정은 정권이 예, 핵 무력을 가졌다고 판단한 이후부터는 조금 뭐 이 속된 말로 간이 좀 분 거죠. 그래서 네. 꼬박꼬박 대응을 합니다. 매번 네. 거의 어김없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프리덤 엣지 끝나자마자 했고 프리덤 쉴드 훈련 때도 역시 대응을 또 했죠.
1: 네. 그래서 최근 한 달여 사이에 네 차례나 미사일을 쐈다는 건데 그런데 북한 관영 매체 언론에는 전혀 보도가 없다고 그래요?
0: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전략적인 의미가 있고 뭐 내세울 만한 게 아니라 이제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이 현장에서 또 이걸 지휘한 것도 아니고.
1: 네.
0: 그리고 뭐 한미가 훈련을 했는데 우리가 미사일을 쐈다. 이게 모양이 안 맞거든요.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처지가 궁색하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제 대외적으로만. 아, 무력시위를 했다고 봐야겠죠.
1: 네. 근데 우리 일부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를 안 하는 것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의식한 거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건 좀 너무 나간 건가요?
0: 예, 제가 보기엔 그건 많이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했다고 그러면은 아예 쏘질 말아야죠.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쏘는 게 또 이제 의식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쏘는 발사체들이 다 아, 한반도 전구 이내 단거리거든요.
1: 네.
0: 1000km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괌이나, 아, 이런 중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하와이를 타격할 수 있는, 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핵실험은 2017년 9월 이후로 안 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미국을 장악하려면 ICBM이나 IRBM 중거리를 쏴야 되는데,
1: 그런 건 아니죠?
0: 여기는, 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예. 손도 안 대고 있어요.
1: 예. 그래도 어쨌든 탄도미사일은 유엔 결의안 위반인 건 맞죠?
0: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순항미사일도 핵탄두를 탑재하거든요.
1: 예.
0: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이제 탄도를 그리니까 포물선을 그리니까 장거리 미사일은 모두 탄도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가 결의하기를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모든 발사체의 발사를 중단시켰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쏴도 로켓을 쏴도 이것도 탄도미사일 기술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한다고 본인들은 떠들지만 이것도 걸리는 거고 순항미사일은 보통 한 2,500km 가지만 아무리 많이 쏴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죠. 탄도미사일은 100m만 날아가도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1: 네. 자, 그 정도 듣고 이제 일본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되는데 북한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일본을 그 찾게 된다고요? 그동안 아시안 게임이 일본에서 세 번 열렸지만 과거 두 번은 참석을 못하거나 안 했고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0: 예, 그게 참 미묘하네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이거든요.
1: 네. 예.
0: 그러면 또 북한은 매일 노동신문 보면은 일본을 욕하지만 또 고이즈미 전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을 정도로 또 북한도 일본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건 왜냐하면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이라는 현안이 있고 일단.
1: 네.
0: 그다음에 북일 수교를 하게 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양쪽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한반도 분단체제를 관리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2018년 남북미 정상회담 때 당시 일본 정부가 아주 방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은 겉으로는 뭐 일본을 뭐 침투기라면서 욕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셈은 이제 우리도 60년대 박정희 정권 때 한일 관계 정상회 때 참 그 진통을 알았습니다만
1: 예, 예.
0: 어쨌든 그 보상 배상을 받았거든요. 그게 뭐 일부 종잣돈으로 쓰였고 북한은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이게 100억 달러에서 한 300억 달러까지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일본은 기꺼이 낼 이제 자기들 이익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낼 생각이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아무리 만나도 당장 돈은 안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본과의 관계를 속셈은 더 사실 중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겠죠.
1: 정치적 고려를 포함해서 아시안게임에 이번에 참여하고 선수단 규모도 한 180여 명 된다면서요?
0: 예, 대단히 많죠. 맞죠. 역도라든지 유도라든지 본인들이 장점이 있는. 그러면 일단 북한으로서는 또 김정은 정권의 특징이 이 체육 분야. 우리도 뭐 과거에는 뭐 금메달 따고 그럼 뭐 나라가 막 뒤집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한때는.
1: 맞아요. 예.
0: 네. 이 북한도 이런 체제결 속에 이런 체육 분야를 특히 내세우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보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는 이제 이번에 아시안 게임 파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네네. 김정은 정권에서 체육인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도 더 좋아졌나요?
0: 일단은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도 뭐 그 유도 영웅 계순이라든지 뭐 계순이 따라 배우기 이런 게 있었지만.
1: 네.
0: 지금 특히 체육 부분을 강조하고 엘리트 체육도 강조하지만 또 생활 체육도 강조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1: 네네.
0: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체육을 장려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1부 마치겠습니다. 태연이 부른 사계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형용사 중에 입바르다로 발음되는 것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입에 바르다가 합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입에 빠르다가 합해진 것입니다. 먼저 바르다를 쓰는 입바르다는 주로 입바른의 형태로 쓰여서 바른 말을 하는데 거침이 없다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입바른 말을 잘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빠르다를 쓰는 입바르다는 남에게서 들은 말이나 자신의 생각을 참을성 없이 짓거리는 버릇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공연히 남의 일에 입바른 소리를 해서 미움을 사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바르다와 빠르다의 뜻을 생각하면 두 표현의 차이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앞짧은 소리라는 명사가 있는데요. 기본 의미는 장래성이 없거나 장래 불행을 뜻하게 된 말마디입니다. 예를 들어 앞짧은 소리는 되도록 삼가는 게 좋겠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지 못할 일을 하겠다고 섣불리 하는 말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는 실없이 앞짧은 소리를 잘한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니를 짧게 내다보고 하는 소리라는 뜻으로 앞니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말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58분 날씨.
2: 오늘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3도에서 31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중부지방은 비교적 큰 더위 없이 선선하겠고 남부지방으로는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더운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4도밖에 되지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 23.3도 기록 중이고요. 강릉은 25도까지 오르고 세종, 대전이 27도, 28도, 제주 29도로 예상되는데 광주, 대구는 오늘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이렇게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고 내일도 아침에 선선하고 낮 동안에 중부지방은 큰 더위 없는데 남부지방은 낮에 오늘처럼 덥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수도권 강원은 오후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수도권과 충남 북서부, 늦은 오후까지 강원과 제주에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분간은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가량 벌어져서 아침 저녁으로 옷차림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거나 매우 높겠고 오전 정도는 충남, 전남, 경남이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3도, 습도는 63%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경제학전 김원장 대표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성장을 이어가던 러시아 경제가 요즘 아주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네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와 이야기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그 러시아에 있던 현대차 공장 전쟁 나고 나서 뭐 한 14만 원 헐값에 팔고 나왔는데 그 공장에서 지금은 중국 자동차를 생산한다면서요?
3: 네,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던 현대차 공장 그때 이제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버티다가 2023년 12월에 러시아 기업에 팔아요. 지분 100%를 1만 루블 우리 돈 한 14만 원에 팝니다. 그게 장부가 한 2,800억짜리 공장인데
2: 네네.
3: 네, 뭐 전쟁 나서 나와야 되니까 그 바이백을 걸어놨어요. 2026년 그러니까 2년 뒤까지 현대가 원하면 다시 14만 원에 살 수 있도록. 네, 그게 이제 올해 2월이었는데 아, 뭐 지금 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달러 결제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바이백 포기했고
2: 네.
3: 아, 그 전에 연간 20만 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러시아 전체에서 시장 점유율 20%를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현대차가. 지금은 뭐 거기서 보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러시아 기업이 중국 자동차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하여튼 현대차는 AS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전쟁만 끝나준다면 다시 들어갈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2: 자, 러시아 경제. 전쟁 나고 나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규모 경제 제재를 하고 해외 자산도 동결하고 그랬죠?
3: 그렇죠. 이제 스위프트망을 묶어버렸죠. 달러 결제가 안 되게. 그러니까 러시아 기업도 정부도 달러 송금도 안 되고 결제도 안 되게. 그리고 이제 6천 달러 정도 외환보유고가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리가 4,400억 달러 있는데 러시아 6천억 달러 외환보유고 중에 2,800억 달러 해외에 놨던 걸 또 동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져가 이렇게 해버렸고 그다음에 달러 국채 발행 못하게. 그 말은 유럽과 일본 뭐 이런 선진국들이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야 러시아에 돈 빌려주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
2: 네.
3: 세 번째로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미국과 유럽 이 그 러시아산 원유가스를 수입하지 않기로.
2: 그렇죠.
3: 그랬더니 뭐 유럽이 특히 독일이 유럽이 한 절반 정도 가스를 러시아에서 갖고 왔,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2: 네.
3: 독일, 뭐 유럽 그때 겨울에 뭐 가스 요금 폭등을 했었고.
2: 그렇죠.
3: 네. 하여튼 그래서 러시아가 그에 기억하시겠지만 마이너스 성장했고 물가는 뭐 10% 이상 폭등했고 그래서 러시아 경제, 전쟁 전에 경제가 못 버틸 거야. 했었죠 처음에는.
2: 네. 네네.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4% 이상 성장했다면서요?
3: 23년에 4.1%, 24년에 4.9%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재정으로 군수사업에 거대한 투자를 하고 매출을 올리면 뭐 생산하고 소비하면 GDP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2: 전쟁 탱크 군수 산업으로.
3: 네. 네, 탱크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탱크 100대 만들고 뭐 천억 뭐 몇천억 그만큼 GDP가 올라가는 거죠.
2: 그렇죠.
3: 네. GDP는 생산과 소비의 총합이니까. 네, 그 과정에서 뭐 좋은 일, 이게 행복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GDP라는 건 내가 차 사고를 내서 천만 원의 수리비가 나오면 카센터나 뭐 그 차 부품 뭐 그 범퍼라든지 뭐 헤드라이트 타이어라든지 그 부품 회사가 얻는 수익 이게 전부 GDP 아니에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으로 뭐가 생산되고 전쟁으로 뭐가 소비되고

0: 된다 하더라도 그 GDP가 올리면서 오히려 2, 3년 동안은 성장을 더 성장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러시아가.
1: 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 전쟁 수요로 인한 것이니까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DP라는 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창문 하나 깨지면 새로 갈면 10만 원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져서 밸류가 만들어져서 10만 원 GDP가 올라가는 건데
1: 예.
0: 우리가 계속 유리창 깬다고 잘 살 수 있는 건 일시적으로 가능한 거죠.
1: 그러니까요. 네. 예.
0: 그래서 예를 들어 탱크를 만들어서 GDP가 올라가고 그 탱크가 파괴되면 또 탱크를 만들고 또 GDP가 올라가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 돈이 사실은 택시를 만들 돈이었고 그러면 택시를 만드는 부가가치가 사라진 거고 그 택시가 매일 영업을 하면서 10만 원씩 번다면 그 GDP가 사라진 거니까 러시아는 오늘의 GDP를 위해서 내일의 GDP를 계속 날리고 있는 거죠. 전쟁으로.
1: 맞아요.
0: 결국 성장이 멈추고 있고 7월까지 산업 생산이 나왔는데 0.1%인데 이게 군수산업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 생산은 뭐 크게 줄어들고 뭐 최악이라고 봐야 되고
1: 네.
0: 핀란드 중앙은행이 러시아 연방통계청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를 내놨는데 전쟁 관련 제조업 부가가치가 20% 늘었지만 나머지 전체 제조업은 0.4% 늘었더라. 네. 올해 결국 1% 이하 또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러시아 원유 수출 금지되고 있지만 중국하고 인도는 계속 사주고 있죠?
0: 예,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숨통을 키워줍니다. 러시아는 세계 세 번째 산유국이고 중국은 육상 파이프라인으로 가져가고 있고 뭐 연결돼 땅덩어리 연결돼 있으니까 인도는 이제 러시아 원유를 우랄 원유라고 그러는데 러시아 서쪽에서 이렇게 배로 실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러시아 정유 시설 잇따라 파괴했지 않습니까?
1: 그랬죠.
0: 이게 정유 원유는 많이 채굴하는데 정유가 안 되면 당장 러시아 안에서 쓰는 휘발유 디젤 항공유가 부족하죠. 정유가 정유를 채 못하니까 러시아 원유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 1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기름을 못 파니까 지금 러시아 정부는 전쟁에 거대한 지출을 하고 있을 텐데 석유 생산에 돈이 줄어드니까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해외 국채 달러 국채 발행은 당연히 안 되고 안에서 루블화 국채를 발행해야 할 텐데 그러면 러시아 은행이나 보험이나 뭐 연기금이 이를 인수해 줘야 할 텐데 뭐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채 금리는 계속 튀어 오르고 소비자 물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공급이 부족할 테니까 제조업이 잘 안 되니까요.
1: 예.
0: 그게 이제 천정부지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지금 러시아 기준금리가 14%입니다. 그나마 17%에서 기준금리 좀 내린 겁니다.
1: 네, 이런 전쟁 경제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14%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인가에 돈을 얼마를 쓸 거야 이게 투자입니다. 그런데 14% 이상 이자를 내고 할 수 있는 투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1: 만만치 아파트를 않죠.
0: 짓겠어요?
1: 예.
0: 그럼요. 아파트를 짓겠어요? 미용실을 뭐 새로 열 수 있겠어요? 성장은 안 되는데 투자가 안 되고 일자리 줄고 물가가 오르는데 근데 이제 성장률이 오늘 제가 아까 올해 마이너스로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1: 네.
0: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내리고 돈 풀고 경기가 아주 좋으면 금리 올리고 이러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그야말로 뭘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1: 그렇죠.
0: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1: 게다가 노동력도 부족하잖아요. 전쟁 때문에.
0: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경제 살리려면 예를 들어 잠재 성장률 공식도 그건데 노동 투입하거나 그러니까 사람을 더 쓰거나 기업이 돈을 더 쓰거나 기술 혁신하거나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자본 투자 안 되고 기술 혁신은 뭐 전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력인데 지금 러시아 공식 사망자는 22만 명 대부분 청년들일 거고 실제로는 서방 선진국에서는 한 45만 명까지 사망을 추정하고 있고 여기에 전쟁 부상자가 100만 명 그러니까 140만 명 정도 노동력이 상실됐고
1: 네.
0: 그다음에 지금 전투에 투입되고 있는 장병들도 빠져야 되고
1: 그죠.
0: 해외로 도망친 청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실업률을 봤더니 우리가 보통 3%에서 4%면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 다 고용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러시아 실업률이 2.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자리가 늘어서가 아니라 노동 공급이 적으니까 청년들이 죽어서
1: 그렇죠.
0: 네, 러시아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러시아 푸틴의 특사 보리스

0: K-토플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베르세르크 경제가 계속되고 있다 해서 얼마 전에 이 미국 언론이 이걸 크게 받았었습니다. 베르세르크라는 게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이 뭐 약 먹고 미친 듯이 그 이성을 잃고 싸우는 전설을 말하는데 러시아 경제가 베르세르크처럼 그 언제까지 싸울 수 있겠냐.
1: 네, 네.
0: 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1: 이란 전쟁도 그렇고 결국 이런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 우리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0: 네, 아니 뭐 우리는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지금 올해 우리가 세계에서 수출 다섯 번째로 하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이 예를 들어 러시아의 미 국채 같은 걸 동결해 버리면서 뭐 당연한 조치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나 튀르키예 같은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미국과 좀 등을 진 뭔가 안 친하거나 사이가 안 좋은 이런 그러니까 브릭스 국가들이 주로 달러나 달러 자산을 계속 팔고 있고 언제든 미국이 가져가 버릴 수 있겠다 싶으니까.
1: 예.
0: 최근에는 유럽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또 저 미 국채 더 팔겠다고 밝혔고 프랑스 네덜란드는 갑자기 뉴욕에 맡겨둔 그 외환 보유고 중에 금을 찾아갔어요. 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 이 국채 금리가 치솟고 미국 정부도 5%의 돈 빌리는데. 한국은 돈 더 내야지 이러면서 우리 국채 금리가 치솟고 우리 네. 시중 금리가 오르고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전쟁의 여파가 결국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네.
1: 그런데 이 전쟁 언제 끝날지는 참 감감무소식이고 걱정입니다. 참
0: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저 중간 선거 이전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영향이 이제 문제는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네.
1: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2: 자, 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 누가 떴습니까?
3: 뜬 인물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진 인물 꼽았는데 김승원 후보자를 꼽았어요. 여권에서 확실하게 이제 뭐 미뤄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정말로 뭐 대단히 훌륭해서 떴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쨌든 이번 주에도 논란의 중심이었고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고 뭐니 뭐니 해도 확실하게 이제 여당에서 후보자를 밀겠다 응원하겠다는 것 때문에 떴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2: 네. 네. 최진 원장은 뜬 인물.
4: 저는 이제 외국인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좀 좋지 않게 나쁘게 뜬 인물입니다. 히틀러인데. 지금 5.1 대정부 질의 때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면서 정치인 말 히틀러처럼 하고 경제는 뭐 차베스처럼 하고 어쩌다 또 그러니까 히틀러 얘기하고. 근데 바로 또 며칠 있다 장동영 대표가 뭐 이재명 대통령 선출된 권력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히틀러도 선출 경력이라고 히틀러도 연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사이 또 민주당도 히틀러로 엄청 되갚아졌습니다. 지금 국민이 보면 독재자 DNA 있는데 이게 선동하는 건 장동영 덕분에 이건 딱 히틀러다. 코 밑에 수염만 딱 달면 그대로 히틀러다라고 민당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 히틀러도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온통 히틀러 두성인데 일체면 어제 오늘 한번 저 교보문고 한번 가보시면 정치인 책 코너가 있거든요.
2: 예.
4: 우리나라 한국 정치인들 딱 거기에 외국인 책 딱 하나 있는데 히틀러 나이투쟁 그 책 한 곳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히틀러를 배우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참 그렇습니다.
3: 히틀러가 우리 정치에 너무 많이 소환되죠.
2: 그러게 말이에요.
3: 평소에도.
2: 자, 금주의 진인물은요 최창렬 교수.
3: 저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꼽았어요. 네, 뭐 용해인 후보자 꼽으려다가 방금 전에 사퇴했기 때문에 또 뭐 꼽는 건 좀 그렇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가 처음엔 별로 언론의 주목을 못 받다가 이번 주에 보니까 그

0: 철거민 특혜 분양 관련해서 본인 아버지 그리고 형 고모까지 아니 뭐 단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구석들이 많아요. 아직은 뭐 이게 본격적으로 강인철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가 좀 아직은 많지는 않은데 상당히 이번 주에 좀 주목됐던 특히 국방부 장관 후보잖아요. 군인인데. 네. 그러면서 볼 때 영 저는 볼 때 스타일이 구겼다. 그래서 진인물을 꼽았습니다.
1: 최준 원장.
2: 그러면 진인물도 이번에는 뭐 외국인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죽겠습니다. 아주 호르몬제 파병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죽겠고 하나 이제 덧붙이면 아까 용해인 군을 제가 꼭 꼽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12일 만에 지금 사퇴한 건데요.
1: 14일.
2: 14일 만에 저는 이 자진사퇴 효과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이게 자진사퇴할지 본인이 몰랐습니까? 이건 참으로 안타깝고 이제 가장 확실하게 진 인물이 아닌가 싶어서 용해인을 한번 딱 네. 짚었습니다.
1: 조금 전인 1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는데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는 버티겠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오히려 반발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고 공식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지금.
0: 본인이 그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민주당이 요구를 받았다.
2: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사퇴 이유인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좀 화가 난 게 뭐냐면 아니 왜 이제야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합니까? 사퇴 입장을. 너무 늦었고 저는 지금 14일 버텼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하루에 1%포인트씩 떨어졌다고 봅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거의. 너무 정치적인 감각인지 정치 흐름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도 너무 이것 간과한 거고 예 지금 용해인 의원도 받아보니까 대통령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네. 그냥 버티는 거죠 뭐.
1: 애초에 저는 용해인 후보자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컸다고 생각하는 게
2: 네.
1: 이건 청년층 민심을 잡겠다고 그랬는데 우선 청년 남성들은 확실히 등을 돌릴 만한 후보자고
2: 네.
1: 본인의 이 특혜의식 이런 것 때문에 청년층 여성조차도 등을 돌릴 그런 후보자를 왜 발탁을 했는지 도무지 그 정무적 판단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0: 이해가 안 가죠. 예. 그리고 용해인 후보자는 아까 말씀처럼 저기 완전히 20대 30대 남성들은 원래 싫어했던
1: 그러니까요.
0: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특히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아주 안 좋은데 네. 지금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런데 바로 그런 인물을 꼽았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용해인 후보자를 이제 선정했던 이유는 20대 30대를 의식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2: 예, 예.
0: 여론하고 말이죠. 예.
2: 그러니까 1차로 네. 2035 청년들이 떨어져 나간 건데 지명을 했다라는 부분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 여론조사에 막 깔립니다. 2030이 막 이탈한 소리가 세게 들린다라고 엄청나게 빨간 경고음을 울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14일까지 버틴다는 건
1: 예.
2: 정감각 정도로만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이 무지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솔직히 말해 떨어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1: 예, 예.
2: 최악 상황까지 와서 사퇴한 거죠.
1: 사실은. 그렇죠. 자 이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은 이제 청문회로 갈 텐데 김승원 후보자 뭐 김민석 대표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으니까 무조건 지키겠다는 거죠.
0: 그렇죠. 지금 뭐 그 표현도 참 이해가 안 가죠.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 그건 여론조사가 지금 수치로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정 여론이 훨씬 높아요. 지금 네. 용해인 후보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2: 네.
0: 여당 대표가 이분을 마치 거기에 이분 어깃장이라는 이런 듯이 말이죠. 그렇게 네. 느껴질 정도로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
2: 아주 적절치
0: 못하다. 정말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데 그 용해인 후보자가 사퇴한다 하더라도 김승우 후보자 논란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돼도 있잖아 뭐 청문회가 이제 모레니까
2: 네.
0: 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설령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저는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 같아요. 최근에 발언이 좀 달라졌어요. 공소시효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1: 그랬죠.
0: 이번에 서면 답변은 조금 말의 뉘앙스가 아주 원론적이고 객관적인 말이긴 한데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검찰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소 취소는 검찰 지휘 안 하겠다라고 했던 건 정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된 거다. 공소 취소 관련된 건 일단락 됐다 했는데 이제 시일이 다가와서 그런지 조금 말이 원론적이긴 합니다만 예. 뉘앙스가 바뀐 걸로 봐서 이번 주도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 민주당이 김성원에 대해서 흠은 많이 있으나 능력은 있음으로 이제 컨셉을 정하면서 능력 있음을 이제 증명해 나가는 거죠. 우려했던 뭐 공소시도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경파니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김성원 말의 독특한 국 법무부 장관 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 신뢰를 국민들한테 속사로 1, 2, 3, 4로 계속 제시했으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보면 볼수록 좋은 인물이 이건 완전히 염장을 지렸다고 봅니다. 여론에. 솔직히 그 말 듣고 그래도 좀 일리가 있네라고 생각하는 저는 10명에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1: 네.
2: 아주 저는 중요한 시기에 김민석 대표가 적절치 못한 발언을 저는 했다고 보는 거죠.
0: 또 하나가 위장 전입 얘기도 나오는데
1: 그건 인정을 했어요.
0: 했죠. 네. 완전히
1: 자녀들 위장 전입.
0: 예, 예. 죄송하다, 송구하다 말을 했는데 위장 전입은 뭐 누구에게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위장 전입이 법 위반이거든요.
2: 예.
0: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또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위장 전입은 어쨌든 좀 이슈가 되다가 다른 이슈에 덮여서. 가라는 경향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법 위반과 연관될 수 있어서 이것도 저는 야당에서 계속 공세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됐던 거는 청문회 때 모레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글쎄 불법 청탁은 아니고 위법은 아니라고 검찰이 이제 기소를 유예했긴 했습니다만 혐의는 있다고 인정했던 거였고 또 하나가 과연 이게 정말로 김성원 후보자나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정말로 일반적인 공익 차원의 민원이냐 그렇게 보기엔 너무나 좀 이 어설픈 게 많아요.
2: 예.
0: 양 씨와의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쭉 볼 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첫째 불법 청탁이냐의 문제가 하나의 층위가 있고 두 번째는 설령 불법이 아니라더라도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적정한가의 두 번째 차원이 있고 세 번째는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과연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눈높이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세 가지거든요.
2: 예.
0: 청문회라는 게 불법 여부를 따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청문회가 그 자체만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과연 장관으로서 적격한가를 국민들에게 네.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판단해라 국민들 여러분께서.
2: 네.
0: 그렇다면 과연 이게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여론은 그게 좋게 될까? 뭐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좀 있긴 있습니다.
1: 별로 여론은 네. 좋게 되지 않을 걸라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그냥 일명 강행하겠다는 거죠.
2: 저는 그게 거죠. 정말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저는 그동안에 상당히 김승원 후보자에 좀 쉴드를 치는 입장이었습니다. 애기빨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 가서도. 그런데 점점 걱정되는 게 아까 최창 교수님 말씀대로 법무장관 된다고 나서 이후 까지는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보는 민심이 형성되는 시기 가장 중요한 두 텀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 민심, 설 민심. 이 이야기가 거저 나온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쫙 민심이 형성된 중요한 굽인데 이번에 만약에 김성원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 이제 15일 날 하고 통과가 되면 추석 밥상에 제대로 확실한 메뉴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1: 네.
2: 이후 10월부터 저는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도가 어떻게 갈지
1: 그렇죠.
2: 암담합니다.
1: 그 얘기는 좀 이따 좀 더 하고 네. 지금 이제 김성원 후보자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연일 자료를 공개하고 하는 것 그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걸 또 겨냥해서 뭐 오히려 무슨 뭐 김성원 청문회가 아니라 한동훈 청문회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양상은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그것도 민주당이 조금 과도한 면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땐 정말 뼈 아프죠. 여러 가지 계속 이제 그 녹취를 공개하는 당사자가 지금 한동훈 의원이기 때문에
2: 네.
0: 지금 다른 사람은 그런 걸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다가 거기서 지금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론이 상당 부분 거기에 기인합니다. 한동훈
1: 그렇죠.
0: 의원이 그 공개한 녹취에
1: 아, 그렇죠.
0: 그거에 거기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레임을 좀 바꾸는 거죠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검찰처럼 행동하겠다는 취지의 이 프레임이거든요.
2: 예.
0: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건 그것대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불법 유출이라면 나중에 수사가 됐건 조사가 됐건 뭐 규명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적어도 김성원 후보자 이 청문정국인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슨 불법인 양 얘기하는 건 좀 부적합하다. 특히 이제 이 공개의 문제는 뭐 두 가지죠. 가장 중요한 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게 있고 또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건데 예. 한동훈 의원은 일단 그 당시에 공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장관이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검찰 수사라인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도 안 되고 그 피의 사실 공표에도 해당이 안 되고 다 아는 겁니다. 그건. 근데 뭐 개인정보보호 비밀법은 뭐 별개 문제를 하더라도 그건 이제 유출자에 대한 얘기 나올 수가 있겠죠. 누구냐. 근데 지금 유출자가 공익제보인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판단할 수는 없죠.

0: 적절했는가? 네. 그 후보자의 그 통화 내용이나 그 왔다 갔다 어지럽게 그 왔다 갔다 했던 양 씨와의 통화 이런 것들이 적절했냐를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한 켠에서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과연 이걸 어디서 유추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그 덮어가지고 한동훈 의원이 검찰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맞는 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1: 저는. 뭐 저는 뭐 대체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일단 한동훈 의원 같은 건 이제 법사위 증인 채택 같은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대합니다. 보면 최근 들어서 지금 한동훈이 많이 맹활약을 하는 거 보면 저는 한 후보자 검증의 역할 한 6 정도라고 한다면 나머지 4 정도는 본인 자기 정치를 10분 하고 있겠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증인은 반대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한동훈을 볼 때도 6 정도는 옳고 잘하고 있다라면 4 정도는 한자 제가 교육위를 갸우뚱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워낙 김승훈 후보자에 대한 그 의혹이 많기 때문에 44명이 이제 증인을 국민의힘이 신청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말도 안 되긴 하지만 몇 명 정도는 좀 받아들여주는 게.
2: 근데 한 명도 안 받아들였죠.
1: 예, 제로라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뭐야 이거라고 이런지 좋지 않게 보는 게.
0: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서영교 의원이 네. 서영교 의원이
2: 법사위원장
0: 법사위원 할 때 네. 증인 없이는 안 된다 청문회는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 당시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였어요. 예. 이상민 윤석열 정부 때였으니까. 그런데 예, 예. 이제 와서는 지금은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후보자 자체가 증인이다. 그럼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여야 다 떠나서 뭐 편 드는 거 다 좋은데 그렇습니다. 편 들어 좋아요. 정치적인 편 뭐 일정은 드는 건데 아니 적당히 염치를 보면서 편을 들어야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4월을 기억하는데 이제 와서 후보자가 증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논리인지 그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1: 지금 그게 딱 여야 정치 현주소의 44명이나 증인 신청하는 국민힘도 안심하고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는 민주당도 참 안심하고. 참
0: 맞아요.
1: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똑같죠.
0: 그 당시 국민의힘이 또 그때 증인 채택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 또. 그러니까 지금 44명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44명을 뭘 물어봅니까. 근데 적어도 양신 전 채택해야 된다고 봐요. 설령 불법 청탁이 아니었다라고 그 당시 2024년도 검찰이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를 했는데 양 씨와의 통화가 이렇게 난무하잖아요. 한동훈 의원의 그 공개가 잘못되냐 잘못되지 않냐 또 현실로 존재하는 팩트로 존재하는 예. 걸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1: 예.
0: 그럼 양 씨한테 물어봐야죠. 어떤 관계였냐 뭐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이 공익이 단순 공익 정말 민원이냐 아니면 정말 사익에 기반한 사적인 거냐를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거기 핵심 기준이 뭐예요. 양 씨의 관계잖아요.
1: 예.
0: 관계라는 게 뭐 다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양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많이 하는데 청문 전국에서 온 국민의 관심사잖아요 지금 현실. 예. 근데 청문이라는 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듣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뺀다?
2: 언제부턴가 증인 없는 청문회가 일종의 뉴노말이 돼버렸어요.
0: 글쎄요, 글쎄요.
1: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확실히 김 후보자는 통과시킨다라고 확정했는데 저는 걱정이 통과된 이후입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3.1%까지 떨어진 결과가 나왔는데 이후가 저는 더 걱정되는 겁니다. 지금.
0: 맞는 말씀이에요. 네. 저도 그래요. 장관은 뭐 될 게 거의 99.9%인데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장관 예. 될 거다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대통령의 이 지지율과 어떻게 연관될 것인가 예. 참 걱정스럽다 정말.
2: 자, 1시 30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임초희 씨.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 복정에서 탄천 일교까지 사고 여파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지금 30분 가까이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인데요. 동호대교 부근과 반포대교 부근에서 모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는 한남대교에서 난지 나들목까지 주춤합니다. 반대 구리 방향은 난지 나들목에서 밀리고요. 이후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답답합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에서 밀리고요. 그리고 서종에서 화도까지 긴 구간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진천에서 대소 쪽으로도 길게 정체고요. 이후 음성휴게소에서 일죽 그리고 남이천 나들목에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3: 몇 마디 소개를 하겠습니다.
2: 해도 됩니다.
3: 아까 이제 전반부에 나왔던 말씀인데 김민석 대표의 보면 볼수록 그 잘된 인사. 그건 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서영교 의원 후보자 곧 증인이다. 이것도 그렇고요. 참으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발언을 많이 쏟아냈어요. 그 개헌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되어 있다는 말 프랑스에서 한 말이긴 합니다만 그 말하고 또 하나가 어젠가 그저께 X에 올린 글인데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겨집을 초래해서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한다. 그리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필히 경계해야 한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얘기 같아요.
2: 예, 예.
3: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이었다 생각해서 이 말 자체가 원론처럼 맞죠. 그리고 최근에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과도하게 이제 과잉으로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발언들도 그런 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통령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또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금 심중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었다고
2: 그렇죠.
3: 생각합니다.
2: 예. 네. 최진 원장 핫한 한마디.
4: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그제 페이스북에 올린 말 같은데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다.
2: 지금
3: 그 같이 다 있는데.
2: 최 교수가 연급한
4: 그게 말하면 이제 개혁파를 공격하는 게 이제 가장 위험하고 뼈아프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 이제 방금 말씀. 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라든지 그다음 이제 조국 뭐 최근 들어서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뭐 합당 문제 비판하고 김어준 씨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친명 친청계 갈등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다. 이 부분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또 다른 고백이라고 봅니다.
2: 네. 말씀하세요. 네.
3: 친명 친청의 갈등을 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하게 세력과 세력 간의 어떤 공천을 둘러싼 갈등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더욱더 이 상황이 심해집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지지율이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지율이 그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낮으니까 추미애 지사가 직격을 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뭐 우회적으로도 얘기 안 했던데 이쯤 되면은 그야말로 이쯤 되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처럼 이쯤 되면은 이게 뭐 대통령의 권력을 여권 내에서도 서로 이 진영 내 작은 진영이 나눠진 건데 거의 인정하지 않는 쪽까지 해석될 정도로 말이죠. 약간 이건 관리되지 않으면은 권력 자체가 내부에서 붕괴할 수 있다는 붕괴라는 게 무슨 다른 의미의 붕괴가 아니라 점유 지지율이 하라고 이어질 수가 있죠. 점유 이렇게. 아마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생각을 드러낸 것 같, 나타냈다. 이 발언이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4: 네.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는 조국 원장이죠. 참 이 어려운 힘든 시기에 대통령이 막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참 그 누가 했던 김용남 의원이 했던 말이 좀 기억이 나요. 질린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질린다 정말. 이 조국 원장이 한번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더니 그다음에는 이제 또 김민석을 물고 늘어지라고 내가 언제 지분 요구했냐라고 막 계속 얘기하고 구조적인 건 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소수 길을 간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번에 왜 이혜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수석 그러면 청와대로 AI 수석으로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모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조국 원장이 지분을 요구하고 압박해서 뭔가 자기 조국혁신당의 파이 권력을 확장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건 세상에 다 아는 일인데 본인만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분 언제 요구한다라고 계속 지금 흔들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2: 네.
4: 거기다 또 추미애 경기도지사까지 공격하지 않습니까? 중수청장 왜 검찰 출신을 했냐라고 흔드는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 생각에 코아가 코아를 공격하면 거기에 질려서 중도층이 도망가기 때문에 지지도가 뚝뚝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걱정이 됩니다. 많이.
2: 언론에 지금 나오기는 추석 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 같은 걸 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4: 예.
2: 그런 기자회견은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3: 있다고 봐요.
2: 그 기자회견이 근데 뭐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기자회견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해요.
4: 맞습니다.
3: 당연히.
2: 그렇죠?
3: 당연합니다.
2: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3: 저는 그 개헌에 대해서
2: 연임 안 한다.
3: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거 굳이 왜 얘기하느냐 그렇게 예. 말씀했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계속 이렇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얘기할 못할 이유가 없어요.
2: 그렇죠.
3: 연임 중임 안 한다 나는. 설령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128조 2항이 개헌되거나 부칙에서 효력이 없다고 하는 걸 뺀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중임이나 뭐 임기 변경 때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을 빼더라도 난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취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예. 좀 보고 공소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 취소도 공소 취소를 난 안 한다면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공소 취소하는 게 아니니까 단지 저는 그 말을 이렇게 가름했으면 좋겠어요. 그 조작기소특검법에 있는 그 내용. 그 공소 취소에 관련된 거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특검이 그걸 빼자 그걸 빼자란 말을 뭐 대통령이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어떻게든 그 의견을 얘기하면 돼요. 저 잘못 얘기하면 또 국회 개입한다 뭐 당무 개입한다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조항이 굳이 필요할지 모르겠다라는 이렇게 해서 아 대통령이 적어도 그 조작기소 특검법 또는 공소 취소를 지휘하거나 특히 이제 또 만약에 김성원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장관을 하여금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2: 예, 예.
3: 그래서 가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민생, 경제 이런 건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기본에 깔린 인프라적인 기본 부정적 요인이 바로 그거거든요. 개헌 연임 문제 본인의 공소 취소 문제 이 두 가지가 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예. 우려하고 예. 오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걸 밝혀줘야 된다. 그러면 확실히 지지로 올 겁니다만. 근데 그렇지 않다면 또 애매한 얘기하고 언론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면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4: 예. 저는 방금 최상 교수님 말씀에 동의한 듯 더 다른 데 뭐냐면 어떤 형태로 대통령 얘기를 이번 기자회견 할 경우는 저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임기 중 개헌 불가 얘기하더라도 그럼 국민님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2: 안 하죠.
4: 안 합니다. 틀림없이 무슨 말인가를 꼬투리를 잡고 치고 들어갈 거고 또 하나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임기 중 재판 받겠다는 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그렇죠?
3: 그건
2: 임기 후 재판 받겠다.
3: 임기 후 재판.
4: 아니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다 들어보세요. 임기 도중에 임기 중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지금 하라는 요구가 새롭게 좀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 논란의 여지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이쯤에 추석 전에 할까? 그다음에 뭐 용인 김수호 문제 있고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도 좀 문제 있는 분들 많잖아요. 뭐라고 할 말이 있을지 기자회견에서.
3: 아,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네. 지금 기자회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는 국면이라서 이게 그야말로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갤럽도 30%대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무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아무 말씀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확인해야 돼요. 이 국면에서. 근데
2: 아니 당장 용해인 후보자 사퇴한 것 좀 인사를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 건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죠.
3: 있죠. 네.
4: 사과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2: 많이 사과해야죠.
3: 그러니까 지금
2: 아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겠습니까? 아,
3: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라면 그 근처에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4: 저는 당장
3: 인정하고 다 사과해라.
2: 예.
3: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저는 김성호 후보자 자신 사퇴 시켜라.
2: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뚝뚝 떨어진 원인은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라 다 대통령 때문이에요.
3: 그래요. 본인 그 리스크
2: 본인이,
3: 때문에.
2: 본인이 달라지지 않으면 지지도는 반등 못 시켜요.
3: 저도
2: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려면 제가 이제 달라집니다. 이미 달라졌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다 이거예요.
4: 아, 저는 그게 조금 다르게 이미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여러 번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사과할 일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로 사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을 지금부터라고 왜 못합니까? 국무회의도 모아서 이번에 자 청소년 정책 정지 어떻게 돼갑니까? 계속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한꺼번에 국민 모아놓고 기자들 질문하고 하는 기자회견을 또 한다? 야, 제가
3: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4: 사과를 하더라도 별로 그 뭐
3: 아니 지금 이 지지율 회복이 말이죠 부동산 네. 정책 몇 개 세제 바꾸고 네. 경제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지율
4: 네, 저도 그렇습니다.
3: 지금 아주
4: 동의합니다.
3: 심각한 정치적인 쟁점 때문에 지지율 하락하는 게 더 크거든요.
4: 예.
3: 그게 나타나잖아요. 물론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적 요인 이제 부동산이 1위긴 2위예요. 그런데
4: 예.
3: 그다음에 바로 2위가 이제 그 전에 없다가 3위 정도 인사가 있었는데 이제 2위로 올라왔다고요. 대체로 이제 인사 문제가 그게 예. 청문 정국이란 말이죠.
4: 예.
3: 그런 문제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든 야든 다 인정해야 된다. 뭐 저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 이재명 대통령만 떠오르는 게 특히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사법적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그게 개헌 예. 문제와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와 연결돼 있다고. 그게 조작해서 특검과 연결돼 있던 것이고 그다음에 거의 플러스 더해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핫한 말을 꼽은 거. 과도하게 개혁을 하는 거 과잉개혁. 그게 검찰개혁 계속 너무 밀고 나요.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한 거예요. 이재명.
2: 그렇죠.
3: 그건 전 잘한 거라고 봐요. 잘한 거라고 보는데 그런 공수처 문제나 본인의 임기 관련된 문제. 이게 네. 다 본인의 문제고 대통령 스스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면 돼요. 그럼 전 100% 지지로 오를 겁니다.
2: 그러니까요.
4: 네.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네.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로 사과할 것, 그다음에 해명할 것, 앞으로 뭐 하겠다고 설명할 것보다 훨씬 더 비판을 받을 만한 것들, 의혹을 제기당할 것들,
3: 뭐
4: 논란이 될 것들이 더 많을 것 같기 때문에.
3: 그게 공수처 임기 아닌가? 그 지금 제가
4: 모르겠습니다. 예,
3: 두 개를 빼놓고 아무리 경제 얘기하고 물가 얘기하고 호르무즈 파병 얘기하고 그런들 그게 덮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두 개까지 정지 작업이 되면 다른 거는 조금씩만 건드려도 팍팍 올라요. 상승 작업이 이렇게 수가 있는데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거나 예. 얼버무리거나 원론 쪽으로 애매한다? 그러면 일반 중도층의 민심.
4: 그러니까 원래 건. 통상적으로 저는 이제 항상 기자회견을 하고 고비기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2: 걱정이 많아서
4: 종합적으로
2: 그래요.
4: 볼 때는
2: 걱정이 많아서.
4: 예, 걱정됩니다.
2: 걱정이 솔직히. 많을수록 근데 해야 되고.
3: 전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고요.
2: 전공법으로 가야 되고 지금 그 최 교수께서 뭐 두 가지 그런데 연임 생각은 전혀 없는 게 저는
3: 제가 봐도 맞다고 봐요. 맞는데 그렇게 자꾸 공격을 하니까.
2: 그거는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다고 보고 핵심은 결국 공소 취소에 그래요. 대한 의지를 자기 스스로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3: 그거
2: 이 국면 돌파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3: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2: 지금 뭐 김민석 대표도 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조작 기소 이미 확실시 되면 공소 취소가 당연하다 이런 말 했잖아요.
3: 네, 맞죠.
2: 그런데 그게 조작 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이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을 조작기소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부에서 유죄로 확정돼야 조작기소 이미 확실해지 되는 거거든요.
3: 그렇죠. 그렇죠.
2: 그게 몇 년 걸리는데.
3: 시간이 꽤 걸리죠. 네.
2: 그 후에서야 공소취소한다. 도대체 저는 이건 논리적으로도 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걸 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아마 진짜 편법은 이런 걸 거예요. 법무부가 지금 검찰의 그동안의 잘못을 들여다본다는 위원회 이런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3: 네.
2: 거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건 조작기소다 해버리고 공소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거의 정권 무너지는
3: 정도. 그건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2: 그러니까요.
3: 여당이 야당이 그걸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를 장관으로 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로 지금 야당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2: 맞아요.
3: 김승원 후보자가 워낙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였고 공동대표였고 또 공소취소를 평소에 많이 주장한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대통령이 확실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시시키면 되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
2: 그런데 의지를 아직 안 버리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지금.
3: 그래서 문제인 예. 거예요.
4: 그렇게 하면 저는 지지 못해요. 항상 결이 다른 게 저는 과거에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뭔가 민생 정책을 막 대통령이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개헌 문제나 공소취소 문제는 그게 부각이 안 됩니다. 지지율이 높고 치고 나가면. 근데 이게 대통령이 자꾸 정치 논란에 휘말리고.
3: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4: 그러면 다시 이제 저 국민의힘에서는 개헌 문제나 공소취소 문제 어떻게 할까 물고 늘어지거든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아직까지 지금 대통령이 정치 이슈에 휘말려 있지 민생 제대로 몰두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정치적인 이슈가 떠오른 거야.
3: 아니, 저는 이거, 아니 그 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좀 이게 관점이 다른데.
4: 그 점 좀 관점이
3: 약간
4: 다른
3: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예. 어느 게 독립 변수나 종속 변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 뭐 독립이나 종속이나 서로 변수가 상승 작용을 일으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메가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민생 문제가 많이 있죠. 그걸 차근차근 한다고 쳐요. 지금 야당은 어떻게든 뭔가를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잘해도 꼬투리 잡으려 하는데.
4: 그게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요.
3: 그걸 가지고 그 공소취소 문제 계속 제기할 텐데 그 특히 김승호 후보자가 장관이 만약에 된다고 쳐요.
4: 네.
3: 장관 임명되면은 잠깐은 조용하겠지만 공소취소 문제가 또 제기될 거라고.
4: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일 다른 게. 그럼 보십시오.
3: 어떻게 한다고 해요?
4: 이번에 기자회견 대통령이 해서 개헌 문제하고 본인의 공소취소 문제 확실히.

0: 클리어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1: 네.
0: 아주 국민들이 의혹해서 하고 그럼 지도 반등하고 국민의힘이 공격을 그럼 멈추거나 완화됩니까?
2: 완화 안 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0: 그거는 지지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2: 천만에. 국민의힘이 그 공격을 더하겠죠. 네. 그럼 더 이상 지지도에 그 영향을 안 줘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 떨어져요. 그때는 이제 이미 국민들이 다 알아요. 중도층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 이재명 대통령 다 입장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니들 또 그래? 그럼 그때 이제 이 지지가 이리로 온다니까요.
0: 아니 그러면
2: 저하고 완전 생각이 다른 측면에.
0: 아니 대통령 지지도를 이제 어느덧 꺾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 반등
0: 그러니까 지금 안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개헌이고 공소시효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2: 아니
0: 내부 여권 분열이었고 부동산 민심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쭉 지금 10주째 떨어졌다고 했지 개헌 문제나 공소 문제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2: 현재요.
0: 예.
2: 그게 지금 개헌 공소시효 이런 문제가 등장하지 않아요. 부동산 인사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0: 예.
2: 이 전국에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곤혹스러운 부분이 그 두 분이에요.
1: 아니, 그리고
2: 그걸 해결해 나가야 돼요.
0: 저는
1: 최준 원장 지금
0: 저는 개헌하고 공소시효 문제는 국민의힘이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라고 보는 거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해소된다고 그래서
2: 저 너무 생각이 다르네요.
0: 이게 해소된다고 그래서 절대 대통령 지지도를 반등 안 한다니까요.
1: 아니 그러니까 그
0: 두고 보십시오. 장담합니다.
1: 최준 원장은 이제 부동산하고 내부 갈등을 앞에 얘기하셨잖아요.
0: 예.
1: 그죠? 이것도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 맞아요.
0: 아,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보는
1: 맞습니다.
0: 거예요.
1: 맞는데 네. 이거는 부동산을 당장 해결할 수 없고
0: 예.
1: 내부 갈등을 당장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또 한
1: 아까도 번만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뭐 추미애 의원 아니 저 지사가 공격하고 조국 전 대표가 공격하고 하는 게 단 탈화침이 없어지겠습니까?
0: 네, 그렇죠.
1: 계속
0: 네.
1: 내부 갈등이 이어진다고요. 네, 그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도 맞받아 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강경파가 오히려 개혁을 막는다. 서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2: 그러려면은 대통령의 권력이 아직 초기잖아요. 초반이라고요. 지금 2년 초반이에요, 지금.
0: 네.
2: 마치 집권 말기처럼 막 느껴질 정도인데
1: 예.
2: 그러려면 말이죠. 그 추미애 지사도 보통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0: 예.
2: 그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그건 거의 비난 비방이에요.
0: 그렇죠. 예, 예, 예, 예.
2: 무슨 뭐 윤석열 때 비교라고 이러잖아요.
0: 예.
2: 그렇다면 이거는 그 내부에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 권력으로 제어가 안 될 정도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추미애 경기지사가 얘기할 때.
1: 예.
2: 그렇다면 이건 지지율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지율 어떻게 높이냐. 부동산 민생 하루치만 안 높여져요. 결국은요 가장 굵직한 걸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중도층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가 있구나 하면 올라가요. 올라가면 예. 추미애 지사 이런 얘기 못해. 절대 못합니다. 제가 자꾸 지지율 얘기하는 게 결국 정치의 동력은 지지율입니다.
0: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부분 동의하면서 한 번만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기자회견 때 이를테면 개헌 문제나 공소시효 문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클리어하게 대통령이 명쾌하게 말씀해도 그 위에 상황은 지지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2: 나는 지지율이 변한다. 고개 저하고 완전 차이.
0: 예. 예, 그래.
1: 크게 변하지는
2: 그렇죠.
1: 않죠.
0: 한 번만. 예,
2: 추세가
0: 그렇습니다.
2: 바뀐다고 이제. 지금 하락 추세가 있잖아요.
0: 예.
2: 반대 모멘텀이 보인다. 모멘텀.
0: 예.
2: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1: 그러니까.
2: 우리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수학에서.
0: 예.
2: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할 때 최소한의 민주주의인지
0: 그게
2: 해소가
0: 저는,
2: 안 되면
0: 예, 그게
2: 다른 건 아무리 해야 소용이 없다. 사상 구각에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
0: 바로 그게 모멘텀이라고 하세요. 그게 저는 이제 말씀드린 코아의 탄압 내부 단결이라고 보는 거고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거고 중도층 끌어당기는 거라고 보는 거죠.
2: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뭐 요인이 그러니까 있어야 중도층도 오고 코아가 단결할 거 아니에요.
1: 내부 단결을 예. 어떻게
0: 하려고 하냐고요. 쉽지
1: 있는?
0: 않다는 거죠. 예, 쉽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개헌하고 말하자 공소시효 문제만 얘기하면 그냥 바로 지지율 반등하고 모멘텀
2: 그렇다는
0: 되는 겁니까?
2: 아니고 그게 최소한의 네. 모멘텀의 반등에 단초화돼야 된다.
0: 예.
2: 그게 안 되면
1: 그걸 해놓고
2: 다른 게 전부 얽혀도 거기 불안한 예. 우리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말이죠.
1: 그러니까 그걸 해놓고
2: 안 되잖아요.
1: 그걸 해놓고 뭐 메가 프로젝트도 열심히 챙기고
2: 경제
1: 부동산 계속
2: 세제.
1: 챙기고
2: 그 올라가요.
1: 그렇게 해야죠.
2: 운동 근육 부듯이
0: 중요한 거고 정치적인 이슈만 것만은 분명한데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고 하락하고 하는 결정적인 핵심적인 요인은
2: 뭔가
0: 아니라니까요.
2: 기초가 다져져야 될 거 아니냐고요. 파운데이션이.
0: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것 같거든요. 기자회견을 할 것
1: 예,
0: 같아요.
1: 예.
0: 회견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 아마 이번에는 대통령이 상당히 진전된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2: 그렇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0: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2: 제가 아니,
0: 그럼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1: 그래야 한다고
2: 그렇게 봅니다. 예.
0: 저는 별로 안 나아질 것 같아요.
1: 그래요? 확실히 예.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기자회견이라면
2: 그 의미가 없는
1: 안 하지만 못할 것이다. 예. 그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촉구하는 거고
2: 전제 조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국민들이 확실하게 아예 믿을 신뢰가 갈 정도의 분명한 워딩. 예. 그걸 원하는
0: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명창 갈등 계속되고 불불하고 조국 그다음에 뭐 이제 추미애 딴 얘기하고 계속 코하고 공격하는 현상이 생기고 부동산이나 세제 개편은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고 하면 아무리 대통령 클리어한 그러니까 말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2: 그런 기초를 이제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하면서 지금 예. 얘기했던 조국 갈등 조국과의 갈등 혁신당과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거를 관리 나가야죠. 그때부터 이제 하루아침 다 됩니까? 그거 했다고? 네. 그건 아니고 그걸 딱 다져놓으면은 비교적 쉽다 이런 일 다른 것들은. 근데 네. 이 두 가지를 안 해놓으면은 네. 다른 것도 조금 완화되고 좀 나아진들 한들 이게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논란이 또 제기될 수 있다.
1: 네.
2: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1: 예. 자칫하면 20%대 지지율로 하락해서 그냥 쭉 4년 갈 수도 있어요.
2: 이 태도가 안 바뀌고 그 애티튜드가 안 바뀌고
0: 설마 암담합니다. 네. 예, 어떻게
2: 방법은 눈에 보여요. 저는 그 두 가지예요. 결국은 그 아킬레스건이.
0: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모든 대통령들이 다 초반에 뚝 떨어지는 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그 광우병 사태도 그렇고 다 김대중 대통령으로 다 한 1년 반 차 집권 2년 차 들어가면 다 지지도가 뚝 떨어졌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약으로 알고 본인 이제 황골 탈퇴하면 이제 그렇죠. 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1: 예, 예.
0: 얼마나 절박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용인 이렇게 시간 끄는 거 보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말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나라는 부분에 제가 퀘스천마크를 들렸어요.
2: 그런 우려는 저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보름이나 보름씩이나 끌어온
0: 어떻게
2: 건데.
0: 보름을 어떻게 끌어오고 지금 김수근 문제 절대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2: 아니죠. 그 옆에서 보면 예. 보이는데 그 내부 권력은 안 보이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용인 후보자 14일이나 끌으면 참으로 이해가 안 가죠.
0: 그리고 대통령 전략 하는 게 버티기하고 내려놓기 있는데 되게 버티기를 하거든요. 왜 버티냐면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린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빨리 밀려버려야 대통령 운실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1: 아까 최진 원장이 역대 대통령 다 1년 반쯤 되면 뚝 떨어졌다가 환골 탈퇴해서 다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0: 예.
1: 거기서 핵심이 환골 탈퇴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환골 탈퇴할 때라고요.
0: 예.
1: 환골 탈퇴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된다고요.
0: 네.
1: 맞잖아요.
0: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하면은 개헌
2: 아니 다는 아니고 예. 다라고 주저한 적 없고 저는 그게 예. 모멘텀과 반대의 기초를 다지는
1: 자,
2: 거다.
1: 아무튼
0: 이런 정책이나 민생에 좀 더 확실히 국민들이 팍 피비 와닿을 수 있는 거 이를테면 메가 프로젝트 버금가는 민생 정책을 제시해 주는
2: 게 알겠습니다.
0: 이게 중선층 움직이지 이 두 가지 정치적인 얘기하면 정치권 사람들만 아직 중도층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 아니, 최준 원장 너무 좋은 얘기 하셨어요. 메가 프로젝트 이상가는 뭘 내놓을 게 있으면 당연히 내놔야죠. 당연히 내놔야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보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0: 아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2030이라는 중소 자영업자들 정책을 모아서 말이죠. 그 파트별로 자 이게 세계 우선순위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왜 파트별로 계속 연달아 발표 못합니까?
1: 아니
0: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1: 집권하고 초반부 한 1년 내내 그걸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으니까 못 내놓는 거죠.
2: 그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1: 자 우선 않다고. 부동산에서는 정책 기조를 확실히 바꾸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환골탈태거든요. 네, 네. 아직 그 조짐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한번 지켜볼게요. 네. 자 오늘 직진본동 직설학원 여기까지입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어요.
2: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들으시고 저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로 아주 선선합니다. 중부지방은 대부분 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낮에 활동하기 좋은 상황인데요. 현재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이 경남 양산으로 32.3도까지 올랐고 포항도 30도를 넘겼습니다. 대구나 김해, 경주도 30도대. 이렇게 오늘은 남부와 제주 중심으로 30도까지 기온이 오른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4도로 선선하겠고요. 강릉이 25도. 또 세종과 대전은 각각 27, 28도 예상됩니다. 광주와 대구는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도 낮 기온은 남부지방 중심으로 30도 안팎을 기록하겠고 중부지방은 내일 서울 27도 등으로 대부분 오늘보단 높겠지만 활동에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10도에서 15도가량 벌어지면서 환절기 옷차림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낮까지는 수도권 충남 북서부 또 늦은 오후까지 강원과 제주 산지에 곳에 따라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대부분 가끔 구름 많고 수도권과 강원은 오후까지 좀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대기질은 무난합니다. 다만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는 자외선 지수가 높거나 매우 높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비서방 신흥 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회원국 정상들이 중동 지역에서 분쟁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현지 시각 12일 뉴델리에서 열린 제18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최대한으로 자제하고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강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약속을 깨고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다른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에 이어 아시오광산과 조선인 1,000명가량이 건설에 동원된 구로베댐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초기 단계인 세계유산 잠정 일람표 후보자산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AI 기업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가 AI의 오용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모데이 CEO는 현재 시각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AI의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지난 몇 달간 저는 위험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개입 없이도 AI 모델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AI의 발전 속도가 인간의 이해와 통제 능력을 압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창동 감독과 배우, 제작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영화의 다양성이 더 넓어지고 좋은 작품들이 세계 관객들과 많이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뇌출혈 발병 후 회복 중에 회사의 요구로 복직했다가 숨진 근로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숨진 근로자 A씨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과로를 호소하다 뇌출혈이 발병에 입원했다 회사 요구에 따라 다시 출근한 뒤 증상이 악화돼 치료 중 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젯밤 10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고 영동대교에서 청담동 방향으로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이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전선 낙동강역에서 화물열차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복구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경전선 일부 열차의 운행이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20대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20대 취업자는 월평균 327만 9천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9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20대 취업자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하다 이후엔 2023년 9만 1천 명, 2024년 10만 1천 명, 지난해 17만 7천 명으로 해마다 감소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방거점국립대와 지방국립대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최근 수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학들의 지원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거점국립대 9곳의 수시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5.2%, 지방국립대 12곳은 12.6% 증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강원과 제주에는 늦은 오후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구름 낀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위 내시경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일단

난 고민합니다. 제균 치료를 해야 할까? 안 해도 되는 걸까? 한다고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치료 후에 또 생길 수 있다는데 괜히 고생만 하는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들죠. 특히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말에 고민이 더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위암 그리고 제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지방 간의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5월의 종로에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장에 기생하는 세균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인데요. 그럼 제균 치료를 해야 하는 건가 안 해도 되나 고민하게 되죠. 제균 치료 과정이 고약하기도 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 회장이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김병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장에 기생하는 세균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흔히 검사를 해서 이제 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면 우리가 별도의 치료를 하지 않는 한은 이제 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보고 이제 검사를 하는 선생님이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예 이제 조직 검사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
0: 위장 어느 위치에 생기는 건가요?
1: 보통은 이제 헬리코박터가 위에 아랫부분 전정부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처음 감염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염증을 일으키면서 위에 자기들이 살기 좀 어려워지니까 점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위 전체에 다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0: 이게 아주 흔하지 않나요? 그래도 좀 줄고 있다는 말도 하던데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경로로 전염이 되는지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위생 상태가 좋아지고 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회에서 5년 간격으로 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혈액으로 이렇게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는지 보는 그런 검사를 이제 혈청 검사라고 하는데요. 그걸 몇 번 했는데. 우리나라 성인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던 1990년대 후반에는 한 70% 성인의 한 70%가 감염이 돼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이제 2018년도 연구였었는데 그때 해보니까 지금 한 50% 미만으로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0: 위 내시경 검진에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도 자체로 증상은 전혀 없는 거죠?
1: 네, 대부분은 단순히 이제 위염을 일으키는 단계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헬리코박터가 위염만 일으키는 건 아니고 이제 위궤양, 십이장 궤양 같은 소화성 궤양도 일으키고요. 또 말트린 부종이라는 그런 질환도 일으키고 또 이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위염 같은 것도 유발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감염에 의해서 다른 2차적으로 질환이 생길 때는 그런 때는 이제 뭐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거나 이런 다른 증상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그럼 검진에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하나요?
1: 예, 보통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조직 검사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진단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시경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까 말씀드린 혈청 검사, 혈액을 뽑아서 하거나 또 이제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후하고 부는 이제 요소호기 검사라는 검사가 있는데 내시경을 하지 않고도 진단하는 방법은 몇 가지 또 있습니다.
0: 이 헬리코박터균이 발암물질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긴장하기도 하는데요. 암의 위험인자인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헬리코박터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암 발생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폐암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흡연과 같이 위험에서는 이 헬리코박터 감염이 가장 위험한 그런 원인 인자가 된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0: 네.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에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1: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위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이 헬리코박터 감염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그럼 헬리코박터균에 독성이 있는 건가요?
1: 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 중국이라든가 또 일본, 또 몽골 이런 쪽들이 이 헬리코박터 균 감염자 수가 많고 이런 네. 나라에서 위험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저쪽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헬리코박터 균 감염이 많은데 그런 쪽은 검사를 해보니까 네. 위험이 별로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헬리코박터 균 중에서 이 독성인자라는 게 있어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헬리코박터가 이 동아시아 쪽에 많고 네. 그래서 이쪽에는 위암이 많고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독성인자가 없는 헬리코박터여서 네.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위암과 관련이 있다면 제균 치료를 하면 위암 발생률이 떨어진다고 봐도 될까요?
1: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이 되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위험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점점 진행이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치료를 하더라도 거꾸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국립암센터에서 주도를 한 연구가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 이제 기존의 위암으로 내시경 치료를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을 연구를 해보면은 네. 굉장히 저기 위암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는 확인이 돼 있지만 일반인들에서도 이 헬리코박터를 치료를 했을 때 완전히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아직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저희 학회가 주도를 해서 이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지나면 예, 그때쯤이면은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위암의 고위험이라고 얘기하는 위암 내시경 치료받은 다음 또 위암 가중력이 있는 경우는 떨어뜨리는 것으로 봐서 일반인에서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효과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사실 제균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어떤가요?
1: 맞습니다.
0: 제균 치료는 필수일까요?
1: 일단은 헬리코박터 균 감염이 이제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헬리코박터 균에 의해서 생기는 소화성 궤양, 그다음에 말트림 부종, 또 이제 위암을 내시경 치료를 하고 나면은 그런 때는 분명히 이런 질환이 재발하거나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하도록 여러 가지 진료 지침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경향 특히 이제 2016년 한 10여 년 전에 일본 교토에 전 세계에 많은 이 헬리코박터를 연구하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때 결론을 내린 것이 이 헬리코박터 균 감염에 생기는 위험이 분명히 감염 질환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 질환은 그 원인이 되는 균이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 것처럼 이 헬리코박터 감염도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이 되면은 치료를 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좋은 건데요. 그런데 치료 과정이 고약하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세균이니까 결국은 세균을 치료를 하려면은 항생제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항생제만 가지고 했을 때는 잘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하고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같이 병합해서 한 세 가지 이상의 약을 써야 되니까 일단 약을 먹는 게 여러 가지니까 좀 힘들죠.
0: 그렇겠네요.
1: 네, 거기에다가 이때 사용하는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입에 쓴맛이 난다던가 메스꺼리고 토할 것 같고 또 몸이 축 늘어지고 이런 항생제 종류에 따라서 항생제의 부작용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걸 복용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지요.
0: 그렇군요. 또 치료가 한 번에 잘 되면 좋을 텐데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또 제균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헬리코박터 치료를 할 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약제들이 대부분 한 70% 80% 내외 성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100%를 보이는 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제균 치료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2차, 3차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균에는 이런 항생제가 잘 듣더라 하는 것을 이제 경험적 치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경험적 치료에 한계가 꽤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이 헬리코박터균이 어떤 항생제의 내성이 있고 감수성, 치료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좀 치료를 하자 하는 쪽으로 이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0: 네. 내성 말씀하셨는데요. 치료제 사용에서 개인차가 있는 건가요?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에 대한 걱정도 되고 내성에 신경이 쓰이거든요.
1: 네. 그러니까 그 환자분이 감염된 그 헬리코박터균 자체가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균에 감염이 되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뭐 폐렴이라든가 다른 질환을 치료할 때 이렇게 항생제를 쓰는데 본인이 복용한 항생제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헬리코박터가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그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경우는 그만큼 치료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0: 그럼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생제 내성을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복잡한가요?
1: 원칙적으로 이 세균에서 항생제 내성을 검사를 하려면은 배양 검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헬리코박터균이 잘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연구 목적이나 이런 때도 해보면은 헬리코박터 실제 감염이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됐는데 배양에 성공하는 경우는 한 70% 80%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모든 분들에서 항생제의 내성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이제 이 분자 생물학적인 방법들이 좀 발전을 하면서 세균 배양을 하지 않고 일부 항생제에 대해서는 이런 그 분자 생물학적인 기법, 우리가 PCR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런 방법을 써서 어떤 항생제에 대해서는 내성이 있더라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0: 네. 그럼 헬리코박터균 맞춤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관련한 연구도 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적 치료만 하다 보니까 이 경험 치료가 갈수록 또 제균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을 했던 연구는 이런 맞춤 치료를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배양 검사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PCR 같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미리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제균 성공률이 훨씬 높아질 거라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검사를 제가 주도를 해서 했었는데 이런 검사법을 통하면은 제균 성공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항생제 내성 검사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쉽게도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양 검사가 성공률이 아주 높지 않고 또 이제 다른 그 PCR이라든가 이런 검사법들이 모든 항생제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검사를 모든 분들이 다 모든 항생제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래도 이런 검사를 하려면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런가 하면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제균 치료를 하고 치료 결과를 알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나요? 헬리코박터균 검사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위 내시경을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1: 네, 일반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은 위에 이렇게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도 있고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균 치료가 성공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시경을 하는 방법은 조금 부정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요소 호기 검사, 그러니까 빨대에다 후 하고 불고 이제 어떤 약을 먹고 다시 한번 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법이 제균 치료에 성공했는지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이거든요.
0: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는 요소호기 검사가 이제 헬리코박터균을 확인하는 건데요. 그럼 위 내시경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 감

0: 암염을 확인할 수 있고 제균 치료를 받은 후에 결과를 알기 위해서 위 내시경과 함께 요소 호기 검사가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내시경 검사는 이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0: 그렇죠. 제균 치료를 좀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서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1: 네네, 맞습니다. 이것은 그 세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균을 치료하려면은 항생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기초 상식인데,
0: 네.
1: 여기에 맞춰서 또 아까 말씀드린 위산 분비 억제제라는 약을 같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이런 약제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위에서 막 증식을 하려고 이렇게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때가 되거든요.
0: 네.
1: 그때 이제 항생제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 균들이 다 치료가 되는 거죠.
0: 네.
1: 단순히 항생제만 대충 쓴다고 해서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맞춰서 해야지 자연적으로 일단 헬리코박터가 위에 감염이 되면 자연적으로 저절로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0: 지금 뭐 대한상부 위장관 헬리코박터 학회 회장직도 맡고 계시잖아요. 학회에서
1: 네.
0: 현재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관련해서 집중하는 일이 있나요?
1: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꾸준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대한상부 위장관 헬리코박터 학회에서 연구를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아까 말씀드린 항생제 내성. 결국은 세균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생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항생제 내성균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생제 내성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0: 네.
1: 연구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주도를 해서 했던 이 맞춤 치료. 그러니까 어떤 항생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맞는지 개개인에 따라서 맞추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학회가 주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위궤양과 같은 위장 질환은 물론이고 위암 위험을 방지하는 면에서도 위 내시경은 중요하고 또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1: 예, 우선은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현재 위암이 4위, 5위 정도에 해당하는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암 건강, 암 검진 사업을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하시도록 추천드리고 있는데
0: 네.
1: 이거 빠뜨리지 말고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0: 네.
1: 또 다른 것은 이제 아무래도 개인 위생에 많이 신경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위생 그러니까 뭐 사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헬리코박터균이 많이 퍼지게 된 이유는 사실 과거에는 이제 우물 뭐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대부분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것들은 많지 않고 이제 기타 개인 위생 이제 뭐 음식을 너무 이렇게 좀 그 찌개를 같이 떠먹는다든가
0: 네.
1: 술잔을 돌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문화가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0: 네.
1: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전히 감염된 걸 알면서도 제균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1: 네. 헬리코박터 감염을 치료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 인구에서 이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낮아지면 분명히 위암 발생률도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이 소화기 전문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본인한테 가장 맞는 헬리코박터 검사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확인이 됐을 때는 헬리코박터 치료하는 것을 상담하시면은 크게 부담 없이 치료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0: 네.
1: 기회가 있을 때 헬리코박터 검사 및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헬리코박터균 감염 위험과 치료 잘 들었습니다.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 회장이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김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방간은 아주 흔하죠.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살을 좀 빼야겠다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간 경변증이나 간암과도 관련이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증의 간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화기 내과 이영선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고대 구로병원 소화기 내과 간센터의 이영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방간은 아주 흔하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네, 지방간은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0: 네.
1: 보통 지방간이라고 하는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은 우리나라 성인의 30% 내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0: 네.
1: 보통은 건강검진에서 복부 초음파를 받으신 분들만 놓고 보면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방간 수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0: 네.
1: 실제로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검진에서 제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0: 남녀 상관없이 진단받는 분들이 많은가요?
1: 예, 남녀에게서 모두 흔하지만
0: 네.
1: 양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젊은 연령대에서는 남성 환자가 더 많은데요.
0: 네.
1: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대사 이상이 늘어나면서 지방간도 같이 증가해서 60대 이후에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어지거나
0: 네.
1: 오히려 여성이 좀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0: 네.
1: 다만 수리 원인인 알코올 지방간은 아무래도 남성에서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0: 그런데요. 지방간이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죠?
1: 네, 맞습니다. 간에 지방만 쌓여있는 단순 지방간 단계에서는
0: 네.
1: 예후가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쌓인 지방이 간세포의 독성으로 작용해서 염증이 생기는 걸 저희가 대사 이상 지방간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0: 네.
1: 대사 이상 지방간염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진행되고 섬유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간 경변증과 간 경변증으로 인한 합병증인 복수,
0: 네.
1: 간성 혼수, 황달, 정맥류 출혈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암도 이제 지방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0: 네.
1: 이제 지방간염이나 섬유화가 진행될수록 이제 간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요즘 새로 진단되는 간 경변증이나 간암 환자 중에 지방간이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지방간의 위험이 이제 지방간 자체도 문제지만 그런 중증 간질환의 위험 때문에 잘 살펴야 되는 거네요.
1: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지방간이라는 진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간 손상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느냐입니다. 같은 지방간이라고 해도
0: 네.
1: 단순 지방간인 분과 이미 섬유화가 상당히 진행된 분은 예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지방간 소견을 들으셨다면 이제 간 섬유화 검사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생각해보면 언제부턴가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위험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그건 이제 환자 수 자체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비만 인구가 늘고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기존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덕분에 계속 줄어들고 있고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알코올성 간질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음주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만성 간질환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우선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1: 네.
0: 음주가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1: 사실 술은 개인마다 이제 술에 대한 감수성이 달라서
0: 예.
1: 이제 절대적으로 얼마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얼마 이상이 안 좋다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하지만 저희가 간 질환의 원인을 알코올로 볼 것인지
0: 네.
1: 아니면 알코올이 아닌 것으로 볼지 구분할 때에는 이제 남성은 주당 210g, 여성은 주당 140g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0: 네.
1: 이제 이렇게 그램으로 말씀드리면 좀 어렵고
0: 네.
1: 20도 소주로 환산을 하면
0: 네.
1: 남성은 주당 3.7병, 여성은 2.5병 정도가 되겠습니다.
0: 네.
1: 이것보다 더 많이 마시는 분들은 이제 알코올에 의한 간질환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알코올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0: 네.
1: 기준이 더 낮게 됩니다. 이렇게 마신 술은 간에서 분해가 되면서 독성 대사산물을 만들고 지방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0: 네.
1: 간에 지방이 쌓이고 염증과 손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0: 그렇게 술이 문제가 된다면 알코올성 지방간

0: 진단을 받았을 때 술을 끊으면 위험이 사라질까요?
1: 네. 그 지방간만 있는 단계라면 네. 술을 끊는 것만으로도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잘 됩니다. 하지만 이미 섬유화가 많이 진행이 됐거나 간 경변증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제 술을 끊어도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힘들고요. 또한 이제 간암 발생 위험도 남아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술을 끊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0: 아, 그렇죠. 그렇게 알코올성 지방간도 있고요. 예전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불리던 지방간의 유형이 대사 이상 지방간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거는 대사 질환의 위험을 강조하는 걸까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 이름은 알코올이 아닌 원인이라는 식으로 부정형으로만 설명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간 발생의 핵심 기전이 대사 이상인데 정작 그 부분이 이름에 전혀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였고 이제 저희 대한간학회에서도 2024년에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였습니다.
0: 대사 질환이라고 하면 물론 음주를 포함해서 비만, 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1: 아, 네. 그런데 음주는 빼야 하고요. 이제 과도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진단 기준으로 보면 체질량 지수가 높거나 허리둘레가 넓은 경우, 혈당이 높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압이 높거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또 중성지방이 높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낮은 등의 이상지질 혈증이 있는 경우인데요. 어떤 그 초음파에서 이제 지방간 소변이 있으면서 이런 대사 이상 위험 인자가 하나 이상 있으면 저희가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음주를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제 대사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분들은 말이 좀 어려운데 대사 알코올 간 질환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0: 이런 대사 질환이 간에 무리가 되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이제 핵심 기전은 저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비만이나 당뇨가 있으면 이제 인슐린이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방 조직에서 지방산이 계속 간으로 흘러 들어오고 간에서도 이제 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과정이 활발해집니다. 이제 들어오고 만들어지는 지방은 많은데 처리되는 지방의 양은 그만큼 되지가 않으니까 간세포 안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쌓인 지방이 간세포의 독성으로 작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섬유화로 진행이 되고 이것이 누적돼서 결국에는 간 경변증, 간암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0: 그럼 실제로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대사 이상 지방간이 많은가요?
1: 네, 훨씬 많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보통 저희가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를 한 80% 정도라고 보면 이제 알코올 지방간은 20% 정도, 그러니까 한 4대 1 정도의 비율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하면 워낙 술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이제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냐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지방간 환자는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0: 그 지방간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 검진이 강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증상으로 진단이 된다기보다는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1: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간 환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씀드리면 이제 말이 안 되지만 무증상입니다. 이제 그만큼 환자 스스로 자각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건강 검진에서 이제 복부 초음파 등에서 지방간 소견을 듣고 오시거나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올라가 있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가끔 피로감이나 전신세약감, 오른쪽 윗배 불편감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증상만으로 지방간을 의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0: 간은 몸 속의 화학 공장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많은 거죠.
1: 네, 간은 몸속 화학 공장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물질 대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이 간으로 모여서 대사가 되고 저장이 되고요. 체내로 들어온 독소와 노폐물의 대부분 상당수가 간에서 해독됩니다. 또 우리가 복용하는 약들도 대부분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도 알부민이나 혈액 응고인자 같은 물질을 합성하고 담즙을 만들어서 배설을 하고 최근에는 면역과 관련된 기능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몸의 대사는 물론이고

0: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간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장기라서 네. 간 기능이 완전히 멈추면 당연히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고 여유 용량이 커서 일부가 손상되어도 남아있는 간세포들이 그 몫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간이 상당히 손상될 때까지도 증상이 없고 혈액검사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간 기능 이상으로 찾아오는 분 중에는 이미 간질환이 굉장히 진행되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요. 간 기능이 떨어질수록 간 질환의 합병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도 차고 증상이 심각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간이 굳는 간 경변증이 진행되면 간에서 알부민이나 혈액 응고 인자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간이 굳으면서 간으로 가는 혈관인 문맥에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배에 물이 차는 복수, 눈과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 암모니아가 쌓여서 의식이 흐려지는 간성혼수, 식도 정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토혈이나 흑색병 같은 이런 합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간질환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자, 그렇다면 간에 지방이 어느 정도 쌓이면 지방간으로 진단이 될까 궁금한데요. 사진상으로는 어떻게 보이나요?
1: 이제 저희가 정상적인 간에서는 전체 간세포의 5% 이하에서만 이제 지방 축적이 관찰되는데 이보다 많은 간세포에 지방이 침착된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초음파로 보면 정상간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콩팥과 비슷한 밝기로 보이는데요. 지방간이 있으면 간이 하얗게 밝게 보이고 간 안쪽에 혈관 구조나 깊은 구조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비교적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없지만 이제 만약에 수술을 복강내 수술을 하게 될 때 간을 실제로 보게 되면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이제 보통 저희가 간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윤기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말랑말랑한 것도 없어지고 약간 푸석푸석한 느낌의 이제 탄력도 잃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0: 그 앞서 인슐린 저항성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늘고 있는 대사 이상 지방간은 인슐린이 문제가 되면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건가요?
1: 네.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의 핵심적인 기전인데요. 네.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지방 조직에서 지방이 분해되어서 이것이 지방산의 형태로 간으로 들어오고 동시에 간에서는 당을 지방으로 이제 변환시키는 과정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간세포 안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죠.
0: 참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기보다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간이 손상이 되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1: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단순 지방간에서 지방간염 섬유화를 거쳐 간 경변증까지 진행하는 데에는 보통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요즘에 지방간에 의해서 뭐 간 경변증까지 진행되시는 분들은 70에서 80세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내시다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는 젊은 시절 심지어 소아 때부터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젊은 나이에 진행된 간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0: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간 경변증과 간암인데요. 지방간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많은가요?
1: 네. 사실 아직까지 그 전체 지방간 환자 중에서 보면은 간 경변증이나 간암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대략 전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 4명 중 1명 정도가 대사 이상 지방간염으로 진행하고 그중 약 20% 정도가 간 경변증으로 진행하고 간암은 그것보다 더 낮고요. 하지만 지방간 환자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은 간 경변증을 거치지 않고도 간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간뿐 아니라 심혈관, 뇌혈관에도 영향을 준다면서요?
1: 네. 그쪽이 또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예,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사망 원인 1순위는 사실은 간 질환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지방간이 있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것들의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올라가고요. 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다른 대사 질환과 함께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위험을 더 높이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장암이나 유방암처럼 간 이외에 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지방간도 그렇고 간암을 걱정하는 분들은 검진에서 간 수치에 관심을 갖습니다. 혈액검사로 알 수 있는 거죠?
1: 아, 네. 혈액검사가 기본이 되는 검사이긴 하지만 네. 혈액검사만으로 지방간을 진단하지는 못합니다. 네, 간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간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라서 염증 그런 원인을 찾아가는 실마리가 되고요.
0: 네.
1: 실제로 간 수치 이상으로 오셔서 초음파를 해보면 지방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지방간이 있어도 간 수치가 정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지방간이 없다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0: 간 기능 검사에서 AST, ALT로 구분되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1: 아, 네. 저희가 간 기능 검사를 하면 뭐 보통 한 7, 8가지 검사 수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AST와 ALT가 가장 대표적인 수치고 이것들은 이제 간세포 안에 들어있는 효소입니다. 네, 간세포가 손상되면 이 효소들이 혈액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런 네. 수치들이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네, ALT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간에 존재해서 간 손상이 좀 더 특이적이고 AST는 근육이나 신장에도 있어서 네. 다른 질환에 있어 문제가 있을 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원인을 감별할 때도 이런 것들을 수치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0: 네. 간 기능 검사로 혈액 검사뿐 아니라 간 초음파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초음파는 지방간뿐 아니라 간의 다른 이상도 확인하는 건가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복부 초음파는 지방간뿐만 아니라 간에 혹이 있는지 아니면 간 표면이 울퉁불퉁해지진 않았는지 등 이제 간의 전반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간 바로 아래쪽에 있는 담낭에 뭐 결석이나 용종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담도나 췌장, 비장, 신장까지 비교적 같이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으실 때 가능하다면 복부 초음파를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간 MRI나 조직 검사를 받기도 하지 않나요?
1: 네.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0: 네.
1: 이제 일반적인 초음파나 혈액 검사로는 이제 간 손상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0: 네.
1: 저희는 먼저 그 간 섬유화 스캔이라는 걸 이용해서
0: 네.
1: 간 섬유화 검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초음파처럼 간단하게 받으면서도 간이 얼마나 딱딱한지 그리고 지방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를 네. 저희가 수치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또 MRI는 간의 지방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도 있고 간에 어떤 혹이 있을 때 그런 혹의 성격을 감별할 때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저희가 조직 검사는 이제 지방 간염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얻는 이런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0: 네.
1: 모든 환자에게 하지는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0: 네. 지방 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방간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도 짚어주세요. 건강한 습관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아, 네. 사실 지방간도 중증간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0: 네.
1: 예방과 치료 모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이 5%만 줄어도 간에 쌓인 지방이 줄어들고
0: 네.
1: 7에서 10%까지 줄이면 염증이나 섬유까지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저희가 식사를 할 때 지방 간에 가장 안 좋은 건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또 줄이시고 야채와 담백한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걷기 이상의 강도를 가진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병행해서 근육량을 키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술은 줄이시고 흡연도 지방간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으니 금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관심이 많은 건강기능식품도 의료진에게 물어보고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1: 아, 네. 꼭 상의하시고 드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0: 네.
1: 네, 저희가 간에 좋다고 알려져서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 어떤 약품 중에서도 오히려 간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 네.
1: 네, 실제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간 수치 이상 상승으로 오신 분들께 여쭤보면
0: 네.
1: 최근에 새로 뭐 약을 드시기 시작한 제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성 간염이나 간 부전까지도 갈 수가 있어서 간 이식을 받거나 뭐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간 이식을 못 받으시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아직 지방간에 확실한 효과가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은 없기 때문에 네. 혹시 드시고 계신 것이 있거나 뭘 드시고

0: 하신다면 진료 때 꼭 말씀하시고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방간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화기 내과 이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과 함께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제대로 바라보려는 마음 앞에서는 모두가 새로운 질문과 답 앞에 섭니다. 남녀 간의 성애를 다루는 만화를 취미로 그린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거리를 두는 절친 유라에게 주인은 나 진짜 괜찮아 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참다 못한 유라는 너 진짜 괜찮아? 라고 걱정하며 묻죠. 주인은 선뜻 답하지 못합니다. 동생 누리의 몸에 생기는 의문의 멍자국을 보며 자기 자신이 좋은 보호자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울음을 터뜨리는 수호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고 어디까지가

아닌 거예요? 영화의 후반부 주인에게 날아드는 의문의 쪽지가 실은 주인과 같은 일을 겪은 익명의 친구가 보낸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마지막 쪽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용기 있게 고백하고 너처럼 되고 싶다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로 발화됩니다. 그것은 누군가 주인에게 건넨 고백이지만 주인의 마음 안에서 복잡하게 밀려들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끝없이 건넸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도 너와 같아. 단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닌 여학생과 남학생 여러 명의 목소리를 통해 편지의 마음을 전하는 영화의 방식은 탁월합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일정한 성질로 이뤄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계의 주인은 성과 사랑에 호기심 넘치는 10대 청소년이 생존자의 다른 얼굴일 수도 있음을, 한 아이의 몸에 남은 상처의 모양에는 다른 진실이 있을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미 지나버린 무엇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며 자기 자신과 영영 불화하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인물, 진로로서 사랑을 희망하는 인물인 이 주인을 봅니다. 세계 주인의 각본의 마지막 문장은 주인, 세계와 하나가 된다, 입니다. 이 힘찬 온기를 어떻게 응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 기온 23.2도, 아주 선선한 오후입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으로 가면 30도를 넘긴 곳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 경남과 또 전남으로 기온이 높아서 경남 양산이 31.4도까지 올라 있고요. 대구도 31도를 넘겼습니다. 밀양이나 북창원, 고흥, 또 장흥, 합천 등 역시 남부지방의 더위는 오늘도 30도 안팎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3도에서 31도 분포인데요. 어제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높고요.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 서울이 18도로 출발해 내일 낮 기온 27도 선이지만 중부지방에 큰 더위가 없는 반면 남부지방은 내일도 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 중심으로 당분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10도에서 15도가량 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꽤나 쌀쌀하고 서늘하거나 또 추운 느낌이 드는 곳도 있습니다. 옷차림 주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대부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수도권 강원은 오후까지 대체로 흐립니다. 낮까지는 수도권 충남 북서부 늦은 오후까지 강원과 제주에 빗방울이 간혹 떨어지겠고요. 오늘 오존 농도는 충남 전남 경남 등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쁜 곳이 있고 자외선 지수는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충청과 남부 제주가 높거나 매우 높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현지 시각 12일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2등상인 심사위원 대상 은사자상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배우 전도연, 조인성, 설경구 등이 출연했으며 다큐멘터리 감독이 해고 노동자 부부의 삶을 카메라로 담으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마이 엘투키 감독의 우먼 언노운에 돌아갔습니다. 우먼 언노운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군 병사와 연인 관계였다는 과거를 숨긴 젊은 여성 마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금융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100조 원대 규모의 자금 공급에 나섭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전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3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보증을 공급합니다. 은행권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79조 6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을 공급하며 전통시장 상인은 오는 23일까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 원의 소액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20대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20대 취업자는 월 평균 327만 9천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9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20대 취업자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하다가 이후엔 2023년 9만 1천 명, 2024년 10만 1천 명, 지난해 17만 7천 명으로 해마다 감소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전북 진안읍 옥녀봉 인근에서 야간 산행을 하던 등산 동호회원 6명이 말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호흡곤란을 겪거나 심하게 붓는 증상을 보인 30대 A씨 등 6명을 근처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뇌출혈 발병 후 회복 중에 회사의 요구로 복직했다 숨진 근로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숨진 근로자 A씨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과로를 호소하다 뇌출혈이 발병해 입원했다 회사의 요구에 따라 다시 출근한 뒤 증상이 악화돼 치료 중 숨졌습니다. 필리핀 팔라완 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화재 사망자 수가 76명으로 늘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여객선 내부에서 불에 탄 시신 41구를 추가로 수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밤 필리핀의 팔라완 섬 북부 코론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화재로 지금까지 모두 76명이 사망했고 13명은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비서방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회원국 정상들이 중동 지역에서 분쟁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현재 시각 12일 뉴델리에서 열린 제18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최대한으로 자제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약속을 깨고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다른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에 이어 아시오광산과 조선인 1,000명가량이 건설에 동원된 구로베댐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초기 단계인 세계유산 잠정 일람표 후보 자산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AI 기업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보데이 최고 경영자가 AI의 오용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강원과 제주에는 내전 오후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구름 낀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용혜인 의원이 후보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결정 배경과 이번 사퇴가 전국에 미칠 영향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미국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는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에서는 근대 소설의 시초로 평가받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0: 한국도로공사 김정희 캐스터.
1: 네, 오늘 고속도로의 서울 방향 최대 정체 시간대는 오후 4-5시쯤으로 바라보는데 서울 방향 정체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영남권에선 10번 남해선 부산 방향 정체가 함안휴게소부터 산인분기점까지 한 번에 12km 구간 이어지고요. 충청권의 경우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 정체가 북공주분기점부터 정안 나대목 사이로 계속됩니다. 1번 경부선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나대목에서 독립기념관 나대목까지 18km 구간 버거웠다가 다시금 경기권에 진입하는 구간인 입장휴게소부터 안성휴게소까지도 15km 구간 답답하고요. 15번 서해안선 서울방향 당진분기점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 20km, 더 가서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2km 구간 정체입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강원권에선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경기권에선 여주분기점과 양지부근 통과가 특히나 어렵고,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방향 설악부터 화도까지는 한 번에 19km 구간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2: KBS 1라디오.
0: 자, 먼저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이 된 지 2주 만입니다. 14일 만인데요. 민주당에서 결단을 요구한 거죠?
3: 예, 그렇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사퇴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을 통해 소상히 밝히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0: 예.
3: 예, 그렇지만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0: 예. 예,
3: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후보직 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이 용 후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예.
3: 뭐 임명권자가 아닌 여당 당대표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 권유를 하고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된 건데요.
0: 네.
3: 용 후보자는 청와대로부터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 임명권자의 임명 책임을 다소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0: 예. 에,
3: 그러고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고요. 이어서 강 수석대변인은 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0: 네.
3: 용 후보자 자진 사퇴로 청와대와 민주당은 큰 부담을 덜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던 이 용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겠다고 버텼다면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0: 예.
3: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이번 주 중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용 후보자 사퇴로 이 대통령이 국면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인사청문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시비에 집중이 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15일인데요.
3: 예, 그렇습니다.
0: 예.
3: 오는 15일 이영일 경제부총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0: 예.
3: 예, 민주당은 철저하게 김승원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는데요. 우선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44명을 모두 부르지 않기로 했고요.
0: 예.
3: 예,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0: 네.
3: 이 김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에는 전국 주도권을 야당에게 빼앗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사필 규정으로 규정하면서 다음 타깃은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데 이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0: 예.
3: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용 후보자의 사퇴는 이번 인사참사 수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다음은 역대급 기득권 카르텔과 불법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제라도 민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당한 인사를 단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예.

0: 호르무즈 파병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실사단을 아랍에미리트로 보냈고 미국 압박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정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1: 예, 정부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 매우 신중한 상황입니다.
0: 예.
1: 지난 11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호르무즈 파병 정보의 유출을 파악하기 위한 감찰 착수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강 수석 대변인은 군사나 외교 안보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청와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엄정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예.
1: 이 정부는 파병부대의 작전 거점이 될 아랍에미레이트에 현지 조사단을 보내서 현지 여건을 확인하고 지난 10일에 귀국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방부는 조사단 파견이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0: 예.
1: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0: 예.
1: 그렇지만 현지 조사단 파견은 국군부대의 해외 파병을 결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거든요.
0: 아하.
1: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로 이 현지 조사단을 보냈다는 것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호르무즈 파병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파병 준비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을 하면서 마크롱 대통령과 파병 관련한 의견도 나눴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주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0: 예.
1: 그 이후에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과 자유,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면서 양 정상은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0: 예.
1: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과 프랑스가 중동 문제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이 자유 문제에 대해서 이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항행 자유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도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 등 다양한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이 사안을 논의할 수 있음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0: 예. 파병이 임박하는 느낌을 주면 줄수록 진보 진영 내부에서 파병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여건을 놓고 볼 때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할 때와는 좀 다르지요?
1: 예, 그렇습니다.
0: 예.
1: 23년 전인 2003년 당시에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했고요.
0: 예.
1: 또 비전투병 중심으로 파병을 하다 보니 이 파병 반대 여건 의견이 과반을 넘긴 했지만 국회 동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0: 예.
1: 예, 하지만 이 파병 확정 발표 직후인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김선일 씨가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되거든요.
0: 예.
1: 그 이후에 파병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파병이라는 게 위험이 상당히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또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의 압력이 있기는 하지만 공식 요청은 없습니다.
0: 예.
1: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정식 외교 라인을 통해서 파병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0: 네.
1: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이란 전쟁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노 땡큐 했다는 일화를 소개한 후에 곧바로 한미 전술훈련이 축소되기도 했고요.
0: 예.
1: 비공식적인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이고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파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0: 예.
1: 그렇지만 공식적인 파병 요구 없이 압력만 강해지는 모습이고 이 같은 방식으로는 국회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국민 여론 역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이란 쪽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란 정부에서 경고성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외교 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행보를 확인하기까지 했다는 거네요.
1: 예, 그렇습니다.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란은 미측의 요청에 따른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0: 예.
1: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헤이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이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란은 현재 중동 상황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서 비롯됐으며 자국은 이에 맞서서 영토와 주권을 방어하고 있다는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고요.
0: 예.
1: 이에 대해서 조 장관은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 조속히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예. 예,
1: 그러면서 조 장관은 대외 국민 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지난 7일 X에 한글로 작성한 입장문을 게재했는데요.
0: 예.
1: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이나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이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0: 예. 반대 집회가 벌써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열렸죠?
1: 예, 그렇습니다. 어제 참여연대 등 종교 시민단체 540여 개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0: 예.
1: 이들은 집회에 앞서서 미국은 침략 전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단호히 거부하라. 우리는 이 평화를 원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일환전에 군을 파병하는 것은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0: 예.
1: 이라크 파병은 결국 전투병이 아니더라도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전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파병하게 되면 미 이란 전쟁의 첫 참전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0: 예.
1: 이란의 보복이 한반도에까지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0: 예.
1: 게다가 파병의 대가도 상당히 불확실하거든요. 이 명분과 실효성도 없는 파병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예. 미국과 투자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이제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압박이 상당히 거센 것으로 알려집니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죠, 지금?
1: 예, 그렇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제 10일,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순방에 동행한 후에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서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0: 예.
1: 예, 우리가 약속한 대미 투자는 총 3,500억 달러인데요. 전략 투자 2,000억 달러, 조선협력 1,500 달러이고 현재 논의 중인 발전소나 원전 등의 이 투자는 전략 투자 부분에 해당됩니다.
0: 예.
1: 이번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투자처, 최종 투자 규모, 자금 투입 방식, 수익과 위험 배분 방식 등 세부 조건을 조율해야 되는데
0: 예.
1: 1호 프로젝트로는 220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0: 예.
1: 후속 사업으로는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이 거론됩니다. 큰 틀만 합의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실제 사업 집행을 위한 세부 조건을 매듭지어야 하는데요.
0: 예.
1: 더욱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위한 압박 그리고 파병 등 안보 현안까지 얽혀 있어서 협상 여건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 수익 배분 방식이 또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미가 투자 양해각서 MOU에 담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맞아야 한다는 건데요.
0: 예.
1: 이 우리나라가 투자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0: 네.
1: 지난해 정부는 여러 프로젝트의 수익을 모아서 한국의 투자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는 구조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방식은 여러 사업 중 특정 사업의 수익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업의 성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프로젝트별 손익 배분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0: 예.
1: 이에 대해서 산업부는 수익 배분 구조는 한미 간 협의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0: 예.
1: 그렇지만 만약 프로젝트별로 손익 배분을 하게 되면 수익이 좋은 사업에 미국 몫이 먼저 확대되고 손실이 나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0: 예.
1: 이 최종 합의에서 배분 비율 전환 기준이라든가 원리금 회수가 부족할 경우에 보완 장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어제 주한미군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이 개별 간담회 대담에서 제임스 킴 암참회장 겸 대표이사가 한국의 약속에 대해 미국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우려가 나왔다. 아직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고 지적하자
0: 예.
1: 한성숙 국무총리는 어느 한쪽의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을 지켜가면서 양국의 실질적 이익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투자이기도 함으로 관련된 수익성을 어떻게 잘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
0: 예.
1: 당국 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 예. 주간

0: 뉴스 브리핑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1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7도로 아주 선선합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으로 가면 기온이 높은데요. 30도 안팎까지도 올라 있고요. 지금 대구가 31도대, 밀양이 30도, 경주나 의령군도 30도까지 올라섰고 일부 전라권역으로도 30도 안팎의 기온입니다. 내일도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겠지만 낮 기온은 남부지방도 내일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 중부지방의 경우는 오늘보단 기온이 올라도 남부지방보단 2, 3도 덜한 27도 안팎을 보일 전망입니다. 서울은 현재 기온 24도 가까이 돼 있는데요. 내일은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오늘 가끔 구름 많고 내일도 비슷한 하늘이고요. 지금 수도권 강원은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고 낮까지 수도권 충남 북서부 또 늦은 오후까지 강원과 제주 산지에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은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서울 기온 23.7도입니다. 날씨 정보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3: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에서 화도까지 20km가량 밀리고 있고요.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는 4km 정체입니다. 이 미사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진부에서 월곶분기점 사이로 총 52km 구간 이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도 당진 분기점에서 행담도 휴게소 사이로만 23km 정체,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는 13km 어렵습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 천안 쪽은 북공주 분기점에서 남풍새 나들목 가송교까지 27km 밀리고 있고요. 이 정우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경제 뉴스 브리핑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1: 예. 세계 금융시장의 눈과 귀가 미국으로 쏠려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5일과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뭐 이 정도 될까요?
2: 아,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하시네요. 예.
1: 예. 예. 번역까지는 합니다. 자, 이번 회의에서 끝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다. 요게 이제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2: 그렇습니다.
1: 예. 예. 예.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겠습니까? 요게 일단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하면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준 위원장을 모셔올 때 뭐 선임을 할 때 이제 낮추라는 압력을 하는
2: 그렇습니다.
1: 건데.
2: 그렇습니다. 예.
1: 근데 지난번에 이제 잭슨홀 얘기하시면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금리 예. 올려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2: 네.
1: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금리를 또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예. 다음 주 이제 날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1: 예.
2: 수요일 날 미국에서 FOMC가 열리는데요.
1: 예.
2: 우리식으로 하면 한국은행 금통위입니다.
1: 아,
2: 예. 이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고 통화량도 결정하는 통화정책에 관한 최고 결정 의결 기구인데요.
1: 예.
2: 여기서 이제 뭐 60일 만에 한 번씩 또 40일 만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이번 회의가 다음 주로 잡혔고 그런데 금리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는 그 결정은 연준 위원들 12명이 하지만 그냥 자기가 부채 도서한테 물어보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1: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2: 예, 경제 예. 지표를 보고 하는 것인데
1: 네.
2: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입니다.
1: 아.
2: 결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만든 중앙은행이 도입된 이유가 물가 안정하라고 설립된 기관이 한국은행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1: 네.
2: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거든요.
1: 음흠.
2: 그러니까 물가가 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경제학 원론 교과서 제1장 1과에 나와 있는
1: 아하.
2: 아주 단순 논리예요.
1: 예.

0: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금리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1: 정부 시책으로는 그거밖에 없겠죠.
0: 그렇습니다. 예. 예. 가장 강력하고요. 그런데 이 금리를 올리면

0: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업 경기가 죽기 때문에 찬반 논쟁이 있는 사안인데
1: 네.
0: 금요일 날 밤에 미국 시간 금요일 날 밤에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가 미국의 검통이라는 FOMC 발표 직전에 나온 마지막 물가가 생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1: 아, 그러면 인상을 해야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돈을 이제 풀지 말고 이제 모아야 된다. 예. 예, 은행으로.
0: 지금 미국의 물가 억제 목표가 한국도 미국도 2%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데 예. 미국 지금 3.4%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 예.
0: 이란 전쟁 뭐 등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른 탓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통계 조사를 보니까 특히 전월 대비가 지난달보다 더 올라갔다. 그러면 목표가 2%인데 그거보다 더 높으면 좀 위기 수준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한결같이 정상적으로 이론대로 한다면 정상적인 경제학자라면 이번에는 금리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뉴욕 증시에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1: 기본에 철저하다면 안 올릴 수 없는 지표다.
0: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안 올리잖아요.
1: 네.
0: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달콤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올립니다.
1: 그건 기업들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0: 예, 다 같이 예. 경제가 무너집니다.
1: 예, 예.
0: 우리 뭐 이럴 때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성장도 둔화되고 물가도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바로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올려야 될 때 금리 안 올리고 그때 니글렉트하면 무시해버리면
1: 네.
0: 후폭풍이 오거든요.
1: 예.
0: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 지금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았어요. 11월 초에 선거인데 이번에 금리 올려버리면 자기가 금리 안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1: 예.
0: 금리를 내려야 주가도 올라가고 기업 경기도 활성화되고 자기 지지층 공화당의 부자들은 금리를 내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1: 네.
0: 금리를 내리지는 못할 망정 동결도 아니고 이것을 금리를 올린다 이러면
1: 아.
0: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 위반이잖아요.
1: 예.
0: 그리고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는데
1: 예.
0: 과연 연준 의장이란 분 케빈 워시가 금리 내리라고 뽑아놓은 이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말 무시하고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1: 예.
0: 한마디로 금리를 그냥 두자니 물가가 울고
1: 글쎄요.
0: 금리를 올리자니 트럼프 대통령이 무섭고 케빈 워시의
1: 예.
0: 아주 난감한 지금 상황입니다.
1: 예. 글자는 한자 차이입니다. 인상과 인하.
0: 네.
1: 하지만 이제 그 워낙에 이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문제인데 뭐 한 달 전쯤까지만 해도 인하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있었고요.
1: 예.
0: 또 실제로 물가가 여전히 2%보다는 훨씬 높았지만
1: 예.
0: 5월 달에 이란 전쟁이 끝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었거든요.
1: 물가 상승률 말씀입니까?
0: 예, 물가 상승률.
1: 예, 예.
0: 물가가 여전히 높았지만
1: 예.
0: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1: 예.
0: 경제학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1: 아.
0: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높긴 하지만 상승률이 둔화되니까 잘 조정하면 물가가 내려갈 수도 있어. 바로 그 대목에서 금리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졌고
1: 예.
0: 사실 그것 때문에 6월 달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1: 어허.
0: 금리는 주가나 비트코인 또 금값 이런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올라가고
1: 아하.
0: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진다라고 단순 공식을 생각해도 될 정도로
1: 예.
0: 금리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1: 예.
0: 그런데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금리 하락 기대가 파다하게 넘쳤는데 지금 갑자기 케빈 워시가 저 산속에 잭슨홀에 올라가더만 아무래도 금리 올려야 될 것 같은지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1: 예.
0: 제가 숫자를 보니까.
1: 예.
0: 그런데 이번에 그 후에 발표된 숫자는 물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금리 안 올리면 케빈 워시가 정상이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압박을 받고 있는데
1: 네.
0: 그래도 저는 케빈 워시가 과연 금리를 올릴까? 전 판단을 쉽사리 하기 어려울 것이다.
1: 그건 이제 경제적인 걸 넘어 정치적인 요소들이 결합돼 있을 때
0: 그렇습니다.
1: 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0: 네.
1: 자, 이게 이제 모든 것의 원인이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시책이라는 게 유일한 게 금리 이제 조절인데
0: 네.
1: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0: 예, 네. 네, 물가가요. 기본적으로는 이란 전쟁이 1등 공신이고요.
1: 에헤.
0: 계속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미사일도 퍼붓고
1: 예.
0: 또 군인들도 인건비도 줘야 되는데 거기 많은 사람 갖다 놓으면 결국은 미국 내에 있어야 될 물건이 빠져나가면

0: 물가 오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전쟁 전에 55달러였거든요.
1: 예.
0: 그런데 지금 밤사이 보면 90달러. 그리고 이게 5월 달에 전쟁 끝난다 해가지고 한 70까지 내려갔었는데 네. 다시 지금 90달러. 그제 그날부터는 11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1: 뭐 어제는 제가 120달러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상황이 점점 악화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은 뭐 국제 유가를 빼고 계산해도 국제 유가가 오르면 그것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집집마다 두세 대씩 그렇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매일같이 개솔린 넣고 경유 넣어야 되는데 요 가격이요. 갤런당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3달러 넘어가면 아 이거 문제다 이랬는데 요즘 갤런당 5달러. 6달러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1: 두 배 정도. 예.
0: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7, 80% 이상 올라 버렸으니까
1: 예.
0: 서민들이 팍팍하고 그게 이제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심판해야 되겠다. 우리 물가를 올린 물가의 대표적인 상징이 유가가 되어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니 결국은 물가도 오른다. 결국은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1: 예.
0: 경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지금 값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1: 금리 인상 쉽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만 만약에 금리 인상하면 예. 어떤 파장이 있겠습니까?
0: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면요. 예. 일단 대출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 타격을 받습니다. 그건 뭐 상식적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 우리 주가를 계산할 때 채권 가격이든 주식 가격이든
1: 예.
0: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많은 부채를 끌어다 쓰고 있는데
1: 예.
0: 내년도, 내후년도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요. 금리가 1%만 올라가도 내년도에 갚아야 될 빚이 커지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 내년도 예상 수익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지금 나타난 결과보다도 6개월 후, 1년 후에 기업의 수익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1: 아.
0: 금리 올라가는 거 하나만으로 전부 예상 수익이 다 떨어져요.
1: 그렇겠죠.
0: 예. 그래서 그동안에 세계 경제 공황이 한 10년에 한 번씩 왔습니다.
1: 아.
0: 10년 주기설이 있는데
1: 예.
0: 그때마다 보면요. 거의 열에 아홉, 거의 10번 가까이는 금리가 인상될 때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1: 아. 생각보다 뭐 이게 이제 경제학의 기본에는 맞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0: 네.
1: 이 흐름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뉴욕 증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금리인데요. 우리가 예.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곶감 아닙니까?
1: 예. 예. 예.
0: 그건 동화에서 나오는
1: 네.
0: 얘기인데
1: 네.
0: 뉴욕 증시 호랑이는 금리를 제일 무서워한다. 이런 예. 얘기들 자기들끼리 있어요.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1: 예.
0: 그러니까 금리가 한 번 0.25 올라가는 것, 뭐 그 정도는 견딜 수 있겠죠.
1: 예.
0: 그런데 한 번 올라간다는 것은 또 두세 번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타로 몇 번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두 번 올렸습니다.
1: 아.
0: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님께서 예예. 벌써 금리 두 번 올렸습니다.
1: 예예.
0: 그래서 한 서너 번 올리면 경제 흐름이 확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금리가 바뀌는 것은 경제의 판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뉴욕에서 일어나는 남의 걷는 편 불에 건넘 산에 불이 많은 아닙니다.
1: 예,
0: 우리에게도
1: 예.
0: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미국의 지금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장기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여기에는 금리 인상을 하면은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예,
0: 그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 앵커님이.
1: 예.
0: 거의 경제학자들도 아주
1: 아이고.
0: 최고 우리 저 성숙 단계에서 논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1: 제가 저희 청취자들에 예. 비해서는 뭐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
0: 아,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올리면
1: 네.
0: 장기 금리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1: 글쎄요.
0: 보통은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간 게요. 자, 장기라는 게 롱텀인데
1: 네.
0: 보통 단기 국채 같은 것은 기간은 별로 생각할 필요 없고 내일 모레 원금을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1: 네.
0: 단기 금리입니다. 그런데 장기 금리는 보통 미국의 국채가 30년 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30년에 원금을 찾기 때문에 고 사람들이 30년 물 국채를 살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물가입니다.
1: 예.
0: 예를 들어서 내가 금리를 5%짜리 국채를 샀는데도 물가가 10%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 손해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장기 국채 안 사요.
1: 그렇겠죠.
0: 지금 장기 국채가 안 팔리는 것은 바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1: 너무 올라가니까 또.
0: 기대 인플레 예.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그런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1: 예.
0: 그런데 만약에 연준이 연준의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입니다. 단기금리를 좀 내리면 아 연준이 물가 잡을 의지가 있구나.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장기 물가는 잡힐 거야. 그러면 장기 국채를 사자. 이래서 장기 국채가 수습이 될 수도 있어요.
1: 금리를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으면.
0: 그렇습니다.
1: 네네네. 네.
0: 그래서 주말에요. 네.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요일날 밤에 물가가 많이 높아서 금리 인상된다 그러는데 뉴욕 증시가 오히려 올랐어요.
1: 네.
0: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경제학자들 분석은 아 이게 미국이 물가 잡는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1: 예.
0: 장기 국채 금리 대란을 잡는다.
1: 어허.
0: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장기 국채를 아무도 안 산다는 거거든요.
1: 글쎄요. 참. 아 이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하긴 기본적인 거를 저희가 조목조목 다 따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텐데
0: 예.
1: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0: 우선요.
1: 예.
0: 일단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
1: 예.
0: 이러면 지금 금리 인하 시대에 투자 전략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되고요.
1: 예.
0: 우선 장기물은 비중을 줄이고 단기 국채를 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1: 예.
0: 그리고 은행에 예금할 때도요. 기간이 긴 정기예금은 안 하고 짧은 정기예금 MMF 같은 것으로 해서 단타를 치면서 이제 정리를 하되
1: 아.
0: 다만 이 금리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시점 그 직전에 그때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1: 아,
0: 조금 어렵죠.
1: 직전에. 예. 꼭 그때 와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0: 네, 계속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1: 예, 예,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시사 듬뿍 교양 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예. 아, 상당히 흥미롭게 데카메론 얘기를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3: 네.
1: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되나요?
3: 일단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예.
3: 7명의 귀부인과 3명의 청년이 흑사병을 피해서 별장으로 찾아들고
1: 예.
3: 한 사람이 한 편씩 10개의 이야기를 하루에 나누고 그게 열흘이니까 모두 100편이다 이야기 드렸고요.
1: 그래서 이제 책이 두껍고 근데 들여다보면 재밌는 얘기가 100편이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예. 제가 첫날 첫 번째 이야기로 차펠레토가 거짓말로 성 차펠레토가 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세적인 이상론이나 도덕적 교훈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1: 예.
3: 이 책에 보면 속어들이 많아요.
1: 어.
3: 우리가 유럽의 속어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번역을 잘 하셨고
1: 예.
3: 또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거리로 만들어가는 재치가 있고 또 욕망을 거침없이 남녀가 다 표현해요.
1: 예.
3: 그러면서 생동하는 삶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
1: 네.
3: 제가 오늘 이제 재밌는 이야기로 첫 번째로 가져온 것은 세 번째 날 네 번째 이야기.
1: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에 이제 뭐 그쯤 되는 지점입니다.
3: 예. 예. 돈 펠리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1: 예.
3: 아주 영리한 수도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 신자 부부를 알게 돼요.
1: 네.
3: 그런데 이 신자 부부의 남편 종교에 심취해서 만사를 제쳐두고 계속 종교적인 활동 그러니까 기도 같은 것을 합니다.
1: 당시에는 이 종교의 영향력이 훨씬 큰 시절이라 이런 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3: 그렇죠.
1: 예.
3: 그런데 제쳐둔 것 중에 하나가 것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아내까지 제쳐뒀습니다.
1: 야, 진짜 만사를.
3: 네. 예. 그러니까 돈 펠리체가 눈여겨보다가 그 부인과 이제 눈이 맞은 거예요.
1: 남편은 이제 종교에 이제 완전히
3: 네.
1: 그야말로 함몰돼 있는데
3: 맞습니다.
1: 거의 이제 수도사가 부인과 눈이 맞았다.
3: 맞습니다.
1: 예.
3: 그래서 아내는 그 이 수도사 돈 페리체와의 미래를 즐기려고 자꾸 이제 기회를 엿보는데
1: 예.
3: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기도에만 전념하고 있으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1: 누가 종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3: 예. 그러자 이게 꾀를 낸 사람이 참 수도사인데요. 남편에게 종교에 더 깊게 귀의하려고 하면
1: 예.
3: 그리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가 집에 십자가 모양의 틀을 만들어라.
1: 어.
3: 그 틀 속에 들어가서 마치 무덤 속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낮이고 밤이고 기도를 해라.
1: 자발적으로 갇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 그렇습니다. 예. 남편이 또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1: 예, 뭐 그렇습니다, 흐름이.
3: 예. 예. 그 십자가 모양 틀 속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동안 수도사와 아내는 이제 미래를 즐기게 되고요.
1: 참.
3: 하루는 이제 남편이 십자가 틀 속에 들어가 있는데 네. 뭐가 이렇게 자꾸 삐덕삐덕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
1: 예, 예.
3: 그래서 아내에게 뭐가 이렇게 삐덕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나를 외롭게 그냥 두니까 내가 밤마다 낮이고 밤이고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다.
1: 어.
3: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둘러대는 거죠.
1: 요거 몇 세까지 읽을 수, 몇 세부터 읽을 수 있는 겁니까?
3: 어린이도 읽을 수는 있는데요.
1: 그런데 앞서 말씀하시기로 워낙에 또 생생한 언어로 또 돼 있다고 해서.
3: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중세시대고 그 이후에도 야하다 이런 이유로 곳곳에서 금서 취급을 받긴 했었어요.
1: 한 100가지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또 뭐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지만.
3: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나중에 수도사에게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또 속삭입니다.
1: 예.
3: 당신이 남편을 고행하게 만들어서 내가 천국을 누린다. 참 이 말이 참
1: 남편한테는 이제 거짓말을 하고
3: 예.
1: 수도사에게는 감사를 했군요.
3: 그렇습니다.
1: 예.
3: 네 번째 날 첫 번째 이야기
1: 예.
3: 주인공은 탕그레디 공입니다. 귀족이죠. 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딸이 신분이 미천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나의 이 남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탕그레디 공이 그냥 그 남자를 죽여버렸어요.
1: 바보 온 달이면 어떡하죠?
3: 그래도 되는 시절이니까. 바보 온 달은 아니었고요.
1: 예.
3: 이게 이제 딸의 사랑을 단념시키려는 일종의 극단적인 조치였는데
1: 예.
3: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 짐작하실 겁니다. 그 죽은 남자를 너무나 사랑한 딸이
1: 예.
3: 잔에 독약을 발라서 그 술을 마시고 이제 자결을 하는데요.
1: 이건 또 로미오와 줄리아 비슷하기도 하고.
3: 그렇습니다. 예. 이게 당시에 이제 귀족들의 어떤 허위의식 같은 것들을 풍자하기도 하고 또 좀 넓혀보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1: 예.
3: 대개 당시 귀족들은 정략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1: 예.
3: 그러니까 가문을 지키는 방식이었는데 보카치오는 그런 어떤 다양한 남녀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당시의 허위의식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
1: 예.
3: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1: 재밌습니다. 이거 좀 뭐 코미디 옛날 꽁트 엮어놓은 거 보는 느낌이 있고,
3: 그렇죠.
1: 상당히 또 신랄한 그런 또 요소가 있네요. 예.
3: 이 이야기도 재밌으실 겁니다.
1: 예.
3: 여덟 번째 날 이야기는 서로가 속고 속이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1: 예.
3: 주인공이 굴파르도라는 사람인데
1: 예.
3: 독일 군인 출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1: 네.
3: 그런데 이 굴파르도가 우연히 친구의 부인을 보게 됐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구애까지 하게 되죠.
1: 예.
3: 그런데 친구 부인은 약간 영악한 사람이에요.
1: 어허.
3: 사랑을 슬쩍 받아주는 척하면서 굴파르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줄 테니까 그때마다 돈을 좀 달라. 내가 쓸 데가 있다.
1: 예.
3: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아주 영악한.
3: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굴파르도가 이걸 싹 보고 있다가 깨달았어요.
1: 예.
3: 사랑은 뒷전이고 돈만 밝히는 여자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1: 그거 간파했네요.
3: 그렇습니다.
1: 예.
3: 그런데 좀 골탕을 먹여줘야겠다.
1: 그거 어떻게 해요?
3: 부인을 좀 골려주려고
1: 예.
3: 굴파르도가 그 부인의 남편 그러니까 친구에게 일단 큰 돈을 빌립니다. 예. 그리고 부인이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그 돈에서 조금 조금씩 떼어줘요.
1: 예.
3: 그런데 돈을 줄 때 주변에 늘 사람이 있었어요.
1: 증인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3: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친구를 만나서 야 내가 그 돈을 다 갚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펄쩍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3: 당연히.
1: 예.
3: 그래서 굴파르도가 부인까지 부르고 그 증인들까지 싹 불러가지고
1: 예.
3: 야 내가 부인에게 돈 주는 것도 봤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예.
3: 부인은 그 돈은 다른 일의 대가로 내가 받은 거지 이게 계속 펄쩍펄쩍 뛰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때 그만큼 돈 주는 거 내가 봤는데
1: 예.
3: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여덟 번째 날에는 계속 됩니다.
1: 예. 그 유부녀를 탐했다는 거는 뭐 그렇게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대충 또 이렇게 여자들한테 걸려드는 사람들이 좀 미련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그래도 또 재치가 있었네요. 예.
3: 예. 하루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 예.
3: 일곱 번째 날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1: 네.
3: 주인공은 주변 사람들이 기타 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토파노라는 사람인데요.
1: 예.
3: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1: 오.
3: 그런데 이 기타 부인이 굉장히 아름답고 해서 사랑해서 구애해서 결혼했는데
1: 네.
3: 의처증이 생겨버렸어요. 질투심도 생겼고요.
1: 너무 아끼다 보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긴 하지만 뭐 그런 정도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3: 완전히 그 이 부인의 삶을 못하도록 밖에 출입도 잘 못하도록 만들어요.
1: 예.
3: 그런데 부인은 밖에 좀 나가보고 싶어요.
1: 아, 그건 당연한 거죠.
3: 예. 예. 그래서 남편에게 술을 좀 자주 먹이고 취하게 만들어서
1: 예.
3: 많이 먹여서 취하게 만들어서 잠들면 밖에 나갔다 오는 거예요.
1: 예.
3: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짬짬이 뭐 몇몇 남자들을 만나기는 합니다.
1: 정상적으로 이 남편이 부인을 대했다면 낮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올 텐데.
3: 그렇죠.
1: 예.
3: 예.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아, 또 생각이 많은 거예요.
1: 예.
3: 왜 술만 먹으면 이렇게 필름이 끊겨버리지?
1: 그럴 정도까지 먹이니까.
3: 그렇죠.
1: 예.
3: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겨서 먹고 뱉고
1: 예.
3: 안 취했는데 취한 척하고 잠든 척한 거예요.
1: 한번 해봤군요.
3: 예. 부인이 집을 이렇게 슬쩍 나가지 않습니까?
1: 예.
3: 그래서 나가서 미행했어요. 당연히 이제 아내가 뭐 사람들을 만나고 남자들도 만나고 이런 것들을 봤겠죠.
1: 예.
3: 그래서 먼저 집에 왔어요. 분노했죠.
1: 예.
3: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급니다. 그리고 아내가 와서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똑똑 두드리니까 당신 부정한 여자야 이러면서 욕하고 뭐 그럽니다.
1: 아닌 건 아니죠. 예.
3: 예. 어쨌든 기타 부인은 딱 잡아떼고 나 이웃집에 갔다 왔다. 이렇게 계속 둘러대지만 봤잖아요.
1: 그럼요.
3: 예. 그래도 계속 남편이 욕을 하자 안 되겠다. 기타 부인이 머리를 쓴 거예요. 나 우물에 몸을 던져서 죽을 거다.
1: 세게 나왔네요.
3: 세게 나왔어요.
1: 예.
3: 그리고 우물에 자기가 뛰어든 게 아니라 큰 돌 하나를 던졌어요. 풍동 소리가 났겠죠.
1: 예.
3: 그러니까 이 토파노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집 밖으로 나오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살짝 지켜보고 있던 부인이 집으로 쓱 들어가고 문을 꽉 잠가버렸어요.
1: 뭐라? 예.
3: 태세가 역전된 거죠.
1: 뭐.
3: 부자가 이제 분노하고 고래고래 예. 소리를 지르니까
1: 예.
3: 부인은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고 집에서 이렇게 막 창문에 대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이웃 사람들이 들었겠죠.
1: 예.
3: 근데 알잖아요. 이웃 사람들은 술 먹고
1: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3: 네. 예. 저 사람이 좀 안 좋은 버릇이 있더라. 뭐 의처증이 있더라. 이런 얘기 하면서 남편을 욕하고 소문이 막 퍼지니까 부인의 친정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1: 네.
3: 그 토파노 남편을 흠씬 두들겨 패버려요.
1: 아, 그러기에는 또 부인이 그렇게 또 정숙한 여자도 아닌데.
3: 그렇죠.
1: 예.
3: 어쨌든
1: 예.
3: 마침내 부자는 이게 참 이야기가 애매합니다.
1: 예.
3: 자신의 질투와 의처증을 반성하고
1: 예.
3: 이후에는 부인이 바람이 나도 들키지만 않도록 제발 해달라. 어쨌든
1: 예.
3: 이 데카메론에 나와 있는 얘기는
1: 예.
3: 사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1: 예.
3: 당대 상황을 굉장히 많이 풍자하고 있는 거죠.
1: 어차피 소설이니까.
3: 그렇죠.
1: 예.
3: 그리고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최종의 이걸 모험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 네.
3: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1: 예.
3: 자유롭게 나가서 남성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구성을 하나 이렇게 쓱 끼워놓음으로써
1: 예.
3: 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여성도 선택의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슬쩍슬쩍 던져주고 있는 거죠.
1: 옛날 얘기지만 사실 이제 옛날 얘기는 도덕이라는 걸 이제 던져놓고 그거에 충실한 작품들 나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3: 그렇죠.
1: 근데 이게 뭐 어디까지가 도덕이지? 뭐 도덕은 그냥 하나의 조건에 불과한 정도인 것 같고 오늘날 사랑의 전쟁하고 비슷해요. 사랑과 전쟁 뭐 이런 것 같고. 예.
3: 저도 그 생각 늘 하는데요.
1: 매우 현실적인 게 이렇게 몇백 년 전에 나왔었다. 대단한 스토리텔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 그러니까 이게 근대 소설의 예. 효시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

0: 거고요. 이야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까지의 이야기는 예. 도덕적 교훈, 신분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1: 예.
0: 남녀 간에는 구분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예.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1: 예.
0: 아홉째 날 주인공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1: 네.
0: 프란체스카 데 라짜리라는 사람이에요.
1: 어허.
0: 귀부인입니다. 예. 아름답습니다.
1: 예.
0: 이 귀부인을 사랑한 두 청년이 있습니다. 구애를 끊임없이 해요. 그런데 귀찮아서 프란체스카가 두 사람을 떼어버리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1: 예.
0: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내가 사연은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부탁을 좀 들어줘라. 그러면서 1번 남자에게는 청년에게는 저 매우 유명한 악당 무덤에 가서 하룻밤만 버티고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1: 예.
0: 또 2번 청년에게는 그 악당의 무덤에 가서 거기 있는 시체를 짊어지고 오라.
1: 예.
0: 그럼 내가 널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1: 그렇군요.
0: 먼저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이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네? 2번 청년이 와서 짊어지러 가려고 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서로 놀란 거예요.
1: 어허.
0: 그러다가 충돌이 난 거죠.
1: 예. 예.
0: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그 뭐 좀 나쁘게 말하면 황당함이고. 근데 기상천외함. 정말 이게 작가의 상상력이나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가 하는 걸 느끼는데 말이죠.
0: 예.
1: 정말 대단합니다. 이 책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몇 배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1: 예. 제가 한번 찾아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 가볍고 재기발랄한 이야기 속에서 이 작품은 인간 본연의 욕망에 대해서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다.
1: 예.
0: 그런 점에서 근대 소설의 효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1: 예.
0: 이 이야기가 그냥 가십거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직시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다.
1: 깨끗한 거울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아, 데카메론. 저는 하여튼 두꺼워서 안 꺼내봤습니다. 두꺼운 책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살았는데 이것을 꺼내볼 필요를 지난주와 이번 주 느끼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펼쳐보겠고요.
0: 네.
1: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지원 씨의 내 눈물 모아 들으시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형용사 중에 입바르다로 발음되는 것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입에 바르다가 합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입에 빠르다가 합해진 것입니다. 먼저 바르다를 쓰는 입바르다는 주로 입바른의 형태로 쓰여서 바른 말을 하는데 거침이 없다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입바른 말을 잘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빠르다를 쓰는 입바르다는 남에게서 들은 말이나 자신의 생각을 참을성 없이 짓거리는 버릇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공연히 남의 일에 입바른 소리를 해서 미움을 사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있지요. 바르다와 빠르다의 뜻을 생각하면 두 표현의 차이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앞짧은 소리라는 명사가 있는데요. 기본 의미는 장래성이 없거나 장래 불행을 뜻하게 된 말마디입니다. 예를 들어 앞짧은 소리는 되도록 삼가는 게 좋겠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지 못할 일을 하겠다고 섣불리 하는 말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는 실없이 앞짧은 소리를 잘한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니를 짧게 내다보고 하는 소리라는 뜻으로 앞니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말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날씨 관련 특보란이 아주 깨끗하게 빈 일요일 오후입니다. 당분간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부와 제주에 늦더위는 남아있는데요.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에서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아침 저녁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3도에서 최고 31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 쪽 으로는 30도를 넘긴 곳이 있고요. 중부지방은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비교적 활동에는 괜찮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의 기온도 2, 3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출발하겠고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로 오늘보다는 3도 정도 기온이 올라서 약간 더워지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도 26, 7도 선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는 오늘처럼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늘 모습은 가끔 구름 많은 하늘 오늘과 내일 비슷하겠고요. 오늘은 수도권 충남 북서부 또 강원과 제주 산지에 약간의 빗방울이 오후까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오후에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높거나 매우 높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최근 가수 이상순 씨의 건강 이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주신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주신경성 질환의 관리와 치료, 건강 100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정의섭의 세계의 도시 산책, 오늘도 태국 방콕으로 갑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임시사령탑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오늘 입국했습니다. 대표팀 명단 발표를 앞두고 어떤 선수들이 발탁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양한 체육계 소식을 일요일엔 스포츠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정희 캐스터.
2: 네, 예상했던 최대 정체 시간대답게 서울 방향 이동이 많이 불편합니다. 1번 경부선 서울 쪽은 주감휴게소부터 독립기념관 나들목까지 한 번에 30km 이상 부분적인 정체인데 여기를 지난 이후에도 입장휴게소부터 안성휴게소까지 15km나 불편하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 정안 나들목을 중심으로 22km 구간 버겁습니다. 30번 청주 영덕선 청주 방향은 수원터널부터 피발령터널까지 12km 구간 막히고 15번 서해안선 서울 방향은 경기권 진입이 많이 힘겨운데 당진부터 행담도 휴게소까지 23km 구간 밀렸다가 이후로도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3km 구간 답답합니다. 45번 중부 내륙선도 양평 쪽 정체가 충주 분기점에서 여주 분기점 사이로 무려 22km 구간이나 계속되고요.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 중에선 50번 영동선의 정체가 가장 긴데 강원권에서는 봉평터널과 새마을 부근에서 8km 경기권에선 여주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사이로 20km 구간 긴 정체가 이어집니다. 60번 고속도로 서울 쪽 현재 설악에서 강일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0: 건강 백세의 시간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황희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최근 가수 이상순 씨, 이분이 이효리 씨 남편으로 또 잘 알려진 분인데 미주신경기능 저하로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미주신경, 저는 잘 못 들어봤는데 이게 뭡니까? 미주신경.
1: 우리 몸에 이제 뇌신경이 12개가 있는데요. 예. 그중에 10번째 뇌신경을 미주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뇌관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쭉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가슴 복부까지 길게 내려가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광범위한 신경인데요. 한자로는 이제 길을 잃고 헤매어 달린다라는 뜻의 미주라는 이름처럼
0: 미아보호소 할 때 그 미자군요.
1: 잃어버렸다라는 거랑 달린다의 주자를 써가지고요. 어디로 달리는지 옛날에 몰랐는데 차근차근 이제 밝혀낸 신경인데요. 심장, 폐, 위장 같은 전신의 주요 장기 곳곳으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게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몸을 이완시키고 휴식하게 돕는 부교감신경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합니다.
0: 자, 미주신경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1: 이 우리 몸에서 이제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힘을 준다든지 근육 같은 걸 힘을 주면 이제 뭉치잖아요. 그런 게 안 되는 신체 내부 기관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들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박동이 우리가 빨리 뛰게 하고 싶다고 빨리 뛰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뛰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런 심장 박동을 안정화시키고 혈압을 조절하고 또 위장 간의 운동이라든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이제 호흡 조절이라든지 성대와 후두의 운동,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꿀꺽 삼키는 것도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도 관여하고요. 내장장기 감각 정보를 뇌로 전달해서 우리 몸의 균형이라든지 항상성을 유지하는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미주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1: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신경이라는 거에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요. 전신에 걸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이제 어지럽다. 그다음에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 식은땀이 난다.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창백해졌니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고요. 또 메스껍다든지 구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화기 쪽으로는 소화불량이라든지 복부팽만 변비나 설사가 올 수 있고요. 심혈관계 쪽으로는 맥박이 너무 느려지거나 갑작스럽게 혈압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심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의식을 잃게 되는 실신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0: 자,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 그리고 저 누구나 이게 당할 수 있는 일인가요?
1: 예, 얼마든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어떤 사람들만 잘 생긴다 이런 건 딱히 없고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유발 요인이라고들 연구들을 해서 밝혀진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제일 첫 번째겠고요. 정신적인 긴장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든지 과로 수면 부족, 또 더운 환경에 오래 있는다든지 또 오랫동안 이제 왜 예전에 왜 조회 같은 거 교장 선생님 막 한 시간씩 그 훈화 말씀하시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잖아요.
0: 이게 그러면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픽픽 쓰러지는
1: 앞에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작은 애들부터 탁탁탁탁 쓰러져 도미노처럼 이제 쓰러지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오래 서 있는 거, 그다음에 탈수, 공복, 또 과도한 통증이나 이제 우리가 피 뽑을 때도 바늘만 딱 담으면 그때부터 기절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체열 시의 긴장 등의 원인이 돼서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깨질 때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같은 어떤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수술 같은 걸로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이게 만성적인 기능 이상도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미주신경성 질환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교장 선생님이시군요. 농담입니다, 이거는. 미주신경과 관련해서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 앞서도 실신을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진짜 조회 때도 실신 그거 하는 걸 저희들이 조금 본 기억이 있는 거예요.
1: 요새는 안 됩니다. 그렇게.
0: 그렇죠. 아예 조회를 그렇게 안 하죠.
1: 실내에서들 하고요.
0: 그렇죠. 어떤 경우 실신합니까?
1: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미주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될 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주신경이 과하게 자극을 받게 되면 심장 박동이 급격하게 느려지게 되고요. 뇌로 가는 혈관뿐만 아니라 온몸에 이제 혈관들이 다 있는데 그 혈관들이 전반적으로 다 확장되면서 심장의 압력은 똑같은데 혈관들이 넓어지게 되니까 혈압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면 이제 뇌로 가는 그 피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장시간 서 있는다든지 덥고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경우, 또 극심한 통증이라든지 공포를 느낄 때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실신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도 좀 있으면
1: 그렇죠.
0: 어지간히 대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거를 좀 그 눈여겨 본달까? 예.
1: 예. 실신이라는 건 우리 몸이 이제 경고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예. 전조 증세가 분명히 있거든요.
0: 예.
1: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아득해지는 느낌, 또 눈앞이 흐려지거나 캄캄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0: 예.
1: 속이 울렁거리고서 메스껍고 또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졌니 이럴 때는 빨리 쉬는 게 원칙이겠고요. 이외에도 귀가 좀 먹먹해진다든지 이명이라고 해서 삐 하는 소리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런 것들이
0: 예.
1: 들린다든지 전신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면 실신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0: 실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곳. 전조 증상하고 좀 비슷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요.
1: 온갖 병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실신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제 단순히 넘어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를 다치다든지
0: 그렇죠.
1: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 더 주의가 필요한 것이겠죠.
0: 예. 그 실신할 것 같은 느낌 오늘 또 전조 증상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또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예. 전조 증상인 거는 알았다.
1: 예.
0: 올 것 같은데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쓰러지면 사람은 다칠 수밖에 없는데 안 쓰러지면 제일 좋지만 쓰러진다면 예. 제일 먼저 보고해야 될 장기는 머리죠.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다치는 2차 외상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0: 예.
1: 전조 증상이 느껴지면 이걸 뭐 참아서 내가 이겨내야겠다 이런 생각 제발 하지 마시고 즉시 그 자리에 앉거나 눕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0: 예.
1: 예. 누울 수 있다면 머리보다 다리를 좀 높게 올리는 것이 뇌로 가는 어떤 혈류를 확보하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저혈압으로 안 가는 거니까 피가
1: 그렇죠. 그러니까
0: 더 갈 수 있도록
1: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눕기 힘든 상태라면 이제 쪼그려 앉아서 머리를 무릎 사이로 이제 숙이게 되면은 어떻게 넘어지더라도 머리를 좀 보호하는데
0: 예.
1: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예.
1: 또한 이제 다리를 꼰다든지 근육에 힘을 준다든지 양손을 이렇게 강하게 잡아당기는 동작 같은 거 하는 것도 딴 데로 피가 안 가고 머리 쪽으로만 주로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0: 예.
1: 실신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공습 경보가 느껴지면 대피한다는 심정으로 예.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1: 그런데 예. 옛날에 막 예. 움직이지 마 막 그러셔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픽 쓰러지는 거죠.
0: 또 조회 얘기로 갔네.
1: 그러니까 아, 저희 때 진짜 많았어요.
0: 맞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아예 이제
1: 이런 아예 실내 체육관에서도 예. 하고 이러니까
0: 예.
1: 다행입니다.
0: 요즘은 뭐 친구 중에 제가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자, 이런 증상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뭐 전조 증상마저도 이제 오지 않도록
1: 예.
0: 평소 주의할 점 그리고 또 만약에 평소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병원을 이 경우에는 꼭 가야 돼 하는 예. 경우가 있다면 이제 어떤 경우일까요?
1: 평소에 이제 물을 충분히 많이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0: 예.
1: 규칙적인 식사하고 수면으로 인해 수면을 취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해야 합니다.
0: 예.
1: 또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할 때를 사실 피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할 때는 다리 근육을 조금씩 좀 움직여주시고 또 누웠다 일어날 때 천천히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뭐 집회나 이런 데 가면 앉았다가 또 다 같이 일어서 그러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시거든요.
0: 예.
1: 그러다가 이제 또 실신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0: 예.
1: 만약에 실신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 발생했다. 예. 내지는 이게 자꾸 반복된다. 이럴 때 또 운동하다 보면 이제 좀 힘들어서 실신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슴의 통증이라든지 호흡곤란, 그다음에 심한 가슴 두근거림이 동반되는 경우라든지 쓰러지면서 다친 경우에는 이게 심장질환이라든지 어떤 신경계 질환이 같이 있는 게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예. 오늘 얘기를 미주신경으로 시작했다가 실신으로 마무리하는 느낌이 드는데
1: 예.
0: 모든 실신이 미주신경과 관계되는 건 아니죠?
1: 아니죠. 5만 가지 원인들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심장마비가 와도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0: 예. 예.
1: 뇌혈관이 좁아져도 생길 수 있는 거라서
0: 이게
1: 그래서 혈관하고 신경이 같이 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까
0: 예. 예.
1: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얘기들 하는 겁니다.
0: 예. 그리고 예. 조금 더 이제 그 느낌이 오는 게 사실 전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것들하고 또 많이 공유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1: 예, 대부분 이제 사람이 넘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근데 미주 신경이 원인이 되는 걸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병원에 이제 이런 증상들이 계속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지만
0: 네.
1: 미주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검사들 자세를 바꿔 가면서 혈압을 잰다든지
0: 예.
1: 급작스럽게 사람을 움직였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검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예. 병증과 관련된 내용들이 저희가 아는 게 좀 가질 수가 줄어들면 좋은데 사실 이제 미주신경 얘기는 알았다가 이제 몰랐다가 알게 됐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동안 잘 발견이 안 됐다가 잘 연구가 덜 됐다가
1: 그렇죠.
0: 우리가 또 이렇게 알게 된 거를 또 알게 됐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상당히 또 의미가 있고 유익했다.
1: 점점 새로 계속 잘 밝혀들 내실 겁니다.
0: 의사 선생님께 제가 감사드립니다.
1: 과학자들도 또 열심히들 찾아내고 계시고요.
0: 그렇습니다. 예. 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백세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황희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0: 정희섭의 세계도시 산책, 세계 곳곳의 도시를 구경합니다. 정희섭 도시문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0: 세계도시 산책을 뭐 올 1년 진행을 하면서 올해 내가 외국 갔다 왔던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안 갔어요. 근데 갔다 온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예. 게다가 참 뭐 늘 가고 싶고 갈 때마다 또 좋았던 곳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콕 얘기를 이제 4주째 하게 됩니다.
3: 그렇습니다.
0: 예. 지난주에 이제 팝퐁 갔다 왔잖아요. 예. 뭐 또 추억이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 방콕 이 팝퐁에 또 야시장이 있고.
3: 네.
0: 야시장이 사실은 뭐 많지 않습니까?
3: 방콕 전역에 산재해 있고요.
0: 예.
3: 또 이 방콕의 야시장은 그 이웃 국가인 그 라오스나 캄보디아 야시장보다 훨씬 더 속세적이면서 더 휘황찬란하고
0: 네.
3: 그리고 볼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해질녘에 상인들이 그 손수레에 싣고 온 물건들을 자기의 위치가 있어서 그 위치에 딱 놓고요.
0: 예.
3: 펼치기 시작을 하고 밤새 팔다가 이제 새벽 1시 정도가 되면 이렇게 파장을 하는 모습 또 그런 것들을 찍으러 이제 인플루언서나 사진 작가들이 그 예. 모습을 이렇게 찍으러 오고요.
0: 예.
3: 그리고 우기 때는 갑자기 비가 올 때 순식간에 비닐 천막이 전광석화까지 쳐지는 모습 그런 것도 참 이채롭고요.
0: 예.
3: 그래서 파는 아이템이 뭐 너무 다양합니다. 뭐 검증되지 않는 약도 팔리고요.
0: 예.
3: 특히 가장 많은 것이 그 발모약. 왜 이렇게 발모약이 많은지. 근데 그게 한 몇백 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5,000원, 만원, 2만 원 되는 건데.
0: 다른 거는 뭐 특별히 특정을 안 하셨는데 발모약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은가 봐요.
3: 너무 많고요. 그리고 뭐 특정 신체 부위가 지금 커진다라는 그런 약도 있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
0: 예.
3: 근데 그거 뭐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사는 것이죠.
0: 가짜예요?
3: 네. 대부분 뭐 그 15,000원, 만 원짜리.
0: 가짜라면 만 원도 비싼 거죠.
3: 아, 그런 건가요? 네. 뭐 많이 팔려나가고.
0: 예.
3: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협상을 해야 되는데
0: 예.
3: 여기서 이제 하우마치로 하는 것보다도 태국말인 그 타올라이캅 이렇게 들어가면 한 1바트라도 깎아주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요.
0: 남자는 캅, 여자는 카.
3: 그렇습니다.
0: 타올라이캅. 예.
3: 뭐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취향에 맞게 꾸며진 그런 야시장도 있습니다.
0: 예.
3: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그 쩟페어 야시장이 있는데.
0: 쩟페어요?
3: 네. 쩟이라고 하는 것이 태국말로 즐겁다라는 뜻이고요. 그 페어가 이제 영어로 그 페어입니다. 페어. 그 전시회 같은 거를 페어로 하니까.
0: 예.
3: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 즐거운 전시회.
0: 예.
3: 그런 야시장이 생겼는데 여기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뭐 한국의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고요.
0: 제가 이게 새로 생긴 거라 몰라서 반문을 드렸었어요.
3: 네. 예. 실내 반, 실외 반 이렇게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 정찰제로 많이 합니다. 협상을 하지 않고
0: 네.
3: 편하게 몇 바트, 몇백 바트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외국인들한테는 훨씬 친화적인 것이죠.
0: 흥정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시면 되겠고. 예.
3: 그렇습니다.
0: 네. 야시장은 이제 매일 뭐 거의 상설 시장처럼 이제 설 것이고 주말 시장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3: 그렇습니다.
0: 예.
3: 그 짝뚜짝 위크엔드 마켓이 있는데요. 그 주말 시장이죠.
0: 예.
3: 세계에서 가장 큰 주말 시장이고요. 그 크기가 엄청납니다.
0: 예.
3: 27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0: 예.
3: 그 안에 15,000여 개의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0: 주말 마켓이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만 합니다.
1: 그게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주말에 벼룩시장 같은 것이 정기적으로 서는 거는 볼 수가 있는데 비슷한가요? 아니면 또 여기 나름의 특색이 또 따로 있나요?
0: 여기는 뭐 중고품을 갖고 와서 물론 중고품도 팔지만 뭐 그 벼룩시장류는 아니고 예. 신제품도 팔고 애완용 애완 그 동물도 팔고 예. 근데 애완동물이 한국같이 뭐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뭐 이구아나 도마뱀도 팔고 예. 뱀도 팔고 거북이도 팔고 그리고 뭐 조명기구나 가구같이 큰 물건들은 국제특송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짜뚜짝이라는 말이 예? 48살 그 생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그 라마 9세께서 예? 1975년도에 48세가 되셨는데 네? 자기 생일 48세 생일날 짜뚜짝이라는 그 말을 이름을 그 지역에다 이렇게 하사를 한 거죠.
1: 거기도 상당히 유명한 동네인데요.
0: 유명한 동네입니다. 예. 거기 짜뚜짝 공원도 있고요.
1: 그렇죠.
0: 예전에는 가기가 참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거기 지상철 BTS도 생기고 예, 예. 지하철 MRT도 생겨서 가기가 아주 편해졌고요. 예. 그래서 주말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6시에 폐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아주 사랑하는 그런 명소죠.
1: 안 그래도 짜뚜짝이라는 곳에 뭐 볼거리들이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주말 시장을 더해서 또 주말이 끼어 있다 그러면은 짜뚜짝에 가시는 게 좋겠군요.
0: 그렇습니다. 예.
1: 그 방콕은 이제 5만 사람들이 다 옵니다. 이게 뭐 돈 많은 사람도 오고 돈 별로 없는 사람도 오고 돈이 많은 사람인데 돈을 별로 안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배낭여행 오는 사람들도 많이 가는데
0: 그렇습니다.
1: 배낭여행객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0: 있습니다. 예. 그 유명한 그 카오산 로드라고 불리는
1: 제가 여기 추억이 많아요.
0: 네. 여기 가면 뭐 인종 전시장입니다. 전 예, 세계에서 예. 온 그 관광객들이 보통 길에서 이렇게 병으로 마시면서 다니는 예, 길맥이라고 하죠. 예. 길맥하는 모습도 있고요. 타투하는 가게도 있고 머리를 땋는 가게도 있고. 예. 그래서 뭐 방콕이 동남아의 교통의 중심지이고 네. 또 태국이 인도차이나 반도의 최고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아하. 일단 교통이 좋다 보니까 항공 교통이 좋다 보니까 다 예. 방콕으로 오고 예. 방콕에 오는 그 백패커스들은 다 카오산 로드로 가게 됩니다.
1: 거기 보면은 뭐 비행기 표 싼 것도 파는 데가 많고
0: 많이 있습니다. 예.
1: 뭐 환전소도 많고
0: 환전소도 많고요. 환율도 훨씬 좋고요. 예. 그래서 카오산 로드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여기서 이제 그동안 가지고 왔던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예. 새로운 뉴 페이스들, 뉴 프렌드를 만나서 또 새롭게 이합 집산으로 해서 깐차 나브리도 가고 예. 푸켓으로도 가고 치앙마이로도 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뭐 언어가 뭐 독일어 들리고 불어 들리고 저는 뭐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도 들리고 일본어 들리고 한국어 들리고.
1: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데 갑니까?
0: 갑니다. 그래서 그 카오산 로드의 몇 군데에 예. 그 이스라엘 식당이 있습니다.
1: 거기는 또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0: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그 코셔르라고 하는 그렇죠. 그 유대 예. 그 율법이 있죠. 먹는 율법. 그거에 마치 식당도 있고 예. 아랍어도 있고 수많은 그 언어가 있죠.
1: 저는 1998년에 아시안 게임 할 때 그때 카오산 로드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출장을 이제 아시안 게임 시작하기 며칠 전에 이제 가가지고 카오산 로드라는 데 처음 가본 거예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놀다가 너무 늦어버렸네. 그래서 저희 숙소로 돌아가기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냥 하룻밤을 적당히 지내고 아침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숙소를 찾아보는데 그 한국인이 운영하는 숙소가 있더라고요.
0: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네.
1: 그건 게스트하우스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또 재미로 들어갔어요. 재미로 들어가서 저 방 있어요? 그랬더니 방이랄 것은 없고 뭐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랬더니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마룻바닥에 이쪽은 남자 저쪽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잤는데 돈을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환산을 해보니까 60원인가? 아이고. 우리 돈으로? 네. 예. 근데 이제 에어컨은 없고 이제 선풍기 이렇게 돌아가는데 창문은 열려 있어요. 근데 제 옆집이 이제 그 뭐 락카페였어요.
0: 맞습니다.
1: 밤새 음악을 연주하는 예. 60원 이상 내긴 힘들었는데.
0: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몇천 원짜리 유스 호스텔이 지금도 있고요.
1: 카오산 로드의 느낌을 좀 가지셨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0: 네. 그래서 그, 한국 네. 사람들이 이 카오산이라고 발음을 하면 네. 현지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또 택시 타고 갈 때 카오산 로드라고 하면 성조가 있는.

0: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1: 아, 성조 그래서, 때문에.
0: 그래서 이제 카오산 이렇게 발음을 해야 알아듣고요. 아. 그 앞에 타논이라는 게 길이라는 뜻인데 네네네. 타논 카오산.
1: 타논 카오산.
0: 이렇게 발음을 해야 간다라는 것이고
1: 예.
0: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카오산은 그 밥이 되기 전에 그 맨살. 그 맨살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 카오산 로드가 됐냐 그러면
1: 네.
0: 카오산 로드가 이렇게 관광지가 되기 전에 여기 쌀 시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오산 로드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이지요.
1: 그렇군요. 카오산 로드에 가면 타논 카오산에 가면 거기 이제 사실 그 전 세계 배낭족들 뭐 이런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한도에 넘어서 있는 뭐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마리화나 같은 거.
0: 맞습니다.
1: 그게 이제 현지에서는 이게 합법이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법 적용이 속임주의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라도 이거를 만약에 이제 마리화나를 이제 피웠다. 뭐 이렇게 되면은 법의 저촉을 받게 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속임주의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법을 어디에 가서 해도 그 형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예. 대한민국의 형법을.
1: 예.
0: 이 태국이 2022년 6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인 마리화나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속출을 하다 보니까
1: 예.
0: 올해입니다. 올해 6월 26일. 1일부터는 의료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판매를 하고 이렇게 오락용으로 하는 것은 다시 금지가 됐습니다.
1: 그러면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도 이제 구경도 못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고요.
1: 예.
0: 그래서 한국인들이 만약에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예. 거기서 불법 흡연을 하게 되면 한국의 형법인 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애초에 안 하시던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예.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예. 그것도 가까운 나라 싱가포르에서는 뭐 아주 미량을 소지하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중형을 받지 않습니까?
0: 태용도 때리고요.
1: 네,
0: 무시무시한 나라죠 싱가포르.
1: 예.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사실은 저기 뭐 뭡니까 상당히 개방적인 도시 그 뭐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데도 적용이 됩니다.
0: 맞습니다.
1: 거기 이제 대마초 냄새나 이런 거 맡기가 쉬우시지만 거기서 아, 난 딴 나라에 와 있으니까 그러고서는 그 하시면은 결국 우리는 우리 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 적용을
0: 그렇습니다.
1: 받는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방콕 가면 또 쇼핑 몰이 그렇게 많아요.
0: 너무 많죠.
1: 네, 쇼핑을 하기가 참 좋은 도시인데 가보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구경하기 힘든 비싼 차, 뭐 슈퍼카라고 이름 붙은 것들이 그 몰에 전시가 돼 있어요.
0: 그냥. 전시가 네. 아주 많이 돼 있습니다.
1: 생전 저는 처음 본 것도 있어요. 거기서.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네. 사실 전체적인 경제 지표를 따지면 태국이 우리보다 한참 아래인데 그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0: 있습니다. 아. 제가 태국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1: 예.
0: 그게 하루에도 몇 대씩 계약이 된다고 하고요.
1: 이야.
0: 그러니까 1인당 GDP 개념으로 파악을 해서는 안 되는 나라가 태국이고요.
1: 예.
0: 빈부격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적인 규모의 쇼핑몰고 요즘에는 그 아이콘 콘시암 같은 데 가시면
1: 예.
0: 그 L로 시작되는 슈퍼카, F로 시작되는 슈퍼카들이 즐비하게 전시가 돼 있고.
1: 아 이거 잘 안 생각나는 게 제 경제 수준이 맞는데 생각이 나네요. 이게 근데 그게 사실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면 보인단 말이에요.
0: 보입니다. 예. 한국보다 훨씬 많이 보이고요.
1: 예.
0: 그리고 또 이런 특판 전시를 해서 작은 쇼핑몰에도 진출하는데 거기서도 계약이 된다라고 하고요.
1: 예.
0: 이 방콕은 정말 세계적인 규모의 쇼핑몰이 많습니다.
1: 예.
0: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이콘 시암이 세계 10대 쇼핑몰이고요. 그리고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시암 파라곤이라고 하는 데가 세계 20대 쇼핑몰이니까요.
1: 아.
0: 그 쇼핑몰의 나라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빈부격차를 저는 이 시암 파라곤에서 느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는 최저임금이 태국의 최저임금이 400바트입니다. 2만 원이 안 되는데요. 그 2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있는데
1: 네네.
0: 시암 파라곤 식당가에서는 몇십만 원짜리 한 끼를 먹는.
1: 최저임금이 그게 하루 얘기하시는 거죠?
0: 하루죠. 하루에.
1: 우리 그 시간당 자꾸 해가지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지금.
0: 그래서 하루에 네. 이제 2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 안쪽에는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위층에는 슈퍼카가 있는데 또 저 아래층에는 누구나 가서 먹을 수 있는 푸드코트가 있어서 예. 뭐 3천원, 4천원에 식사를 하고
1: 네.
0: 그리고 또 서민들이 가는 MBK라고 하는 마분콩이라고 하는 예. 그 서민들을 위한 쇼핑몰

0: 아, 이름이 그 귀전에 계속 그 이제 맴돌아요. 네. 마분콩.
1: 마분콩이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용산전자상가와 두타몰과 종로가의 금은

0: 가난한 사람은 화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1: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예. 태국에는 실제로 하이소라는 계급과 로우소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 하이소는 하이소사이어티고 아. 로우소는 로우소사이어티의 줄임말인데요.
0: 왠지 영어 같다 싶었어요.
1: 그렇습니다.
0: 예. 하이소, 로우소, 네. 어. 소사이어티를 뺐군요. 소사이어티에서 사이어티를 뺐네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이소는 부유하고 다 해외 유학을 하고 국제학교를 다니고 예. 다 영어를 쓰고 예. 제가 태국에서 근무할 때도 많은 하이소를 만났는데 태국말을 전혀 안 썼습니다. 그냥 다 영어로만 커뮤니케이션 할 정도가 됐고요.
0: 선생님께서 저기 태국어를 안 하셔서 그렇겠죠.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로우소들은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서민들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우소들이 하이소들에 대한 불만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오. 그러면 태국은 그 불교의 나라입니다.
0: 예.
1: 그래서 윤회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되는 나라입니다.
0: 아, 불교 국가인데 종교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정말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진짜 믿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귀와 가난이 전생의 업, 그 산스크리어트로 카르마라고 하는데요. 전생의 업이다. 이 카르마다.
0: 예.
1: 그 카르마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운명론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빈부격차에 대한 반감이 좀 적습니다.
0: 윤회설의 이 스펙트럼을 넓히면 그렇잖아요. 사실은 좀 가난한 사람이어도 짐승으로 안 태어난 게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 그렇게 위안을 삼는 거죠.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태국 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의 67%를 갖고 있는 구조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폭동이나 반란이나 이런 거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요.
0: 예.
1: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GDP가 23배 차이 난다고 하니까요. 23배의 GDP가 차이가 난다. 각 개인당.
0: 지도로 보면 이제 상당히 또 면적이 큰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데요 또.
1: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 사크디나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크디나가 뭐냐 그러면 예.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역대 왕조들이 거의 500년 이상
0: 예.
1: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각 개인의 편차를 뒀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만 평을 갖고
0: 이야.
1: 어떤 사람은 몇 평밖에 못 갖고.
0: 그거 상당히 그 예민한 문제인데.
1: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0: 그걸 그렇게 차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1: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사크디나 제도인데요. 이 사크디나 제도의 잔재가
0: 예.
1: 불교 문화와 이렇게 융합되면서 이 빈부의 격차가 어느 정도 상쇄되는 그런 사회가 태국 사회라고 할 수가 있죠.
0: 물질적으로는 상쇄가 안 되잖아요.
1: 안 되죠.
0: 그냥 뭐 기분으로 혹은 생각으로 이제 그냥 불만을 누른달까 뭐 이런 것이지. 아, 결국 또 문제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나요?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카오산 로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근데 이게 워낙에 실제하니까 윤회설 얘기까지 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장소를 좀 한번 또 가보죠. 팟퐁 그리고 이제 막 카오산 로드 이렇게 간 건가요?
1: 그렇습니다.
0: 진도가 많이 안 나가는데 몇 군데를 더 갈까요?
1: 예. 더 준비했습니다. 예. 그 저는 어느 도시에 가도 그 대학을 가보는 편입니다.
0: 예.
1: 왜냐하면 대학을 보면 그 사회의 미래를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0: 그리고 또 근처에 가면 음식이 싸고 좋아요.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방콕에 그 유명한 그 탐마쌋 대학이 있습니다.
0: 예.
1: 이 탐마쌋이라는 뜻이 올바른 법전의 학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0: 올바른 법전의 학문.
1: 네. 예. 그래서 이 탐마쌋 대학교가 법대가 아주 유명합니다.
0: 어.
1: 그리고 이 탐마쌋 대학교가 태국의 그 민주화에도 기여한 바가 아주 큽니다.
0: 예.
1: 1970년대와 1980년대 태국 민주화의 핵심 거점이 되었던 그런 대학인데요. 그리고 수많은 전광계 인사를 그 배출을 했습니다.
0: 예.
1: 한국으로 따지면 한 고려대학교 정도 같은데요. 이미지가.
0: 아니 언급해 주신 그 학교의 역사가 그 지금 또 방금 언급하신 고려대학교의 그 역사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학교의 색깔이라든지.
1: 그렇습니다.
0: 예.
1: 법대가 유명하고 또 민주화의 성지고. 그래서 저는 그 탐마쌋 대학교를 가는데
0: 예.
1: 가서 보면 그 교복을 입은 그 학생들이 걸어다니는 모습도 되게 이채롭고.
0: 교복은 다 입는다 그러셨죠 대학생이면.
1: 그렇습니다.
0: 그게 또 이제 자랑스러운 모습이고.
1: 네.
0: 예.
1: 그리고 학생 식당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 식당에 들어가서
0: 예.
1: 시중보다 거의 3분의 1 값도 안 되는 진짜 몇백 원. 1,000원 되는 그런 음식을 시켜서 먹는 것도 재미있고.
0: 저희도 뭐 대학 식당 들어간다고 쫓겨나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다들 좀 멋쩍어서 못 들어간달까 뭐 이런 건 좀 있어도.
1: 맞습니다.
0: 예.
1: 그리고 그 군에.

0: 서점 같은 데 가서 그 예. 학교의 기념품을 이렇게 사는 재미도 있고 해서 네. 타마사대학교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1: 그렇군요.
0: 그리고 차이나타운도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아, 그 최고 부자 재밌어요? 동네죠. 화교들이 아. 경제권을 다 갖고 있는데 아. 차이나타운에 가면 역시 금은빵이 많습니다.
1: 동남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그 민족 간의 문제를 얘기하면 결국은 다 그렇게 되던데요.
0: 맞습니다.
1: 상대적으로 뭐 조금 소수인 이 화교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고.
0: 다 쥐고 있죠. 대부분 쥐고 있습니다.
1: 그러면서 이제 다수의 다른 이제 사람들과 이제 그 서로 뭡니까 갈등을 좀 빚는.
0: 맞습니다.
1: 태국도 예외가 될 수가 없고.
0: 네. 태국의 어떤 상업과 제조업의 90%를 예. 화교 자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화교와 다른 동남아 국가의 화교가 다른 것은 뭐냐 그러면
1: 예.
0: 화교들은 중국어를 잃어버리지가 않습니다. 바깥에서는 현지 말을 써도 예예. 가정에서는 중국말을 쓰는데
1: 요즘 뭐 우리들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몇 군데 짚을 수가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뭐 제가 한국말로 주문하면 저기다가 뭐 이러면서 이제 주문 넣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주방에다가
0: 예. 태국의 화교는 태국에 완전히 동화가 돼서 중국어를 거의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1: 야, 또 그런 화교 처음 보네요.
0: 네, 몇 네. 대가 지나가면 다른 나라에서는 끝까지 중국어를 쓰지만 다른 네, 나라에 있는 화교는 네, 네. 태국의 화교는 태국의 그 화교 동화 정책이 아주 적극적이었는데요. 이것에 비해서 거의 못 쓴다라는 것이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화교에 대한 그런 반감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보다 좀 덜한 나라가 태국이고요.
1: 우리나라에서 중국어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제 외국 가면은 사실 또 이제 영어는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0: 네.
1: 그런 상황에서 사실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조금 편해보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태국 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0: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 아니, 정말 그렇게 다 그래요?
0: 거의 그렇고요. 거의 그렇고 90% 이상 그렇고
1: 예.
0: 그 이제 물러나신 그 탁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광동성에서 예. 태국으로 이주한 대표적인 화교계거든요.
1: 그래요.
0: 그 화교의 그 5대손인데.
1: 근데 그분이 사실 중국어 하는 거는 잘 안 떠올려지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100% 태국어와 영어를 쓰셨고요.
1: 네.
0: 그래서 화교에 대한 반감이 덜한 나라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를 드리자면 그 방콕의 허파라고 하는 그 룸피니 공원이 있습니다.
1: 거기 가면은 저기 무에타이 하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0: 무에타이도
1: 하고. 뿐만 아니고 공원이 굉장히 크고.
0: 굉장히 큽니다.
1: 거기 이제 조깅들도 많이 하고. 예. 뭐, 아, 저 룸피니 이게 떠오릅니다. 막 여러 가지가. 예.
0: 그 여의도 공원의 2.5배 정도가 되니까 결코 작은 크기가 아닙니다.
1: 여의도 공원 한 바퀴 도는 게 2.5km인데.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크다는 얘긴데요.
0: 굉장히 큽니다. 예. 가운데 호수도 하나 있고요.
1: 그러면 뭐 센트럴파크 이런 데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요.
1: 예.
0: 그 방콕의 악명 높은 그 매연을 많이 상쇄시켜주는 그런 곳이고.
1: 그렇죠.
0: 룸피니 공원이 없었으면 얼마나 방콕이 삭막할까. 저는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1: 하긴 이제 다른 곳들은 다 북적북적하니까. 그리고 옛날 길이 이제 좁고 뭐 그렇습니다. 어떤
0: 네.
1: 데는 또. 그 또 이제 검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묻어 있고 이제 매연에.
0: 네.
1: 근데 룸피니 공원은 이제 애초에 다른 곳이죠.
0: 애초에 다른 것이죠.
1: 네.
0: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룸피니가 그 석가모니가 탄생한 도시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석가모니가 탄생한 그 네팔에 있는 도시 그 네. 룸피니를 네. 그대로 가져다가 룸피니 공원으로 만든 것이고요.
1: 그럼 또 인도 사람들 싫어하겠는데요. 그 부처께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그 대부분 또 인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 룸피니가 그게 네팔에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1: 아, 그게 또 여기까지 때 또 연결이 되네요.
0: 여기까지 연결이 되고요.
1: 예.
0: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안에 광장에서
1: 예.
0: 이제 한국 노래 둥글게 둥글게를 틀어놓고 거기서 광장물을 치는 방콕 시민도 있고.
1: 아, 그거 뭐, 아니, 누가 둥글게 둥글게를 틀어요?
0: 그 스피커로 워낙 이제 한류가 그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1: 아, 거기 나오는구나.
0: 네,
1: 아,
0: 예, 그 노래가 예.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1: 예, 예, 예.
0: 그걸 틀어놓고 무대에서 어떤 강사가 예. 이렇게 손짓을 하면
1: 예.
0: 그걸 따라서 335 광장무를 하고 가끔가다 강남 스타일이 나와서 더 빠른 광장무를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요.
1: 저는 둥글게 둥글게 안 해본 지가 한 20년도 됐을 것 같은데 태국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군요.
0: 네. 그 멜로디가 춤추기 딱 좋습니다.
1: 예. 그 큰 공원에 둥글게 둥글게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 거기서 이제 무에타이 그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러 이제 가야지 생각을 하다가 사실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예. 그것도 참 큰 볼거리죠.
0: 큰 볼거리죠.
1: 예.
0: 그게 뭐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격투기니까요. 그거를 보는 게 재밌는데.
1: 그러니까 태국에 오래 사셨다면서요.
0: 제가 2년 살았습니다.
1: 이야, 부럽네요. 그냥 그 지금 사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럽지?

0: 예. 그러니까 또 지금 전해주시는 얘기가 딴 데는 이제 여행을 하셨더라도 여기는 진짜 거주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게 질이 다르거든요. 야, 정보가 아주 생생합니다. 방콕을 가는데 사실 이제 그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방콕 인근이라 그러면서 가는 데가 이제 파타야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근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그러면 아니 그냥 파타야만 갔다 오면 안 돼? 이제 그랬더니 다 그 파타야로 가는 항공편이 없더군요. 있나?
1: 없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네. 방콕에서 해서 이제 뭐 연결편으로 버스를 타든지 차를 빌려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1: 맞습니다.
0: 예, 저는 이제 또 가난하게 가가지고서는 저 직행 버스 타고 갔더니 굉장히 오래 걸렸고.
1: 버스는 한 2시간 이상 걸리고요.
0: 예, 그런데 이제 또 차를 빌려서 이제 적당히 가면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던데요.
1: 한 1시간 2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0: 이게 옛날에 월남전, 그러니까 베트남전 할 때 미군들의 휴양 시설로 쓰였던 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게 개발됐고.
1: 맞습니다.
0: 예,
1: 그 파타야는 그 촌부리주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 방콕에서는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요.
0: 예.
1: 근데 1960년대에 그 베트남 전쟁 시기에 그 미군의 휴양지가 되면서
0: 네.
1: 급격하게 관광 도시로 그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3박 5일 그 패키지 투어를 가면 100% 가는 데가 요 파타야이고요.
0: 그렇죠. 네.
1: 그런데 이 파타야는 방콕과 더불어서 특별 자치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태국의 특별 자치시는 방콕하고
0: 네.
1: 파타야밖에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0: 뭐 치앙마이 이런 것도 아니고
1: 치앙마이도 아니고요.
0: 예.
1: 그래서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또 자치시이기 때문에
0: 예.
1: 파타야에서 특별 행정법에 따라서
0: 예.
1: 도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가까우니까 이렇게 가지만 대단한 그 환락의 도시고 저는 그 구약 성경의 그 창세기 거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0: 네.
1: 어떤 그런 모습을 방불케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요.
0: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착한 청취자들께서 이제 안 가실 것 같아요. 예?
1: 그래
0: 뭐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또 괜찮은 이제 숙소 잡아서 이렇게 또 자연을 즐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예. 소돔과 고모라까지는 아니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1: 네,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뭐 멸망을 했죠.
0: 그러니까. 아닌데도 있고. 예.
1: 그렇지만 예. 뭐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즐길 수 있는 도시고요.
0: 그런 표현 맞는 것 네. 같습니다. 예.
1: 그리고 수많은 쇼와 캬바레 펍과 바가 있고
0: 예.
1: 아주 작은 규모의 바에도 그 자체적으로 라이브 뮤직을 하는 그 밴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0: 예.
1: 특히 그 100% 그 트랜스젠더 출연진이 공연을 하는 그 알카자 쇼와 티파니 쇼는
0: 이건
1: 대단한 쇼가 됐습니다. 거의 헐리우드급의 그런 라스베가스급의 쇼가 됐죠.
0: 하여간 참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워낙에 옛날부터 유명합니다. 뭐 방콕은 방콕대로겠지만 파타야가 또 그렇죠.
1: 쇼의 수준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0: 오늘 얘기할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시간이 빨리 갈 수가. 2년 동안 사셨던 분이 요즘 한 달 살기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전반적인 팁이랄까 이런 걸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1: 요즘에 뭐 한 달 살기도 하시고 뭐 세 달 살기도 반년 살기도 하시는데요.
0: 예, 예.
1: 저는 기본적으로 한 달이 좀 길기 때문에
0: 네.
1: 가서 일단 건강에 유의해야 된다. 일단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루틴을 잃지 말고
0: 예.
1: 맨날 술만 드시지 마시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운동을 좀 하시라는 것이고요.
0: 예.
1: 또 하나는 그 현지 문화를 즐기되 절대적으로 현지 문화를 존중을 해라. 존중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에 연루될 수가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이렇게 좀 낙후됐다고 해서 사람도 그런 건 아니니까요.
0: 네.
1: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되고요.
0: 네.
1: 현지의 룰을 좀 잘 따라야 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미리 테마를 정하고 가면 좋다.
0: 예.
1: 그래야 얻을 곳이 많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팁을 드립니다.
0: 예. 아, 저랑 이제 그 동계올림픽 동계아시안게임 이런 거 할 때 컬링 중계 같이 했던 이재호 해설위원이 지금 태국 국가대표 컬링 팀 감독입니다.
1: 아.
0: 예. 그래서 지금 방콕에 있습니다. 예. 오라고, 오라고 맨날 그러는데, 아, 방콕을 가기로 오늘 딱 정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1: 네. 예. 오늘 결심을 하시죠.
0: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좀 또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로 갈 것으로 이제 보고, 아, 노벨상 타러 가야 되는데, 아, 여기 맞나요?
1: 맞습니다.
0: 스웨덴 아니었어요? 스톡홀름?
1: 그 스톡홀름은 이제 다른 상을 하고요. 오슬로에서는 평화상을 평화상을 그 수상을 하기 때문에
0: 저는,
1: 시상을 하기 때문에
0: 저는 문학상 한번 받아볼까요? 아우 얘기가 이제 한없이 또 길어지네. 안 되겠습니다. 자, 세계도시산책 정기섭 도시문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예,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에서 화도까지 16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봉평터널에서 월곶분기점 사이로 54km 구간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도 군산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6km 정체, 당진 분기점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는 20km 가까이 어렵습니다. 또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13km가량 밀리고 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북공주 분기점에서 남풍세 나들목 가송교까지 27km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주감휴게소에서 남이분기점 사이로 13km 밀리고 있고요. 청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 예, 교통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일요일엔 스포츠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아, 이게 축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다 말았다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또 싶은 게 있습니다. 임시 국가대표 감독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오늘 입국을 했습니다.
3: 네, 예. 그 스페인 출신 모레노 감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고요. 예. 북중미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좀 성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홍명보 예. 감독이 6월에 사퇴를 했고요. 이후에 한국 축구 임시 사령탑으로 그 모레노 감독이 선임이 됐고 오늘 들어왔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몇 년 전부터 한국 감독직을 원했고 선임 이후에 매일 대표팀 경기를 분석했고 또 한국 문화도 공부했다 또 이렇게 말을 했고요.
1: 예.
3: 대표팀을 하나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1: 예. 그 유명한 축구 감독 중에 선수 생활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레노 감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레노 감독은 사실 그렇게 유명한 감독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선수 출신이고 뭐 은행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 그러면 이제 경기인의 삶을 거의 제대로 살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러면서 좀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맞습니다. 예.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예. 뭐 대표적으로 일단 AC밀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 아리고 사키 감독도 그 선수 출신은 아니고 구두 외판원 출신이고요.
1: 예.
3: 일단 모레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선수로는 뛰었는데 프로 무대를 밟지는 못했습니다.
1: 그러니까 전혀 축구를 안 해본 사람은 아니겠죠.
3: 네, 예. 맞아요. 예. 하지만 뭐 그 지역 리그까지는 뛰었는데 프로 무대도 데뷔는 실패를 했고요.
1: 예.
3: 이후에 그 백화점에서 남성복도 팔았고 스페인 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1: 예.
3: 아마추어 팀 전력 분석관으로 투잡을 뛰었거든요.
1: 예.
3: 2010년에 그 바르셀로나 B팀 루이스 엔리케 감독으로부터 전력 분석관 제의를 받았는데
1: 예.
3: 찾아보니까 당시에 그 모레노 감독이 주택담보대출도 있었는데 과감하게 안전대행 직장을 버리고 또 도전을 택했고요.
1: 예.
3: 뭐 이후에 스페인 대표팀 코치와 감독도 맡았었고 뭐 이후에는 감독으로 뭐 모나코나 그라나다 그 러시아 소치를 이끌긴 했는데
1: 네.
3: 아무래도 뭐 이런 데이터에도 능숙화된 감독이긴 한데 소치 네. 시절에는 그 AI 챗 GPT를 너무 과도하게 썼다 이런 폭로가 나오는 그런 양면적인 측면도 지닌 감독입니다.
1: 어느 정도 쓰면 과도한 거예요?
3: 네.
1: 거의 이건, 다 했다는 거 아닌가?
3: 네, 이거는 그 소치 그 구단 관계자의 폭로이다 보니까
1: 네.
3: 그 일단 모레노 감독은 부인을 했거든요.
1: 예.
3: 하지만 이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모레노 감독이 챗 GPT로 그 팀 일정을 짜고 선수 선발도 여기에 과도하게 의존했다 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1: 그래요?
3: 하지만 모레노 감독은 이후에 그 성명을 통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 러시아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1: 아, 그건 맞죠. 예.
3: 그래서 번역을 위해 썼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1: 예.
3: 내일 그 모레노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1: 네.
3: 여기서도 이와 관련된 그 논란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저도 요즘 이제 아시안게임 그 중계방송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AI를 이제 사상 처음으로 쓴달까? 지난번 이제 그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는 선수 이름을 어떻게 읽어요 하는 정도만 이제 반복해서 썼는데 써보니까 이거 사실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도 재주고 이거 능력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냥 뭐든지 내가 그냥 생각만 하면 궁금한 걸 다 얘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서.
3: 맞아요. 뭐 정확한 예. 지적이신데 사실 네. 최근 그 축구계에서도 이런 AI를 또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또 능력을 인정받기도 하거든요.
1: 그렇죠.
3: 어떻게 예. 쓰느냐에 따라 뭐 쓰고도 잘하면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사실 독일 프로축구에서는 최근 코치들이 선수를 일찍 그만두고 뭐 블로그에서 필진을 하다 발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상이 변했고 여기에 그 맞는다면 뭐 충분히 좀 능력을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 이제 비선수 출신 중에서 진짜 축구를 한 번도 안 해봤다 뭐 이런 건 아니고 태어나서 이제 저기 이를테면은 프로 축구의 높은 단계까지 안 갔다 뭐 이제 이런 거겠죠. 프로 축구 안 했다 이런 정도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제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이제 아리고 사케 감독 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무리뉴라든지 이런 분들도 대단히 유명한 감독이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3: 그러니까 네, 예. 맞아요. 뭐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그 보비 롭슨 통역관 출신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세계적인 명장이 됐고 뭐 첼시를 이끌었던 안드레 빌라스 보야스 같은 경우에도 어릴 적에 보비 롭슨에게 편지를 써서 축구를 안 해봤거든요. 네. 전력 분석관이 되고 이런 빅클럽까지 맡았으니까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도 어떻게 해볼까요?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아는데 뽑아줄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자, 모레노 감독은 내일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제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한국 축구를 보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깜짝 발탁이 나오는 게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3: 네, 내일 오후 2시에 그 천안에서 9월과 10월 A매치 4연전에 나설 명단을 발표하거든요.
1: 예.
3: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 홍명보 감독 시절에는 좀 기존의 그 멤버들이 좀 꾸준히 뽑히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1: 예.
3: 사실 태극마크와 좀 멀어졌던 뭐 전북의 이승우 선수라든지 서울의 선두질주를 이끌고 있는 정승원 선수 그리고 최근에 스코틀랜드 레인저스의 그 김민수 선수처럼 좀 이렇게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능력 있는 선수를 데이터 위주로 뽑을지 뭐 팬들도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1: 누가 될 것 같아요? 부담스럽군요.
3: 사실 뭐 지금 아시안 게임이 다가오면서
1: 그렇죠.
3: 그 기존 예. A 대표팀 멤버들이 차출된 멤버도 있기 때문에
1: 예.
3: 뭐 정승원과 이승우 선수의 발탁은 조심스럽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프로 야구 뭐 올해 막 이제 가다 말다 이런 거에서 뭐 반복이 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 참.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거는 또 재밌게 프로야구를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3: 네, 맞아요. 그 선두 예. KT가 최근 5연승을 달리면서 2위 삼성의 한 경기 차 앞서면서 정말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1: 예.
3: 또 LG와 기아도 한 경기 반차로 3위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 막차 티켓인 5위 자리를 놓고 두산과 NC가 다투고 있는데
1: 예.
3: 오늘 오후 5시부터 5경기가 열리거든요. 또 NC와 두산이 잠실에서 맞붙고요. 선두 KT는 롯데, 2위 삼성은 LG를 상대하고 기아와 하나도 맞대결합니다.
1: 그렇군요.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이제 다음 토요일에 개막을 합니다. 슬슬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하면은 제가 또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면은 자리를 좀 비워서 다른 아나운서들이 와서 이제 한 3주간 진행을 또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공식 개막이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만은 사전 경기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이게 이제 원래 올림픽 헌장에 있는 거고 올림픽 헌장의 내용을 이제 그 이게 OCA 예, 그러니까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서 준용하다 보니까 대회 기간이 일정하게 이제 길어지지 않게 이렇게 짜여질 수밖에 없는데 요 안에 이제 저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 경기가 치러지잖아요. 설명 잘했죠.
3: 아, 네. 예,
1: 근데 너무 길었나?
3: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이 복잡한 거를 또
1: 네.
3: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1: 그러다 보니 지금 사전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 농구팀이 벌써 두 경기를 했고 오늘 세 경기째 하는 거예요?
3: 네, 예. 맞습니다. 그 오늘 오후 7시에 그 나고야에서 일본과 조별리그 A조 최종전을 치르고요.
1: 예.
3: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금 나란히 2연승으로 그 기록 중인데 오늘 조 1위 결정전을 치릅니다.
1: 예.
3: 특히 우리나라 농구대표팀이 지난달에 광복절 주간 예전에 일본과 평가전에서 정말 역대 최다 점수차 대패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오늘은 그래도 좀 소력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요. 특히 뭐 이현중 선수가 돌아왔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또 승전보를 올릴지도 주목이 됩니다.
1: 예. 이현중 선수가 지금 뭐 자타공인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죠?
3: 아, 네, 맞아요. 예. 뭐 지금 NBA 포틀랜드와 그 1년짜리 비보장 계약이지만 일단 계약을 맺으면서 예. 또 미국 진출도 노리고 있고요. 어머니가 그 LA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성정아 씨거든요. 예. 그 어머니 피를 물려받아서 정말 뭐 뛰어난 농구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이 선수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학 농구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진출을 해서 정말 이 꿈을 향해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현중 선수. 이 선수가 들어왔으니까 오늘 한부터 승부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펜싱에서 뭐 제가 지금까지 또 펜싱 중계를 20년 넘게 해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시안 게임에서 또 각 나라별 경쟁이 또 치열하게 펼쳐질 텐데 아시안 게임에서 5회 연속 종합 우승에 도전한다. 저 이거 근데 쉽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도 아시아 나라가 골고루 선전했어요. 예. 그럼 홍콩 뭐 이런 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본 또 우리하고 하면 또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예. 중국 이거 네 나라가 날리면은 그 메달 세 개 나눠 갖고도 부족하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3: 아, 네, 맞아요. 좀 역시 예. 펜싱 전문가처럼 정확히 짚어 주셨고요.
1: 예.
3: 사실 일본이 국제 대회에서 최근 우리나라보다 거의 성적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5연속 종합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1: 예.
3: 뭐 그래도 파리 올림픽 남자 사브를 이관한 오상욱 선수가 또 금메달에 도전을 하고요. 최근 뭐 허리 부상으로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여자 예배에서는 또 간판 송세라 선수가 이관왕에 노리는데
1: 세계 선수권 우승자잖아요.
3: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올해 그 개인전 정상에 오르면서 컨디션도 최고조고요. 특히 뭐 민첩성이 강점이기 때문에 일본 무대 일본에서 또 한번 이렇게 금빛 찌르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지만
1: 예.
3: 말씀하신 대로 뭐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승부가 되고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1: 예.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또 봤습니다만은 사브르 여자가 어린 선수들로 이제 구성된 팀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3: 네, 맞아요. 예. 뭐 지금 사브르도 금메달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고요. 뭐
1: 예.
3: 전하영과 김정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남자 플레이의 단체전도 뭐 메달을 또 기대도 좋고요.
1: 네.
3: 뭐 사브르의 도경동 선수도 최근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금빛 그런 사냥도 소식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교체 자원으로 들어가서 짧게 경기를 했습니다만은 득점만 하고 실점을 한 점도 하지 않았던 도경동 선수가 기억이 나는군요. 예, 일요일의 스포츠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예. 주말 생방송 정보쇼 제가 또 3주간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앞서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일부터는 제가 장애인 체전 중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아시안게임 중계를 해야 됩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한 주 돌아왔다가 또 제가 전국체전 중계를 하러 잠시 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는데 뭐 때마다 있었던 일이니까 이해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훌륭한 저희 동료들 KBS 아나운서들이 돌아가면서 이 자리를 또 지켜주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요. 또 대한민국의 선전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스포츠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자, 주말 생방송 정보쇼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다비치의 노래 미워도 사랑하니까 오늘 2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게 나겠습니다. 이게 날씨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는 당분간 비슷합니다. 오늘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고요. 내일도 역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은 저녁부터 흐려집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이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권에 안개 짙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18도 등 14도에서 2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27도로 올라가고요. 대전 25도, 대구는 29도 등 25도에서 30도로 영남 지역은 다소 덥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부지방 초가을 날씨를 보여서 서울의 낮 기온 23.8도에 머물렀습니다. 평년보다 2.6도가 낮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온 양상이 둘로 나뉩니다. 남쪽은 주말 내내 여름 못지않게 더웠습니다. 양산의 기온이 오늘 3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영남 지방의 기온이 30도로 웃돌았고요. 남부 대부분 지역 30도 언저리의 기온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전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해 전체적으로 가벼운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밤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강원 산지의 안개가 짙어지고요. 전국 곳곳에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류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 가운데 빅테크 수장들이 일제히 개발 속도 조절을 촉구했습니다.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AI 모델의 역량 강화 속도를 늦추고 안전평가 시스템이 기술적 진보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도 아모데이의 지적이 맞다며 안전장치 마련에 전격 동의했습니다. 승객 243명을 태운 인도네시아 여객선이 자바해에서 악천으로 조난당해 한 명이 숨지고 140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4시 10분쯤 남 칼리만탄주 반자르마신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버고 트랜스포트 8호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탑승객 243명 가운데 102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돼 이송 중이지만 140명은 실종됐고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필리핀 팔라완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화재 사망자 수가 76명으로 늘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여객선 내부에서 불에 탄 시신 41구를 추가로 수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밤 필리핀의 팔라완섬 북부 코론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화재로 지금까지 모두 76명이 사망했고 13명은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후보직 자진 사퇴를 권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오늘 SNS를 통해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당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자신이 용해인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는 후보직 사퇴를 밝히며 비례대표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민주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후보자직 자진 사퇴 선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용해인 의원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20대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20대 취업자는 월 평균 327만 9천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9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20대 취업자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2023년 9만 1천 명, 2024년 10만 1천 명, 지난해 17만 7천 명으로 해마다 감소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와 지방 국립대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최근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학들의 지원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의 수시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5.2%, 지방 국립대 12곳은 12.6% 증가했습니다. 평균 경쟁률도 거점 국립대는 8.96대1, 지방 국립대는 7.16대1로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현지 시각 12일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2등상인 심사위원 대상 은사자상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배우 전도연, 조인성, 설경구 등이 출연했으며 다큐멘터리 감독이 해고 노동자 부부의 삶을 카메라로 담으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마이 엘투키 감독의 우먼 언노운에 돌아갔습니다. 우먼 언노운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군 병사와 연인 관계였다는 과거를 숨긴 젊은 여성 마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강원과 제주에는 늦은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구름 낀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 제주도 남쪽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신윤주였습니다. KBS

0: 성공 예감 별책 불호.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불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아마 같은 고민을 반복하지 않으실까요?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똑같은 제목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 제목이 딱 그러한데요. 오늘 KCGI 자산운용 목대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KCGI 자산운용 목대균입니다.
0: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라는 책 제목도 되게 잘 지으신 것 같고.
1: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나오자마자 경제 경영 1등.
1: 좀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순위가 점점 차 떨어지고
0: 그
1: 있습니다.
0: 그쪽도 많이 변합니다. 네, 춘시처럼 책 순위도 자주 변합니다.
1: 예, 그렇죠.
0: 요즘엔 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9월로 접어들었는데 무서웠던 6월, 7월 지나고 정신없던 8월도 지나고. 네네. 어떠셨습니까?
1: 7월 저점, 뭐 제가 봤을 땐 저점이었던 것 같고 저점 확인 이후에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심이 많으셨죠. 네. 이러다가 야 폭락하는 거 아니냐.
0: 다시 또
1: 질문도 많았었고요. 9월달 접어들면서 그나마 조금 시장이 안정감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 좀 보여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투자자들 문의도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0: 아, 걱정과 문의가.
1: 네.
0: 시장 이야기는 또 중간 중간 질문을 네. 계속해서 드릴게요. 일단 이 책의 부제가 만 번의 선택.
1: 네네.
0: 살아남은 펀드 매니저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20년 넘게 이제 또 국내외 투자 또 다 하셨고 하고 계시고 지금도 솔직히 사는 거 파는 거 버티는 것 중에 어떤 선택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우세요?
1: 사는 거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희망에 차서 뭔가를 네. 갖다가 액션을 하는 거잖아요. 네. 파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실이 있을 경우도 있고 차익을 실현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있고. 예, 그리고 후련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버틴다는 거는 기약.

0: 없는 미래에 자기 자금을 갖다가 묶여놓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적 측면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제 고민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힘들죠. 특히 버텨야 되는 지금 상황. 뭐 지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6월달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버티는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뭐 저 입장에서도 제가 투자했을 경우에 실수가 많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버텨야 되는 기간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티는 게 가장 어려운 선택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근데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도 해요.
0: 네.
1: 근데 또 수조 원대 펀드를 또 운영하시다 보면 계속 이제 매매도 있을 수 있고 교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비중도 그렇고 투자 대상도 그렇고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냥 버티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어때요?
0: 버티는 시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예, 어떤 걸 종목을 사서 수익이 날 때 보통 이제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에서 24개월, 뭐 1년에서 2년 정도를 보유한다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뭐 주가 수익률에 의미 있는 뭐 기간이 나오잖아요. 보통 어떤 종목을 투자했을 경우에 뭐 기업 이익이 한 10에서 20%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뭐 멀티플 확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 20에서 30% 우리 기대 수익을 놓고서 보통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최소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버티는 시간이 좀 길지요. 사는 고민은 일주일 내로 보통 합니다. 파는 선택도 한 뭐 일주일 내로 하기 때문에 짧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나 어떤 투자 대상을 갖다가 저희가 포트폴리오 사고 편입하고 난 후에 기다림의 시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가 평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대부분이 기다림의 시간이고
0: 매번 점검해야죠.
1: 고통스럽고 또 그 네. 사이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안드레 코스톨라니는 우량한 기업 주식을 사서 수면제 먹고 자라 뭐 이렇게까지 뭐 농담으로 비유를 했습니다만
0: 네.
1: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 계속해서 점검은 해야 된다는 거죠.
0: 네. 말씀하셨던 건 운이 좋은 케이스죠. 우량한 기업을 사놓았다고 하면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량한 기업인 줄 알았는데 우량하지 않다고 있습니다. 하면 그러다 보니까 매 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되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의심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돌아서서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 대상 비중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근래에 뭐 2022년 고점에 사셨던 분들 원금 회복하자마자 파셨던 경험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니까 또 후회하셨죠. 아, 내가 왜 팔았을까? 이 좋은 주식을.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매수하셨다가 이제 잘못된 선택으로 연결되시는 경우가 좀 생기는 거죠.
1: 그러니까 사실 뭐 뉴스 하나에 따라서 공시 하나에 따라서 주가가 엄청나게 변하는데 그럴 때마다 본질이 변하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주가고 본질의 변화는 사실은 잘 안 보이고
0: 네.
1: 그걸 또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이제 어려워하시는 거죠. 버티는 기간을.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이 책에서 목대균 대표님 본인의 경험담,
0: 네네.
1: 실수담,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사실 많이 적어주셨어요.
0: 네.
1: 굳이 이런 질문을 이제 뭐 파묘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0: 네.
1: 가장 좀 지우고 싶었던 순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0: 어제도 어떤 투자자한테 비슷한 질문을 받아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2011년 네. 남유럽 위기가 터지고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1: 네.
0: 뭐 그때 코스피도 많이 급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많이 들어왔었죠.
0: 아 그때는 이제 제가 수익을 좀 많이 냈었죠. 제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할 경우에 수익을 얻는 포지션이었습니다.
1: 아 당시에는요?
0: 당시에는. 네, 제가 아는 유명한 투자자분은 그때 사실 비슷한 포지션이었지만 그 전까지는
1: 네.
0: 그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서 주식을 다시 사는 포지션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남유럽 위기가 확산되거나 미국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이후에 조금 안 좋은 일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면서 계속 제 고집을 피웠습니다. 초반에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수익이 나다 보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고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잘 바꾸지 못해요. 네. 예,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더구나 이제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맞은 포지션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그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을 많이 피웠었고요. 2011년 가을 지나서 겨울까지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0: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 펀드 운용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2012년에 그 자금을 회수를 당했습니다.
1: 아이고야, 손대라고. 예. 펀드에서.
0: 그렇죠. 뭐 수익자가 손대라고 하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한때는 정말 잘했던 애가 좀 지나니까 몇 달 지나서 가장 못하는 애로 바뀌게 된 거죠. 제 고생을 너무 많이, 그때 많이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냥 지수만 들고 있어도 칭찬을 받았을 텐데 너무 액티브하게 그때 운용하다 보니까.
1: 당시 뭐 헤지펀드 하셨죠?
0: 헤지펀드는 아니었지만 롱온리 일반 펀드였습니다. 사모펀드였고요. 그렇지만 헤지펀드처럼 운용을 좀 했었죠.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위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위기를 해칭하고 싶었던 게 이제 투자자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너무 잘하려다가 망했던 케이스입니다.
1: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남유럽 재정 위기 때 2011년 그때 되게 많이 흔들렸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목격하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이른바 뭐 숏 포지션? 좀 네거티브한 포지션으로 돈을 버시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화가 됐었나 봐요.
0: 예, 뭐 아무래도 초심자의 행운일 수도 있고 저도 그 당시에는 펀드 운용을 한 지 뭐 조금 됐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매니저라고 해서 책임 운용력을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었거든요. 더구나 이제 그렇게 큰 이벤트에서 이제 수익을 엄청 거두다 보니까 오만, 자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2012년까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썼던 제 투자 노트 보게 되면 절절합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때 마음을 한 번만 고쳐먹었더라면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1: 그러면 그 이후에 유연함을 더 갖게 되셨겠네요.
0: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노트를 볼 때마다 제 드는 생각이 아무리 내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혹은 내가 잘했다고 하더라도 왜 맞았는지 왜 잘했는지를 갖다가 면밀하게 다시 돌이켜보는 습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실수하게 되거든요. 투자를 하게 되면 뭐 피터 린치 말에 의하면 10개 중에 6번 선택을 잘하면 훌륭한 투자자라고 그렇죠. 합니다. 네 번은 무조건 틀려요, 거의. 저도 평균적으로 매매한 기록을 보니까 뭐 사실 뭐 5번 정도에 가깝게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훌륭한 투자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틀릴 확률은 생각보다 높다. 반대로 맞을 확률도 5번 정도로 생각보다 평균에 이제 가까운 수치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했던 게 뭐냐라고 이제 따지게 보니까 실수할 때 혹은 틀렸을 때 그 데미지라고 하죠. 손실 폭을 갖다가 네.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게 사실 수익률을 갖다가 복구시키거나 수익률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적게 하자. 이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맞췄을 때 얼마나 벌 수 있는가, 틀렸을 때 얼마나 적게 잃을 수 있는가. 사실은 요거 네. 반복하는 싸움이기도 하고요. 10번 중에 6번만 맞추면 이제 끝내주는 투자자다. 피터 린치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야구에서도 6할의 승률이면 우승하더라고요.
0: 아,
1: 10여 개 팀들 중에서도 1등하기 위해서 필요한 승률이 6할이면 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너무 또 욕심을 낼 필요는 없고 사실 또 그것도 쉽진 않은 거긴 합니다만 목대균 대표님이 이제 20년 넘게
0: 네.
1: 펀드 운용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그 자금만 해도 이제 수조 원대인데 약간 한 20년 넘으면 이쯤 되면 큰 흐름은 좀 눈에 들어온다. 방향은 내가 읽을 수 있다. 혹시 이 정도가 되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텐데.
0: 개인적으로 흐름은 잘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흐름이 잘 들어오고 이제 설명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사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생각 뭐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설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제 머릿속으로는 정리도 잘 되고 근데 투자는 사실 미래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가장 잘 설명한다는 부분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나고 나면 우리 박현재 회장님이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미래세 박현재 회장님께서 네. 지나고 나면 모두 다 명확하다. 엄청 설명이 잘 된다. 예, 저도 그런 면에서는 흐름은 잘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은 그렇지만 미래는 사실 불확실의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바로 오늘 투자해서 내일 투자 수익률을 갖다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간 투자자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롱텀, 장기 투자하는 경우는 5년에서 10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최근에 조금 주가를 보고 있는데 네. 챗GPT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에 투자를 했으면 수익률이 140%
1: 엄청나죠.
0: 예. 근데 정말 그때까지의 기간을 다 버텨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투자는 사실 불확실해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 그래서 가끔 이제 여러 이코노미스트, 이제 경제학자분들 그리고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사실 미래를 갖다가 정확하게 다 예측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네, 네. 제가 얘기한 거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뭐 과거는 잘 얘기할 수 있다. 다만 미래는 좀 어렵더라.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1: 왜 여전히 뭐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고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라면 미래를 예측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떤 주식이 제일 많이 오를지 예측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아직도 있거든요.
0: 대응의 문제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90%의 그 확률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풀베팅 혹은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10%의 확률로 안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100%의 확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90%의 확률로 다른 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 B가 일어난 것이 않겠습니까? 그럼 A에서 B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사실 사람은 당황하게 되고요. 뜻하지 않는 손실을 갖다가 혹은 실수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좀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사실 예측은 저도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못 맞춘다는 거고 맞느냐 네. 틀리느냐는 예측이라는 행동과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랑은 완전 별개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더 확률적으로 행동을 하고 확률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자꾸 예측을 하려는 습관보다는 대응을 할 것. 지금 금리 상황에서. 지금 금융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또 생각을 하는 이것도 이제 행동을 좀 드려야죠.
0: 예, 뭐 역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질문이 네. 많았거든요. 언제 전 고점을 회복하냐고. 아. 그럼 저는 또 역으로 좀 냉정하게 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주저주저 하시죠. 그리고 또 왜 팔면 안 되는지를 또 제가 설명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또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좀 당황하시죠. 자기 생각한 거랑 다른 걸 갖다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스텝이 꼬인다 그러죠. 네. 완전 머릿속에 두뇌 회로가 엉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런 고민을 좀 하시게 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1: 아예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테고요. 또 이제 9월에 접어들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와가지고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왜 역대 9월 뭐 평균 수익률이 가장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0: 네네.
1: 네, 뭐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0: 네.
1: 이럴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9월 징크스 이런 거.
0: 네. 사실 그 한 26년 데이터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10년 데이터만 보게 되면 상승 확률은 60%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10년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9.12 테러부터 시작해서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유럽 재정위기도 있었고 그러면 수많은 긴축 발작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률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약간 약한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가지고 뮤추얼 펀드가 이제 10월 달 보통 말에 이제 장부를 마감하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윈도우 드레싱을 할 수 있는 그 올라갔던 것은 더 사고 파는 안 좋았던 건 더 팔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 손바뀜도 심한 시간인 것 같고요.
1: 그러니까 뭔가 좀 수익률을 마지막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막바지 작업 이렇게 네.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0: 그 몇몇 주요 대형 금융기관들의 비중 조절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금 흐름이 투자자들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살짝 불편한 달이기는 합니다.
1: 변동성도 그러나 예, 생기고.
0: 그렇지만 뭐 데이터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달은 아니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1: 그렇죠. 아마 평균을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몇 개가 더 깎아먹었을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이 추수를 마치고 나면 조금 해이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뭐 9월, 10월에 네. 역사적으로 좀 위기가 있었던 것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또 책에서 쓰신 게 위기가 닥치면 우량주부터 먼저 팔린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쓰신 부분이에요?
0: 사실 팔려고 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요.

0: 후한 주식부터 먼저 파는 게 좋죠. 왜냐하면 금방 팔 수, 금방 팔리기 때문에 안 팔리는 주식을 팔려고 하게 되면 보통 평균 거래 대금의 10%에서 20%의 다라는 물량을 갖다가 시장에다 내놓게 되면 가격을 누르면서 팔게 됩니다. 즉 자기가 가격 하락을 유도하면서 팔게 되는 것이죠.
1: 그쵸, 아깝죠.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주의하게 되고 시장에서 바로 팔 수 있는 거, 오늘 현금화 할 수 있는 대형 우량주, 유동성이 풍부한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매도하게 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뭐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살 때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 샀거니와 한국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모멘텀도 풍부했었고 팔 때는 대형 우량주 잘 팔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엔 또 자사주 웨이브로 잘 버텨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하기가 수월하죠. 아.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대형 우량주가 종종 많이 주가가 먼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특히 외국인 기관이 더 그러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0: 네.
1: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혹시 좀 보시나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의 대상에 또 한 축으로
0: 네.
1: 또 뭐 시기마다 들리는 이야기는 다릅니다만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이야기는 항상 또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뭐 기관 투자자로서는 투자를 할 수 없고요. 네, 저희 법인 저희 이제 자산운용사는 네.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뭐 그 코인 쪽에 조금 관심을 가졌었고 작동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과거에 조금 관심을 조금 가졌었는데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중요한 뭐 우리 디지털 화폐라고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금과 더불어서 이제 국가 재정에 대한 불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옵션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많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9월달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난 2분기죠. 2분기에 지금 많은 금액을 매수를 해가지고 역대 최대 매수량을 보여줬습니다. 금을 많이 매수를 한 거예요. 재정에 대한 불신이 조금 합쳐진 것 같고 최근에는 또 비트코인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숏 포지션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했던 포지션들이 감기면서 사실 그런 레버리지들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조금 반등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장 참가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요새 미국 국채, 미국 장기채 금리가 이제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불신이 금하고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금과 비트코인도 저희는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하, 자산 배분 측면에서
0: 네.
1: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산 배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이나 정말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이게 또 습관이기도 하더라고요.
0: 일본은 좀 가지고 계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 투자하시거나 보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물금을. 네,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사실 톡톡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1: 나중에 위험 자산이 정말로 필요 이상으로 비이성적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는 또 이걸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네. 또 투자 수단이 되기도
0: 맞습니다.
1: 하고요. 그걸 팔아서 살 수 있는. 또 그 아마 이 책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0: 네.
1: 세 가지 판단 중에 하나를 할 때도 그렇고 군중 심리가 많이 또 작동을 합니다. 남들이 많이 팔 때 시장이 폭락할 때 패닉셀 하게 되기도 하고 남들이 좋다고 해서 막 올라갈 때 네. 정말로 비싼 값에 더 얹어서 사게 되기도 하고 그 전에 이 군중 심리를 어떻게 하면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뭐 좀 비결 같은 게 있으십니까?
0: 예전에 피터 린치가 예. 구두 닦기 소년이 주식을 물어보니까 돌아서서 주식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 열광할 때 보게 되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합니다. 산업이 좋은 거랑 사실 주가가 좋은 거랑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산업이 좋다라는 것은 사실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AI 산업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럴수록 경쟁이 격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챗GPT부터 클로드까지 최상위 모델을 만들려고 많은 그 AI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수익을 내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적자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뭐 제가 책에서 썼지만
1: 네.
0: 그 3D 프린팅에 제가 투자한 경험이 있었는데 3D 프린팅 산업은 성장을 했어요.
1: 그쵸, 요새도 많이 보급됐죠. 많이 써요.
0: 예. 예. 근데 주가는 박살이 났습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라는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 그래서 헤드라인으로 봤을 때는 산업이 성장한다. 아주 좋,

0: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엄청나다면서 뭐 테마주도 많이 생겨났고요.
1: 맞습니다. 심장도
0: 그걸로 맙니다. 제대로 돈 벌고 큰 기업 됐다는 사례는 거의 기억도 안 나네요.
1: 미국계 선두 기업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주가가 상당히 부진하고요. 예, 그 당시에 뭐 심장부터 시작해서 내 그 장기를 갖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까지 막 엄청나게 나왔었는데 사실 주가는 뭐 그때 고점 치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경쟁이 심화돼서 그렇습니다.
0: 그렇죠. 네. 사실 한 10년 좀 넘었을 텐데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LED 한다는 기업이 시총 1위에 올랐던 적도 있죠. 당시만 해도 우리 대부분 형광등 쓰고 있을 때 LED라는 조명을 전국이 다 쓰면 엄청나네. 근데 사실 이제 그 기업은 요즘에 거의 이제 들리지도 않고 이야기가.
1: 네, 맞습니다.
0: 그것도 이제 경쟁이 또 격화되고 해서 그냥 새로운 기술뿐만이 아니라 누가 꾸준히 돈 벌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봐야 하는. 그래서 또 더 어려운 거죠.
1: 그렇죠. 그걸 갖다 계속적으로 분기마다 체크해 가면서 보유할 것이냐 혹은 매도할 것이냐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란 거에 생각보다 복잡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는 표현보다는 아주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그게 맞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지런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뉴스 체크해야 되고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들 부지런하시더라고요.
0: 아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부지런하지 않고 대충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책제목처럼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부지런함의 일부이고 우리가 뭐 농사 지을 때도 그렇고 공장 돌릴 때도 그렇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말할 것도 없고 투자는 또 역시나 부지런함이 또 그 기반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나라별 또 해외 투자 오래 하셨으니까 해외 투자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을 분석할 때면 유독 현실의 벽을 실감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1: 일단 뭐 언어가 안 되니까 그 2014년에 저희가 저는 이제 당시에 미래스 자산운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국 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분석 리포트를 읽어야 되잖아요. 회사의 IR 자료도 읽어야 되고 다 중국어로 돼 있더라고요. 네. 요새 같은 시대에는 AI 집어넣게 되면 잘 번역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해석을 또 해야 되고 사실 자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너서클 우리는 흔히 관시라는 표현으로 하게 되는데 정보가 한쪽으로만 흘러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없게 되니까 아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구나.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IR 자료도 많고 컨퍼런스 콜도 잘 돼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정보에 접할 수 있으니까 아 이게 어떤 방향으로 기업이 가고 있구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구나. 그리고 기업 가치가 어떻게 증가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국은 그런 부분에서 좀 제한적이었고 사실 매크로나 국가적 정책 관련된 부분은 좀 읽기가 어려웠어서 그런 한계는 좀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가서 이런 거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회사 다니면서 이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이제 북경대학교 EMBA 과정을 갖다 등록을 해서 주말마다 북경 가서 그쪽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소통을 좀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0: 아니 주말에 어디 지방에 있는 대학교 가시는 것도 아니고 베이징까지요?
1: 예, 국경을 넘다 보니까 예, 변화하는 기후 그리고 대기 오염 막 이런 걸 갖다가 눈으로 목격했었고 생각보다 또 북경이 공기가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0: 점점점.
1: 네, 점점점. 그것도 체험을 했었고 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0: 이야, 대단하시네요. 요즘에 그 CXMT 차신 메모리라고 이제 신규 상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후광통이라는 방식으로 또 과장판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또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 상장할 때도 관심 크게 모았고 YMTC라고 하는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하는 회사도 IPO 준비한다고 하죠. 중국의 신규 이제 막 떠오르는 테크 기업에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1: 기술 격차는 3년에서 5년 정도 우리 DRAM을 봤을 경우 존재한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시간은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어떤 경쟁 우위는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낸드 같은 경우는 바로 밑단이거든요. YMT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와서 조금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가성비 측면에서는 글로벌 최강 업체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좁혀지는 속도,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속도가 최근에 너무 빠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자금 조달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중국 국가의 보조금에만 유지를 했습니다. 뭐 5년 사이로 나오고 있는 빅테크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기업이 성장을 했었는데 요새는 지금

0: 해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자금 조달 창구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다 보면 이게 성장 속도가 좀 빠른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중국을 싫어할 수도 있고 혹은 중국에 대해서 폄하할 수도 있는데 경쟁 기업으로서 그 CXMT나 YMTC를 바라봐야 되는 거고 유니트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CXM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4위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상장하면서 사실 그 상장 당일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흔들 정도였기 때문에 경쟁 기업으로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언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CXMT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HBM 쪽에서 지금 HBM3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 세대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빠르게 따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범용 DRAM 쪽에서는 CXMT가 사실 원가 경쟁력이 삼성이나 다른 데 대비해서 반값입니다. 50% 이상의 저렴한 범용 DRAM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가격 결정권을 흔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은 좀 안 좋다. 예,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그 CXMT가 신규 상장하면서 조달한 자금으로 또 엄청나게 또 요즘에 반도체 호황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니까 벌어들인 돈으로 또 투자를 또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경계는 계속해야 하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혁신 기업들을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미국에도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중국이 그 대척점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자산 배분 관점에서 놓고 보면 G2 사이에 과연 이것도 이제 테크 측면에서 분산 투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목대균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도 2020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전 직장에서 다닐 때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혁신 기업들을 분산 투자한다고 하면 서로 뭐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누가 이겨도?
0: 예, 그렇게 생각했죠. 전체 산업의 파이가 커지니까 잘 나눠 먹을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이끌고 가는 0에서 1을 만들고 있는 어떤 시장을 갖다 개척하는 입장인 것 같고 네. 중국은 1에서 N을 만들어내는 시장의 사이즈를 갖다 상업화적인 측면이나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2017, 18을 넘어가면서 사실 미국에서 중국을 갖다 규제하기 시작했고 네. 현재는 트럼프 2기 정부 들어가면서 그게 더 노골적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잘 된다고 하고 해서 미국 시장을 연다라고 해서 중국이 꼭 좋아지는 건 아니구나. 이제는 상호 보완적인 관점은 조금 벗어났구나. 오히려 경쟁 기업으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중국에서 그 제조업 2025라고 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 즉 중국의 제조업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요. 이제 지금 2026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대부분의 제조업 역량이 사실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한두 개 정도가 아직 중국이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열이에 있는데 첫 번째가 반도체 쪽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산업이 돼버렸고요. 그게 이제 규제 형태로 결국에 중국 쪽 뭐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이 그런 규제를 갖다가 회피하거나 우회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서 조금 제 입장에서는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부분보다는 이제는 경쟁 기업으로 봐줘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그렇죠. 경쟁 기업 아니겠습니까? CXMT가. 네,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의 기술을 대체하고 따라잡으면서 성장했듯이 이제 중국이 뭐 사실 이제 화학도 그렇고 디스플레이까지도 완전히 또 우리가 중국에게 따라잡힌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또 우리가 또 앞서 나갈 부분은 또 계속해서 봐야 할 테고요. 앞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는 우량주부터 먼저 잘 팔린다 이런 유동성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해외 투자할 때도 그 관점은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책에서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또 봐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어요.
0: 이 신흥국 투자를 하다 보게 되면 뭐 좋은 기업은 많이 있지만 위기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과거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제가 투자했을 경우에 급한 상황에서 뭐 그쪽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팔고 자금을 갖다가 달러로 이제 팔게 되면 달러로 바꾸고 그다음에 원화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달러로 바꿨는데 달러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 한 달 동안 그 자금이 거기에 묶여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상급

0: 일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1: 뭐 규제 때문에 아니면 어떤? 뭐
0: 이제 외화 반출을 갖다 그쪽에서 금지해 버린 거죠. 유동성이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1: 행정적으로 긴급히.
0: 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저희가 뭐 인도네시아 정부나 태국 정부에다 하소연을 해봤자 안 먹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금을 해소한다라는 건 사실 투자했을 경우에 거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완성의 마지막에서 자금을 해서 못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해투자, 특히 중국에 저희 투자했던 것 중에 일부 투자 자금을 아직 해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의 청산 절차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투자된 자금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갑하죠.
1: 몇 년이나요?
0: 아마 조금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언제 해소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금액은 있지만 장부상 치켜는 있지만 예, 돈은 제 돈이 아닌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신흥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투자하실 때 주의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투자할 때는 수익률만 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올라갈 것만 기대하죠.
0: 그렇지만 자금 회수를 갖다 고민해 보시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 당하고 나면 내 자금 투자 자금이 회수가 안 된다. 뭐 요새는 부동산, 국내 부동산도 대표적인 케이스일 것 같은데 투자하고 나서 자금이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사람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애가 타고 괴롭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자금 해소 가능성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이게 참 유식한 말로는 영구적 손실이라고도 하는데 그 영구적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0: 네.
1: 근데 사실 이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0: 예, 막상 뭐 그렇죠.
1: 이게 왜냐면은 항상 시장이 좋을 때는요 사람들이 리스크 관리 안 하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것만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것인가를 또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 이거는 또 역설적으로 크게 한번 당하고 고통을 겪어보고 잃어봐야 또 알게 돼요.
0: 맞습니다.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1: 그러게요. 그래서 목대균 대표님이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책을 통해서도 20여 년 하면서 되게 그 힘들었던 순간, 고통스러웠던 순간 막 이런 것도 일부러 많이 남기신 게 간접 경험이라도 해봐라라는 의미 아닐까 싶더라고요.
0: 제가 많이 배웠던 교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금 회수거든요. 비상장 투자를 했을 때 자금 회수 못한 경우도 좀 있었고요.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긴 하지만 뭐 자금 회수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지만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파산을 했을 경우에는 또 자금 회수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케이스를 겪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좀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 실패 케이스를 갖다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저도 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1: 아유, 별 말씀은요. 네,
0: 저기 나와 있는 실제 사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길래 그러셨냐.
1: 아, 이니셜 처리한 거예요?
0: 네. 뭐 혹은 제가 두루뭉실하게 넣긴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네.
1: 아픔입니다. 근데 또 아픔이 있어야 또 성장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해외 투자하실 때는 어느 정도 그 국가에 대한 리스크도 좀 봐야 하고, 사실 또 아주 좋은 기업을 또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그곳에서 또 있기도 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어떻게 그 개별 기업 단에서의 매력도에 더 비중을 더 많이 두세요? 어떠세요?
0: 해외 투자할 때 과거에 그 투자 수익률을 분해를 해보게 되면 네. 3분의 1은 매크로더라고요. 아무래도 거시적인 그 변수들이 영향을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 성장률 그리고 금리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쵸.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근데 3분의 1은 산업이고 산업 선택을 잘하고 3분의 1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기업 선택을 잘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매크로에서 사실 조금 실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승률이 높더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산업과 기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좋은 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남을 확률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올해 좋은 기업은 내년에도 좋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워렌 버핏이 바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조언하셨는데 그게 맞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다만 또 이 좋은 기업이 나쁜 기업이 될 확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는 매 분기마다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시스템 경영 잘 굴러가는 뭐 최고 경영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아니면 누가 바보를 갖다 앉혀놔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업 엄청나죠. 뭐 워런 버핏은

0: 그런 기업을 좀 찾았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코카콜라가 네, 있을 맞습니다. 테고 예. 좀 예시를 들어준다면 어떤 케이스가 또 있을까요?
1: 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자, 마스터카드. 그것도 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 워렌 버핏이 또 오랫동안 투자하셨지 않습니까?
0: 그 포트폴리오에 다 또 공개가 돼 있죠.
1: 예, 네트워크를 갖다 장악하고 결제 네트워크를 전 세계의 결제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회자가 엄청난 것이죠. 그 경쟁에서 또 자유롭지 않습니까? 거의 독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다가 사수하고 있는 위대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워렌 버핏이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저는 탁월하신 분 같고 뭐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우리는 코카콜라를 먹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갖다가 활용하면서 결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경제적 해자는 조금 오래가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뭔가를 좀 구분해내거나 찾아낼 수 있다고 보신가요?
1: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유명하신 분들이 또 요새 투자하신 포트폴리오들을 많이 또 참고하시면서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엄청 잘 발굴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보니까 이제 그런 대가들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연구하시는 맞아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은 그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못하는 건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조금 더 좀 주의와 노력을 갖다가 기울임 필요는 있다라고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뭐 수천 개 수만 개 글로벌 기업 중에서 하나하나 찾아낼 필요도 없고 공개된 그 포트폴리오들 내에서 우리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워런 버핏 또 뭐 S&P 500이라든지 미국이라는 또 위대한 나라에 올라탔다라고도 본인도 표현을 하듯이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압축된 것 중에서 또 압축해보는 것도 네. 하나의 또 뭐 그래서 재미난 거죠. 네. 남의 패를 보는 거.
1: 네. 그렇다고 뭐 또 포지션 바꿀 때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0: 아, 그죠.
1: 예,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0: 미국에서는 그게 3개월에 한 번씩밖에 공개가 안 된다는 거.
1: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그나마 투명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믿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알파벳 투자했다고 해서 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0: 저 버핏이 은퇴하기 직전에.
1: 네, 결국에는 AI 산업에서 그럼 승자로 남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알파벳인가? 뭐 이렇게 그래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가 워런 버핏이 일본에 있는 상사 기업들 투자할 때도 굉장히 많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고 최근에는 뭐 좀 비중을 더 늘렸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럼 버핏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본 것인가? 상사 기업들을 본 것인가? 목대윤 대표님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1: 전 상사라는 나라를 뭐 나라와 이제 기업이라는 걸 놓고 봤을 경우에 지금 지배 구조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15년을 거쳐 가지고 계속적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0: 좋아지고 있죠.
1: 예,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주주하는 관점에서 가장 지금 우월한 기업이 어디 건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인가? 그리고 이제 충분히 싼 건가? 여러 가지 기준을 돌려보니까 저도 상사 기업이 나오더라고요. 왜 몰랐을까? 근데 저는 이제 일본 엔화의 변동성을 상당히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편견이죠. 평균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놓쳤었고 옛날에 일본 지배구조 변화할 때도 조금 약간 뭐랄까 좀 일본 자체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일본에 투자를 했었던 경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편견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점을 잘 못 쫓아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 주주환원 같은 경우가 조금 금액적인 측면이나 비율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주주환원율이라고 하는 측면은 뭐 우리 워렌 버핏 입장에서 봤을 경우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지표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경우에 는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보다는 사실 어떤 제도 개편 플러스 개선되고 있는 산업 자체에 대한 베팅이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표로 본다라고 하면 주주 환원율의 그 개선을 갖다가 베팅하신 것 같습니다.
0: 또 한번 워런 버핏이 진짜 천재구나라고 느꼈던 건 일본에서 엔화로 자금을 조달했더라고요. 거의 1%대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네.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에 또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걸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투자를 하는 근데 일본에서 또 배당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그러니까 저금리로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서 그 배당 주는 기업에

0: 차익만 놓고 봐도 안전 마진이 되는. 근데 또 기업들이 주주환원 뿐만이 아니라 성장도 함께 하는. 그래서 아, 버핏은 버핏이구나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더라고요.
1: 예, 뭐 영악한 플레이였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조달해서 일본 엔화에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 환 변동성이 중간에 개입이 되잖아요. 사실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포지션인 거죠.
0: 그렇죠. 아, 이거 쉽지 않은 거죠.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1: 네.
0: 제가 간다고 해서 뭐 일본에서 그렇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1: 당장 너 누구냐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그 사실 또 우리 시장도 외국인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또 보여야 하는 시장이잖아요.
1: 네네. 주주환원 관점에서는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죠. 정부가 지금 일단 상법 개정을 갖다 3차까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이미 뭐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통과를 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집중 투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자사주 취득했을 경우 소각하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통과되면서 이전 대비해서 봤을 경우에는 배분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배당 소득의 분리과세 관련된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주주 환원율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을 벌고 배분하는 쪽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돈을 벌 때 어떻게 지속적으로 돈을 벌 것인가.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 ROE라는 개념을 좀 많이 씁니다. 리턴 온 에쿼티라고 하는 개념인데 결국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수치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조금 태생적으로 보게 되면 오픈 경제고 외생 변수 원달러 하고 뭐 금리 그다음에 그리고 유가 이런 외생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제조업 기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렁출렁 거리게 되고 그래서 좋은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꺼질 것이다. 경기 순환에 대한 공포감이 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존재했었거든요.
0: 좋을 때 더 좋고 안 좋을 때 더 나빠지고.
1: 네. 그러다 보니까 픽아웃하면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유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뭐 이익의 모멘텀도 길거니와 주가의 어떤 지속 가능성도 생각보다 깁니다. 그렇죠. 반면에 한국을 계량적으로 돌려보게 되면 그 이익의 지속 가능성도 짧고 그에 따라서 주가의 지속 가능성, 주가가 계속적으로 기업 가치가 증가하거나 혹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짧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트레이딩하는 시장일 수도 있겠다. 이게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치로 나오니까 그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좀 진폭이 잦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메모리 산업의 경기 순환적인 진폭의 그 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고요.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뭐 장기 공급 계약을 갖다가 통해서 이렇게 경기 진폭을 갖다가 줄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봤을 경우에는 뭐 지금 산업의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M&A를 통해서 다른 산업으로 빨리 이동하거나 혹은 성장 산업으로 포트폴리오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조금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M&A가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수 구성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 쪽에 지금 많이 집중이 돼 있고 제조업이 일부 있지만 좀 메모리 기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만간에 오픈 AI도 상장될 거고 엔트로픽도 상장이 되고 이미 스페이스X가 상장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축해 놓은 쪽으로 인덱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좀 인덱스가 바뀔 수 있도록 산업의 뭐 기업 가치의 어떤 배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에 좀 집중됐다고 하면 그렇죠. 출렁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0: 네, 그런 점이 숙제들이 많죠.
1: 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곤 있어요. 우리 시장.
1: 네.
0: 뭐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말씀하신 장기 계약을 통해서 그 단기 등락 그 사이클을 조금 더 넓게 펼쳐나가고 있고 주주 환원도 많이 나아지고 있죠.
1: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0: KCGI에서도 뭐 강성부 의장 포함을 해서 또 우리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멤버분들도 열심히 또 목소리 내주셔서 상법 개정도 됐고 기업들도 많이 따라와 주고 있고 1,500만 넘는 주식 투자 인구가
1: 네네.
0: 이제는 단기 시세 차익뿐만이 아니라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이제 신경 쓰는 시대. 저도 거의 한 10여 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만 정말 저는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참고로 뭐 저희는 지배구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요새는 그것보다는 이제 요새는 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그렇게 지배구조나 행동주의 쪽으로는 안 하고 있고요. 차라리 M&A 혹은 신성장 투자가 저희한테 더 맞는 것이겠다. 뭐 우리도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해보자. 혹은 뭐 미래의 드론 혹은 뭐 AI 산업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0: 또 우리 시장도 또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 투자가 가능한 또 매력적인 시장,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또 장기적으로 돼야 할 테고요.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내 투자가 제일 좀 편하기도 합니다. 뭐 양도세도 없거니와 정보도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겠고. 근데 또 한국만 너무 붙들지는 마라.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1: 장기 뭐 우리 장기 투자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최종 승률이 중요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픈 경제고 그다음에 제조업 베이스고 그다음에 경기 순환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대부분 다 제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공 무역의 구조다 보니까 사실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있고요.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그 한계점을 당장 고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 순환적인 부분을 이해하되 그리고 인정하고 그렇지만 뭐 또 일본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이번에 삼성전자나 SK 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또 후회를 했겠습니까? 근데 장기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시장, 뭐 미국 같은 시장에 조금 일부 포트폴리오를 배포해서 뭐 달러 강세 구간에서도 이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전체 수익 관점에서는 좋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플러스 미국의 포트폴리오는 생각보다 우월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오늘은 KCGI 자산운용 목대균 대표가 직접 쓰신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대표님한테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0년이 넘는 시간을 시장에서 보내며 한 가지를 알게 됐다. 투자는 확신의 게임이 아니다. 불확실성 안에서 기준을 지키는 게임이다. 네, 이런 구절을 갖다 제가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과거를 얘기하게 되고 사람들 확신에 차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투자는 과거에 관련된 거, 현재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래에 관련된 부분이고 미래는 사실 저희도 모르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한치 앞 미래를 모르는데 투자는 더더구나 오랜 그 미래의 불확실성을 떠안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하다 보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 기준을 못 지키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 사야 될 때 팔고 팔아야 될 때 사게 되는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안전하다, 불확실하다는 인정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좋은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저 이 구절을 갖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0: 20년 그리고 만 번의 선택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또 압축해서 담아주셨고 또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의 저자 목대균 KCGI 자산운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서 한국자립생활대학을 담당하고 있는 백지혜입니다. 한국자립생활대학은 2009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해온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면서 이해를 높이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배우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하면서 지난 금요일 아침 기온 저점을 이뤘고요. 오늘 중부지방의 경우 낮에도 어제에 이어서 선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부지방은 무더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3.8도로 평년보다 2.6도가 낮았는데 비해서 양산의 경우는 전국 최고치인 33도의 낮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도 기온이 다소 오릅니다. 단 강릉 등 동풍 영향권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14도에서 21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 27도, 대전 25도, 대구 29도 등 25도에서 30도로 내일도 남부지방이 상대적으로 더 덥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이에요.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은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주로 세종, 충남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전국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자리할 걸로 전망됩니다. 내일 밤이 되면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강원 산지의 안개도 매우 짙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압계 변동성이 커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류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빅테크 수장들이 일제히 개발 속도 조절을 촉구했습니다.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AI 모델의 역량 강화 속도를 늦추고 안전평가 시스템이 기술적 진보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도 아모데이의 지적이 맞다며 안전장치 마련에 전격 동의했습니다. 내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도 정규장이 끝난 뒤 밤 8시까지 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일부터 오후 4시에서 밤 8시까지 4시간 동안 시간 외 시장인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 관리 종목과 투자 경고, 위험 종목, 당일 정규장에서 거래가 없었던 종목 등은 제외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인 ETF와 상장 지수 증권인 ETN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후보직 자진 사퇴를 권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오늘 SNS를 통해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당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자신이 용해인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는 후보직 사퇴를 밝히며 비례대표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민주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후보자직 자진 사퇴 선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용해인 의원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승객 243명을 태운 인도네시아 여객선이 자바해에서 악천후로 조난당해 한 명이 숨지고 140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4시 10분쯤 남 칼리만탄주 반자르마신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버고 트랜스포트 8호에 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탑승객 243명 가운데 102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돼 이송 중이지만 140명은 실종됐고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 약속을 깨고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루어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루어진 다른 광산에 세계유산 등재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에 이어 아시오광산과 조선인 1,000명가량이 건설에 동원된 구로베댐 등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초기 단계인 세계유산 잠정 일람표 후보 자산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도치기 현에 있는 아시오광산은 16세기부터 에도막부 지경으로 구리를 캐던 광산으로 태평양 전쟁 당시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조선인 2,416명이 강제로 동원됐던 곳입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와 지방 국립대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최근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학들의 지원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의 수시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5.2%, 지방 국립대 12곳은 12.6% 증가했습니다. 평균 경쟁률도 거점 국립대는 8.96:1, 지방 국립대는 7.16:1로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전북 진안읍 옥녀봉 인근에서 야간 산행을 하던 등산 동호회원 6명이 말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호흡곤란을 겪거나 심하게 붓는 증상을 보인 30대 A씨 등 6명을 근처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강원과 제주에는 늦은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구름 낀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6시 뉴스 아나운서 신윤주였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정부가 수정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로 제출됐죠. 이제 정기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가중하는 원안을 수정하고 기존 가입자 반발을 컸던 ISA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든든 백세 프로젝트에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규제 방안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보호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IT 핫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모두의 AI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화제를 모은 애플의 첫 폴더블폰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곧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일본 나고야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일본은 지금을 통해 현재 상황 알아보고요. 이어서 주간 스포츠 키워드에서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주목할 우리 선수들, 또 아시안게임에 부는 e스포츠 열풍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죠. 한국도로공사 김정희 캐스터.
1: 네, 예상했던 최대 정체 시간대가 지나면서 서울 방향 정체 길이가 아주 조금씩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10번 남해선 부산 쪽 하만나들목에서 하만 2터널까지 12km 구간 답답하고,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은 정안 휴게소부터 천안 분기점까지 25km나 버겁습니다. 1번 경부선 서울 방향 충청권에선 주감 휴게소 부근에서 10km, 이후 청주역에서 부근에서도 18km 구간 답답한데, 이 긴 정체 구간들을 지나고 나서도 북천안에서 안성휴게소까지 다시금 어렵습니다. 45번 중부 내륙선 양평방향 문경휴게소 부근에서 4km, 이후 감곡에서 여주분기점까지도 13km 구간 밀리고, 15번 서해안선 서울방향 여전히 경기권 진입이 가장 불편해서 당진부터 포승분기점까지 22km나 힘겨운데요. 조금 더 가서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도 11km 구간 정체입니다. 50번 고속도로 인천방향 강원권에서 이동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경기권인 덕평휴게소에서 양지터널까지 여전히 12km 구간 막히고요. 60번 고속도로 서울방향은 서종에서 화도, 남양주유금소에서 강일 사이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대비합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유익하고 알찬 연금 금융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달에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그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꽤 있어서 추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었는데 이달 초에 최종안이 나왔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3일 처음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8월 4일부터 14일까지 부처 간 협의를 하고 같은 기간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 겁니다. 네. 이제 이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이 9월 3일에부터 국회에 제출돼서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국민이나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몇 군데를 손봤고요. 그렇게 다듬어진 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0: 예.
1: 오늘은 논란 끝에 변경된 부분만 콕 집어서 정리해봤습니다.
0: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종부세 얘기하면서 이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200%로 올라간다 이런 내용 전해주셨는데 이게 바뀐 거죠?
1: 네, 이 부분이 이번 수정에서 가장 큰 변화인데요.
0: 네.
1: 당초에는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이런 안이었는데 말이 사실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죠. 아무래도 민감한 내용이니까요. 이번 확정안에서는 현행 15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돌아갔습니다.
0: 예.
1: 즉 지난 방송에서 한 해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폭이 좀 커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부분은 이번 확정안 기준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 실거주 1주택자 기본 공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12억에서 14억으로 올리기로 했었는데요.
1: 뭐 이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뭐 혜택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제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기본 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르는 게 이번 확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0: 네, 개정안이 그대로란
1: 그렇죠.
0: 말씀이죠.
1: 이건 변경이 없는 부분이고요.
0: 예.
1: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거주용 1주택자 기본 공제 금액이 14억 원으로 오르는 것인데요. 공시가격이 14억 원이니까 시세로 따지면 대략 20억 원까지는 종부세 자체가 안 나온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번에 새로 바뀐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1: 실거주가 아닌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기본 공제입니다. 당초 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히려 낮추는 방향이었는데요. 이번 확정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도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0: 네.
1: 낮추려던 걸 뭐 취소한 거죠.
0: 이건 현행 유지인 거고.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정리하면 실거주 1주택자는 혜택이 커지고요. 12억에서 14억으로. 비거주 1주택자는 원래 깎으려던 걸 취소해서 그대로 12억 원을 유지하는 거죠.
0: 네.
1: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갖고 계신 경우도 비슷한데요. 거주주택은 부부 각각 9억 원으로 변화가 없고요. 비거주주택의 경우 당초에는 복잡한 계산식으로 낮추려던 걸 이번엔 단순하게 6억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0: 각각 6억 원.
1: 네.
0: 네. 결과적으로 이번 확정안은 원안보다는 종부세 부담이 좀 완화된 쪽으로 움직였다.
1: 네.
0: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또 만능 절세 통장으로 사랑받는 상품 ISA도 좀 살펴볼 텐데요. 생산적 금융 ISA가 새로 생기면서 혜택을 주는 반면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반발이 좀 컸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 네, 여기가 이번 수정에서 청취자분들이 가장 반가워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먼저 일반 ISA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당초 발표안에는 계약 기간을 최초 3년에 연장해서 총 5년까지로 제한해버리고 납입한도 2월이 없어지면서 2029년 말까지 일몰 기한을 두는 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확정안에는 이 세 가지를 전부 취소하고 현행 그대로 기존 ISA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ISA는 그대로 계약 기간 제한이 없고 미사용 납입한도도 2월 가능한 전부 원래대로입니다.
0: 네.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도 변화가 있나요?
1: 네, 생산적 금융 ISA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생산적 금융 ISA는 새로 생긴 만큼 혜택도 많았는데요. 혜택은 유지하고 일반 ISA의 장점까지 가져왔습니다.
0: 네.
1: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생산적 금융 ISA는 지난번엔 계약 기간이 최장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0: 네.
1: 이번에는 확정안에서는 계약 기간 제한이 아예 없어졌고요. 일반 ISA처럼 최소 3년만 채우면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납입한도는 연 2천만 원에 총 2억 원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0: 예.
1: 대신 연 납입한도 2월이 안 되는 방안이었었잖아요.
0: 예.
1: 기존

0: IS에도 그렇고 생산적금융 IS에도 나비판도 2열을 뺐었는데 이걸 일반 ISA처럼 2열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당초엔 이 생산적금융 ISA도 20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고 했었는데 기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한시 상품이 아니라 상시 제도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여기에다가 생산적 금융 IS에는 이자 배당 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는 데다가 납입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로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설명하면서도 뭔가 찜찜했던 뭔가 있었는데 잘 해결된 것 같고요. 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소득공제를 받는 거는 청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니까 소득공제 부분은 주의하시고요.
1: 네. 네. 그 청년형 ISA와 관련해서 좀 참고할 내용이 있다고요?
0: 네.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별도 상품인 청년 미래적금 있잖아요.
1: 예.
0: 동시에 가입하는 게 당초엔 불가능했었는데 이번 확정에 안에서는 중복 가입하도록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뭐 자녀분들 목돈 마련한 상담하실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정기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 네.
1: 그러면 이 개편된 2026 세제 개편안 이게 당간 이제 계속 논의할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국회에서 논의하면 확정인가요?
0: 뭐 또 진통이 있을 수도 있겠죠.
1: 네.
0: 뭐 상장 주식 중에 주가 누르기로 의심되는 경우 평가 방법을 강화하는 부분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지 않고 여당, 정부 간 추가 논의를 거쳐서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1: 네.
0: 이 부분은 아직 유동적이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정기국회 100일간 열리잖아요.
1: 예.
0: 여기 이제 기존의 세법 개정안이 한 70페이지가 넘어요. 엄청난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오늘 다룬 내용은 이제 바뀌는 부분. 이제 변동되는 부분만 좀 짚었던 거고 그 많은 안들을 다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또 이제 바뀌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변경되는 부분도 있겠죠.
1: 네. 그 관심 있는 부분이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인데 네. 이 부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0: 이 부분은 그 기존 개편안 대비 요번에 수정된 내용은 없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만큼 다시 네. 한번 짚어 드리면 뭐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앞으로는 오래 보유했느냐보다 실제로 오래 거주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입니다. 1세대 1주택 경우 현재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연 4%씩 인정해서 최대 80%까지 공제하는데요. 개편안대로라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유공제 비중을 줄이고요. 거주공제를 늘려서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최대 80%를 공제하는 방식 이런 방법으로 되는 거고요. 결국 뭐 집을 오래 가지고만 있었던 분들보다는 실제로 장기간 거주한 실수요자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 네.
0: 국회 입법 과정에서 또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네. 이 부분 뭐 추후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앞서 그 실거주 1주택자 혜택 커지는 부분 설명해 주실 때
0: 네네.
1: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부부 각각 9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그거는 합해서 18억 원까지가 공제가 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0: 네네. 맞죠.
1: 그럼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0: 아무래도 이제 공동명의로 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든든백세 프로젝트 오늘은 2026 세제 개편안 국회로 넘어간 정부 개편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한 주간 IT 관련 이슈와 화제를 알아봅니다. IT 핫이슈 전자신문의 박종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네, 스마트폰에 AI까지 독서 외에 할 것들이 많아진 시대인데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이 조사가 있네요.
3: 네, 최근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 저하 문제가 글로벌 평가에서도 확인된 건데요. 네. 읽기 과목 성적이 여전히 뭐 글로벌 상위권이긴 하지만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에 이제 556점으로 1위를 기록했는데요. 2012년 500

0: 30점대, 2022년 510점대로 하락했습니다. 작년에는 가장 높았던 2006년보다 55점이나 떨어졌고요. 같은 조사에서 과학과 수학이 2022년에 보다 이제 보다 각각 2점, 5점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유독 읽기 점수 하락만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교육부에서 이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고요.
0: 네,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기를 쓰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읽기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 게 영향일 수 있다며 공교육 차원에서 독서 기회를 늘리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생들 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AI에 좀 질문해서 답변을 받는 거 너무 익숙한 상황이잖아요.
1: 예.
0: 그리고 또 AI 스피커를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 제어까지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짧은 영상 쇼폼 그 시청도 좀 이제 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성인들조차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한국이 AI로 만든 저품질 콘텐츠 소비가